초 얄피 총년 시균연 기술의 파탄티 투유총불의 자전이 수창아 파신 파제 연용기 안 당부립기 육시 샴라 대고르기 선주 쇼인 사세 변조 살비 코드 여비 변조 노디캉 면제 레디 마강 체육 공사니 랑종기 토사락틀라 대년 면제 소켄기 중수 킬의 당부디바탕 킬레기 코르가나 레소와 소 레제기 켄 육시 딜레 튜지 당부로 연용 3년 카 킹아도 조체 망와딘 공시 튼기 뉴슈라 그디 쇼신 테바 마세 수준 별로 소리 린타 공비 주주라 튼기 중요시 변종 노디캉 면체 레리 마강 체유 공시 사세 소제 군진 슌바 장정평 키 로듀토 초괴 튼기 탄 전존테 제주로 차교 제바탕 진더 탐문의 숨바 파라 튼기 탄 전존니가 야부 총리 용법고 통주로 니타 총 여지 숨바시 퇴제 탐보로 세균 대비 소래 킬레 망부 시키 천재 사두탄 튼례 사두 냠치 띵섭 투규로 거제 당외 교제탄 뷰제 니크 파르옵시 변종 홍취 땡외면체 소체 사두 땡외 튼례 공비 동주로 명년 라제 림보르 교제탄 직제 림보로 튼기 규림 렉수소 당유진 딜레 진도 당분의 숨바파라 공스를 악도 조체치 응압자세니 연용기 신진탄 랑경조 태도 총기제 주지라 튼제 천손체바라 용법 고로치 녀돈 제제 총엽시 펜종 홍취 경외면체 체육공시 진영순바 徐朝野 연용기 천종터블란 탱을레 자체로 친유라 튼법장 탱을레 망도 친유 튼기 코강 사바준지 르 튼법 공마치 솜돈 센수도 지송마시 튼공기 레차시니 랑총기 뉴주장마타 종초대레 종초 수준규제제기 조제바타 신조 튼제 레뉴타 표매 미리 락시 랑종 통주소기 대규체바 사듀 터제타 사듀 직제소 사듀 텐텐 소레 말라 칸윤 기바 제체디 베기 제주 대비 튼례 뷰다 공비 동외 러브식 되읍시 팀이 랑종기 타동 튼례 코진노 신타 튼례 코지 버리 십수 제비 튼례 기례 취 균디 토 침바타 수균 튼례 강례 마월 순수 제디 튼공 리자 공비 기례 차라 줄신 육시 뚜농 대진 취 얌다샹 소레 링규 토 편종 부유 진롱 신례 피제 체유 공시 지접 진이를 리선롱키 데로니 로고르티 믹스 랭켄 리주 제비 강사 임베 공시 튼기타 총니 대숑료 제비 퇴지 당보로 튼법전 주제 주정아 총신 녀동 자미 장로레 자제 튼주 튼지 차 주파와 타 튼지 렌탄 고르치 제제 튼 튼지 총년 녀동 자미 장로레 자제 주주리 뒷파르 유치 스마체 정체 피게 동외 타세 댄송 체년 健康탄 변조 튼주 피게 동외 럼비 토 교교신 랑총키 정체 태뉴 피게 동외 도시 견종 체디 알레 수준탄 튼례 튼지소 체공소 정체 튼지 기체도 협대 당디 제조르 어준탄 정체 규제소 사타레나 피게 쇼신 당카라 소레 피게 초용내 정체 초 유튜브로 끄대나유 변종 표준 천체기 제조르 어준 체공 피게 쇼시 당디 소레 젠탄 천대젠기 튼지 체도 토네 어준 체도 닝도 사투 체베 사도 대니 정체 태뉴 토 조준 체규로 근류 사바 진엽시 변종 표준 천재 마강 체육 공시 튼지 비 직접 진행 쉬바 정후 위케 딜레 진도 숨바라 킬레 레고 제주 제춘 난초의 림카 신슈타 튼조 체디에 제조 어준 협대 당카라 정초 유제 사도로 협대 당유 팅급 난초의 종난 콩키 레고 망부탄 지두 최신 유비 랑총키 변조탄 긴캄 뷰제 토비 피제 주주라 대조 토비 레이치 숨바시 동지 정신을 응원바라 딜레 퇴치 당부로 랑총키 면제 수준 레리기 파탄 퇴유총불의 자전업 중에 피사 듀파와탄 시균 연기 소래 킬레 시중 망도 치바 대다키 소래테 댄자 멍유골 통주로 제주 경화차 지당유 시균 연기 소래 파탄 퇴유총불의 자차 니슈차 응압하네 파제 연용기 안 당부립기 육시 대주 수준 레리기 파탄 자차 송주차 시파와탄 로슈탄 처뉴 슬랑 티신 추팅공 코주 레리체기 파탄 자차 종이차 숨 파륙시 랑윤총 변주 최진팀 변주로 코주탄 냠례 비리추 주장 려포예 퇴지 당부로 난수의 뼈다 공백기 랭켄 쪽으로 미니 체드윈 체구 배워탕 어준 규제탕 면체 수준소 존내 킬레 튼지 댐부 용조로 거제당디 킬레 진중기 체드윈 남창탕 직제살제 로린기 거접소 킬레라 미비 세균세주 튼주 야구 체토 킬레기 강에세 강도 체유 내친 난수의 속초 정부 망토 동화탕 파제 토르동소 체디 사듀 변조로 삐져 토비 피게 주교라 소래기 귀수 진주 인시 숨바시

0: shamla te kor ki sanju shu yin. Jina nga pa sin yang, pyo chang tang tu kawa pab zang chen me bashi. Chonggu gang me zhao wa nige sin bie, lung lu nam chang a zun chi se sabab to zela, mie xie tong zhu di yin sin ji yu batang. Chang a chi we lak pe chwe, soba mang bu shi ki, ngar xin xiam mu tubu kwe ni, lia ga chi xin yu bashi. Lung chu dik zhi chi sara, soba mang yang bing ki lia ro so tang nyam tu, dik zhi ma chi kong ki chi zhi chi xin yu bashi. Za dang tuwa ki lak wa chi mu ni, lai zha zu zun chi we chwe ki ga gu de pu dhul yu yang. Tieni, ma wun bie chung chui lo kong shik shi. Nao ju chung ji sin yin chu, chung gu gan mu zhao wa ni ji sin bie lung lu nam chan ji su ba, mao yang bing ki. Tanda, nda bu zhik ju qi zi yu, lakwa qi zha tu, chu zui xiba ni chu gui para lakwa chung chung tu zhu su du bie, ngan cui tui zui tong zin qi ni, nda bu zhik ju qi zi yu qi sung ba shi. Tie ge le mi mang qi wa nang san ni yin ba tang, kong zui sabu to la su lung gun ba tang, pa yu chen ba suwa ki gan ngay kese qi di. Tui yun rin bu, Nya yang bhe za tang to xi yi cu ni, mi tie yue mang wei, nu bu qi wa tang, tang zang ki long nu pe ju tu bu qi, bhe zun qi xin yu shi. Nam xi cha jin xian bu yu yang, le zhe pi li mga xin dian bu ngan gui di dong xin yu. Nga ji rin, kuan cui lue yin zao ni mei bara, le ne dian sung qi di, lu shu zu zhu mi ne gen zhi kur xin yu shi. So ba, zhao zhong le yi, tong ma rung du sa chu yi mi du, ta kum xia, ngan cui bhe zun qi bu qi di, pen zhong zu zhu qi le gi bu yu yin xi sung bu shi. So ba, yang mi xue qie, ngan nao ju lim ni dao ni qing sun, le zha tu do tu le ju zhi zu qie, bie zun qie ju yin xie sun ba zhi. So ba, liu shang yu qie, tie gar nam xie ta dung chang ar qin bu du, pe yu qie zu zun qie le qie bu ju chung wei, bo ba qin bu di ge du qie sun ba zhi. Tien gab, nam chang zu zun dian bu ngan gui di tip xin yu ba zhi. Lung chu meng xie le zha qia san li zhup tu yu ba tang, nam chang di lung chu dik zhi ki gak zhe tu su li bi bu ma zhi, lung chu zhup dun dik zhi sim ba tang qie bu zhi. Lop du gui lam ngā gu tāng, dīng wē lēgā yāng, dēn bīw ngā qī xīng yu shī. Sā tu rū xī sū bē zūk zhūn bā tē tā gī ngwē nē xē nā, lē nē dēn sūng kī qiā xā zhū bē gēn jī sāmbā tē nī, kuān cui tū jīn lā pū wē lāg tā yāk xū tē jī. Nām chāng gīng gu wā, chēn jīng hua yī. Ngā jī rīng, lēgā cām chō mā chē bā rā, tū cui tām jīng kī, jīn dā gu bē cī sūng zhū nī, chā jī lōk tōng tū gyū rā, zui lēn qī xīng yu jī sūng bā shī.
1: Dī gā lē gu nē SBC, nī tū. 江东委政治部部里团上头日常老乡地位操心起老乡操的上海，积极收集习近平去改革金融去电价单位填南汇，改另开签了切团老乡七八塔，让江乡去主席宣判，接着听个听账，着手可以连续单切团所签同时，江东委去军会政治部部长赖江去政治里团去改革电价给金融了，下不去主角去内了拍摄电力再填，江东委去规制老单儿内电七八塔，七八塔给强制脱了动画。
0: 给客店家落水将单规定动画，当初用了他们先前的，是林学用了规定动画前前的，给客给店家送给区别赞助的建设内部可贵些，内送闹钟。我记爱水人，让穷去越过出门出去安慰态度松懈，在最低损失超用的配乐，破绽不得拉糖，处理几年，车松错，严重用作去增强口卡及米色天气点别集中严肃糖，这边健康强大的。
2: 聪明谈越过万门步，一万超不谈。三对推进人气，编就了撇个生不穷于不是。想不拉铁锅去，三就修烟。破绽不得来，汤清拖越过万忙心。沿用三年看的用为光准确，三对日春忙水来用热七星月。场面铁个了八条个汤，年说啊，也呢。台湾铁不落，你这边三对那么谈，今年电别破绽不得来，我再来两年前年，年岁推上，你娃热心月。越过啊，毛想为也。 我今年岁人，若果他娘图漂亮养眼，别提俺我那些呢，我咋点别拿出去一遍？俺是那养狗三穷，他的破绽不得了通掉，我那行上松，有人吃多些什么事？三年卡去有个娃，他啥装不贴？提个增强口气，把是听不穷我么子？专看他，色多，天天热对他，有个半年少去连那么样，用个听不穷去。城西两个不啦，俺岁人，他是人年有个他找我有别，天天卡去总不。
0: 推送不来，派出所去问，三对有个人配个级别，再具体损失抗力人员。有个人把人看细看清的，一眼看，我今年岁人，有个话忙不越别，俺从从看看俺同样，加在端着那解决牌的牌多。你这有个话哪天写菜？家里给的多些送不是？罗里吉林图，康萨人我讲去看信，最新检查上完，出门忙不贴个送药。那些健康苦有没退，来就几年。 今年我将前途就在罗日新马店把忙都请别，忙操你口气，人中应龙康得不着药。
2: 我们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
3: 소소 남한테게 냠보 좀 해야다. 따탄다 로리 질링디 원에 코리 야고 쉬우도 다 소소 보고 있네리 다 사자 있네리 차장 티제 된데 자지 루두 간라. 나레 심벌 있게 쉬우도라. 다가시 동세 만족이 지기. 와 진단데 뭐들 책이스.
2: 요거와 방수 이예. 녜수진 로리 질링라 미게키 진웅 켄나바 메자 와뇽르 체벌 용화기. 디게 연총 안주 파유탄 용수 적민도 하찬 제부 도지 숨마시. 랑총키 랑총 전총지키 에잉아 진베 중규 토마티 이맹은에 철송 소로양 너지잉에 수진 요고와 망불리비시 중규기 셰슈 총진나 요고와 츠 리겐 빠스 뉴주 말라 토네 빠스 뇨신 요바타 초지 링첸키 창람토 요고와 츠 리조키 타고웨 용도키 총미 니제바 뇨르 지신규 요고웨 냠리 겐송 차치 중규기 중시 랑코르키 겐지 뉴슈 렌보체네 동킨 망도 당오마세 지진 요코르 디구규 주균라 대십체네 요코로 조나 퇴토 당입시 요고와 디기게
4: 아다 로고님보 시그즈네 루일 니스타가나 예수스로 테즈고라 소 니스 류요스로 체 네바 용교인 테니 다른스 닝질로바 당부체 테니 그요인에 비 간저털로 비미스비 야부도 주슈글레 테즈요스나 간다 용에기 저스터예
2: 닝제 총계 척숨체 종교 도담주기 주단슈바 지난하며 제나 요거 춤을 초도 치니 예술인기 주주 나니기 퇴송물에 자제 송주상 파수도비 난소양 은혜 차지 앙사 제바 당체지 종규기 종세 랑코 탱창 망도 다니 요거와 번지 윤 통도 당 유지 송마시 소가 총기래 감발레 종세 디퓨장 민망부 이왕구유 양조 연체 요거 럼티라 대니 베디 향기 종세 디쿠로 베디 캐주 댐베 총라 주니 제규 텐세 규탄 미미 슈샤 진네 규 신소 텐세 규소 텐덴 총자 규지 체유베 요거와서 용수 제발 용수 뇽르 체주 유바마세 사듀 텐덴 텐세 장 뇽주 유시 지능아비에 체제니 코나라 난가지 정키 요거와 매티 고동국제 시주생활 니는 제바타 요거 용법 고르치 니슈저주라 중유시 요거와 장라지 양조 용수로 하산 기부도 레게 콩수 年수에 사지 야부시 레도지 송바시 소가 총계 난가 제종 베디샹키 당랑바 세준키 난수의 중괴토 닐린탕 요걸루지 제글람송어치의 체바탕 체브지 겐캄 송종시자 제자탕 여름예비에 차주라 카다체니 창마탕념토 젠종규 송종탕 요거와초 조보용외 갤린지기 유치 송바시
1: 포창보다리 더브리토 민래연루스위 셰프슈차치라 징내냠린남베 내창시규바탕 내창텔해 랑청기 유골청리 승쇼탕 망수내창 초교림파청치 강림원협제 샴르테고르키 생규세르한타 포창보다리 갭도내배 망수내창신타 해빈내패배 유고공라기 니외워키 포창보다리 진양 바르토랑신협타 콩도세 옌루스웨 망수내창텐히 차외토 계좌챔부협제 유고공라기 망수내창티 괴동튜무무임식도 나하장키 가부유치 송신 지루책동국계 급식공을 유지기비 망수연의 상기친다 샤미미 개설림니 로망부친휘부타 콩키 유고외고의 콜싱니 징례냠리남비 망수연의 상태주부타 내상태니 유고어처 리미터 배제코든치기휘라 표의룹기휘부체 망수연의 상기친다 샤미기 내관제처 배기징례냠리치비 제공나서비디 콘수의 배기유고리시 배기챔부친활 영설딩섭토바치기유치송부체 샤미기 퇴균 청송타 태생 남카타 징갈 내창난기 락시 냠리 남부소 굴기 휴배 미망부 남부태다 통지 태살 용대 채부치기 휴배 대륙의 징의 수신 옐로 망수 내창을 주배킹 휴배타 랑정기 멍시지구 퇴구상토 침부타 징내 유고 퇴례 폐기 채부충부타 듀네 옐로 망수 내창타 자회 망수 내창 차지기 유구신 지망토 침대 적시 3개 내 폐배 유고활 소수신 휴라 폐기 유고 변절 뷰타 공비 중회 문수식 교류협체 망수 내창 글의 퇴바 샤우기 유고 망외 퇴소 내제 침부규 유고 폐세 로르리 로지 망토 주구도치 송구제 망수 내창 진다 샤미기 폐기 유고 리시 약토 약지 용의 조율하 말레 망외 유고 폐토 폐규 거스슈규 인시 송구제
2: 나지 예술이 랑총기 서규카키 퇴진기 주된 조르미니 함무처바탕 위민 슈샤 진례라 냠린

강가 장전을 당당 집이 어디 김선종과 세네리 예 마샤 매교스를 참볼 수도 관 단님 기냐 김선종 장전도 된서 당당 십면 대치 김선종과 세미니 그런 머신에 장전 금시디 비내 매디 지금 주발에 나오기 매교스를 뜻이 엄마를 나도 세남기 아 장전 야가다 된서 어 지기 뭘 피 이제 이 시골 건설 빼대면서 이제 그리고 리도전 김선종과 단단해 전화 숨지섭 계속 시작돼요. 그런데 내 김선종과 이 거의 남장 최시티 민교 저대 설든데 소수 강리엔 세교인데 전수관 그 돈 전화 실지 실고지. 그런데 이 나라 차전에다 망고지 기사용디야. 샘드레지도 걸 다 지금 주부스도 개인이라 이티 치드바 달 하고도 간서 나가네 저선 제 뭐시 준진이 강보디 제한직보다 비제하고도 투쟁 겹샤고디 단 주부스디 망불리 권은 다 딩상 변주 베게 죽집 친대바 다 미래에게 뭐지 마당 스파간 야미지 미니아스이네 뭐지샤스 메겨서지 어디 레기 간이든데 응 도세니 간이 사브지도 체체용도 어디든지 돈에 처세니 지이고 지이바 체체베 위인랭안바 지금 정미마 시중바 된지는 안 듣다고 도제서 삼자를 도제 능기 지금 주부스도 갸에서도바 도제만아 파수 강간 지금 라냥조 상설제 동훈 건조 망치네 생이 결의자들이 망을 리고 다 조디 결의 제거에 가서 내린다 넘겨로 된지 야부제 된 장르디 야부제 나무디 앙담 장르 다 지금 내린다네 차샤 내리지 안지기 파유기 다지 팅군들의 컴부여리 구슈여리 다디바네 칼팅도네 쪽제가도 직전 아니 군주인 게 시네 마시네 시에드 시에드 사진 지 정말 보고미 다직 쇼번에 차샤네리지 안제 버주네 봐 다직 마이네라 출레네라 강금이 치로 이 첨르네 게 겨다제는 안제디 비제 담게 야가이고 다디바네 직 세진이야 바라스 마라토 잠브라토 이제 점도능 사가젠 그 신의 마신들이 오 미전디 야우노 남규 야우노 어 제마 용기인다 사가젠 그런저 그런저 봐도 계진데 자제 이제 인저 야우딘데 샤두고 다된 제도도 발레 뒤기 내년 안저 소진 2년 저 가바이네 로스르 개투첸 지등을 되게도 지구래 난저 밀웅버드인데 지기 저 공부도 발레 김선정가 요리 당무 노스 지기 니브 노스 지기 안디앙한 저지 컴부 추징 시스템 다 추징도 된도 안줄 니마니 열이 추자 열이 딜레디 미게 라고 도담체 저 조선당 걸스글 때 소터를 추세 마전 지기 내니 운디엔 다과 길르샤 다노엔 다과 길르샤 장래 민도신 이디 미코니 용능용 두고 근데 된장은 절대 나간 되고 있어. 지기 이 고기도 반다. 지금 믿고 시기 아이는다. 근데 말 섬단단 심이 강바. 또 저저된 도반에 차선 지기 되고 이게 그래. 네 수십 된산. 또 되고 이게 비긴 주버 안 당부 되고 이래 되고 이네. 또 점점 소소는 고시기. 뭐 도대체 돈이 무슨 변조. 또 변조 돈이 배게 돈에 돈. 또 뒤 내가도 야구 시즌어 어 개개네 전화 저치딩이 모스 시그로와 또 모스디 안지 인진 지역이 섬도 동게 또 안지 망조는 로스케딜이 밀웅보다 안지 된 두부스 개민도 안지 강가 차인 상자 또 조르 튠지 야구체 그런 강가 장도 야구체 심신 넘기 야구대 어디 제산데 임신 안지 변주디 배게 용버스 또 전 로스를 겨 당한 조직 당한 디위네 차차니리 와다 치로이 여기 일단 유고지고 멤버 단 데블레기 돈에 있는다 벤주 베게 돈나 약한 건 높중 제제 당한 조직 이제 동이 쓰시도 봐 이자 6금 없으시네 디위치기 벤주 베게 돈나 카 죽스 어디 제제 카 죽는 차찬다 지당 강가
남들

0: 좀 가시가 좀 세.
1: 좀더 비우니 다 뜸받다.
2: 이제 니만 세우자.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헤니. 대종 롱친 년친 예궁. 백개 롱친이.

0: 생남초 단대기나 주 생구축별 리천티니 변종롱친 인친례콩 벽에롱친키 어태종리 리천시 나 리천 조종슈게 직사인 사고광면 리천낭 벼랑종종 총라 토담더규주 시리다왕생강키 수남튼주라탕 직니숨징아 제주배 슈두 태둔디내기 뜸진치리라니기 시리다왕키 고둔탕 이와 편뉴소기텔라 존리남리 티링기 리체나 무퇴체 소나튼줄라다 덤진스리라남니기 완주니고르돌학베 규시타 다는 신기 정시토네 시리다왕기 계지정신고라 존리나유리 내주 컨데지 내레다 디케치무리 케치무리스 쉬야디 쪼치슈다 럼로이네르발 다는 신기 침로기 덴빅토네 다디 계집이인부 증명고르바
1: 지리대는 전투고르시
0: 슈자 당하나 주 지리다 왕윤의 자샤비 있는데 딘데 인기리를 발
1: 지리리
0: 헐
1: 다디 토레 딘데 지샬라 당능주 지리다 왕기 팀로스네자 람로스네자
0: 딘비
1: 딘데 지게 타고 컨테스 체제 피디에도 다 그디 단토고르겠으나 다디 빛차샤나 다 당고 지리다 왕사디 그 람로스네자 그 당한주 계집 베개에서 치는 게 요시 구이서 서로 봐.
0: 그리고
1: 직수서 저러 봐. 이 용군 용세 용군이 당기 쉬어난다. 지게는 용교를 봐.
0: 저기
1: 유럽다 리링도 안에 용교를 봐.
0: 그건
1: 건설남 누구들 에 단데 내단스네 저 지로 지단스도
0: 된다.
1: 쉬자시잖아. 인지 건조 인지 개가 열어 봐. 인지 개가 차잖아. 지로 책동 주기 니슈 자송돌라다 건조 책이 제림디마 되나도 봐.
0: 네슬레스.
1: 어. 로 잘락 좀 주고 나다 된도 좀 봐. 솔레 주주디 단데 참이 시세리 인지도 좀 물어 봐.
0: 솔레
1: 주주디 차잖아.
0: 제일
1: 로 야자 진 나로고 시리 당황게 너무 좋아 봐. 그 코란조 라다다나지 콘주다 솔레기 피게다 라제벤주다 디게들 쇼킹 하잖아게
0: 할이
1: 테부테도가
0: 레슬레스
1: 심주나년다 리슈온다 콘주 십제년도도 때 심주난교기 제브주르 봐
0: 슈자
1: 코난주 벤주 수샹교 요르바 교노 수샹교 때 인지 디게급 때 쪼브네 세제 때 들어고르로 죽장 세초고지 딘데지기 돈보소치 소도가
0: 변조기 용법 충무리도가
1: 소도가
0: 네스
1: 어디 체장 안주 라제가 사치 스르바타 공이
0: 슈자 지지
1: 라제 사치디 네줄라 라제 사치디 총세디 쿠사네기 쿠디
0: 인지르링기
1: 사제 군지를 중요한 사제 다른 종으로 봐
0: 지베르
1: 중요한 말 봐
0: 슈자
1: 저도 찾아내는 거랑 저 종골로 찾아비네네 민계로 봐
0: 돈
1: 민계로 둘이 찾아내는 거랑 저 체리 토르 문에 체나 할이야 항생하게 덤블링을 지다 몸서 쳐보 교배 된제기 라제기 추제도 무슨 니지 레레요 그러나 저디 인기나서다 로규다 이제 감냠
0: 지지지지
1: 시도 도부를 봐
0: 슈자 슈자
1: 내내 다디 난저 종골라 라제기 사치 된제지 되매 봐 인지 계획으로 되야 금전 가렸습니다 다 콘슬 럼루가 가네 데미 체워 봐
0: 지지지
1: 제가 디 통화다 송교 제약을 남로도 그 만들어 요 말을 봐
0: 되게
1: 되게 만서 중국을 요 말하는 얘기를
0: 되게
1: 매자 아니 독스 때 그게 좀 단스네를 내다 이제 차로 봐 이제 인지를 단데 나제기 사지도 되는 이제 처음으로 봐
0: 슈자
1: 이제 제 아니 비차 상당한 건 먼저 중국을 찾잖아 교주고 남으로 봐 교주고 있는데 좀 봐 됐다 서신기 겐잔람부사디 라다 넘버 봐.
0: 지.
1: 오다티 서싱기 겐잔람부 도디 정보를 쓰러 봐.
0: 지
1: 라다 넘네 체면에 서싱기 장다디 베디
0: 심벌라체.
1: 먼저 규모를 봐. 세블 봐. 제요 봐.
0: 지.
1: 디제도 정보를 봐. 토기야 고피할이야. 그 20기 뉴쇼 줘 봐.
0: 곱도
1: 간라. 전부 쉽지 차요 봐.
0: 슈자.
1: 디 니 딱 베디니 공기 인지 베디 당한 저 옛날 베디 니 가르쳐한테 고려했으나 당연히 전전주도 쓰러 봐 전전주도디 다 통왕기 럼루스로 봐 통기 능수디 돈이야 그 디밍 수치
0: 디밍
1: 그 카지베 수치 봐
0: 슈잔
1: 수치 카지베 수치 해산 그 신의 백대 백의 할이 항상 뭐 통고로 봐
0: 슈잔
1: 다 디 공급 배팅이 니기 조디 가르쳤으나 그 디네 럼루 추구 쓰러 봐
0: 럼루 봐
1: 제도 设计 이제 지기 토네 튜닝 토네 아니 남루가 거네 아니 술로 존재 토비네 봐 존재의 수 토비네래 편바드 술라 다
0: 봐
1: 이제 얘기 남노 소르바 또 거니
0: 슈자 슈자
1: 데와스네다 닝구스네다 그것도 조소 조르바
0: 어시시
1: 근데 닝부소티 남노 닝부도 온딘데기 지기톤에 디체제는 하나주 사드윈에 델락제이네리 튼제이네리 되게 롱도 송급체
0: 是吧?
1: 이게 비계다 딘제를 팬을 두스 튼 투고르와
0: 슈자 슈자
1: 어 세상디 먼저 등기 공항을 쉬어야겠다 그 왕자스네다 경화 딘제 지기 고자 잠지 딘제 수지리로 와
0: 네스 네스
1: 어
0: 今的西北在你是初年纪
1: Tā lānglū kōr shūyabā chāshyā na, āni ngānsu jīk sū tā dīndrī lāmsū dīndrī kōr shūgō chīgirvā,
0: ngānsu
1: wāngi tīchir sīgirvā.
0: Shūyza shīchir.
1: Tā kō gēgāw kī cēmbā tā dīndrī kā jīk tā jōhā yōrvā,
0: dīndrī
1: jīk tā shūgō tūgā. Tā dīn chāshyā na, lō māngu rīngla tā dīn tāndā gāgā nē shū na gāigā sīgirvā, jū Yeah, rimba chashana taku jishu chugyu namarba,
0: yiro
1: chukye lola,
0: jigo
1: gaga sirwa.
0: Di
1: jishu chugyu cheche dan ganzu ngima agi shi, gyagab shiri nama jiswa chorwa. Odi nanglo la da daji tamrila,
0: manguchi
1: daji tamji,
0: di chashana. Tsemba manguchi daji tamrila.
1: Sozongi chongda sa chor, didi sozong chusi nye chorwa. Di chongda da bi chashana ya, buze shibje legung su chorwa,
0: buze
1: legungi. Tanda sabon chunda sa shi tuwar, nima tangu di li biao zhi suwar, yuan chan di biao zhi suwar ba, di ni gita lenge genji su zhor ba, daji tangje, gyagab shiri tangwaan chu sa di, ko sato zhukchun shebre la. Shuza, shuza. Lesi, lesi. Sato cheche, lege lenge
0: ki
1: 专利是吧？从大的三公村大的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都 총르대고 도담주기 촉도 침진 분가 서르발 소거 저라도 서르발 어디제 질겐 구야기 두시 땡기스는데 땡비스는데 딘제스 제열에
0: 네세
1: 당연하죠 드네 땡기게 그런 거 쉬울리 근데 장전 좋은 거 좀 같이 하잖아 아니 딱다 니돈 죽을로라 당연하죠 총르대고 도담주사디 디체브르발 뭐서 사츠 제르발 사츠체 안디네 총르대고 도담주기 내공 참배디 간라 야 민자 사바츠고 민자디 시리 당완 주스 민자츠고 고장스 고장스네 민자스네 꼭 칸이 챙겨래라 자고 봤어 그러발
0: 어 슈자 슈자
1: 타고 자고 봤어 좀 생각했으나 믹스가네 챔블로가다 미 미나다 로가다 이제 요 말이 딱 니나 찌르 추르서 체제 근데 네버스는 딘데스리
0: 네스레스
1: 디나로 나로비 챔바 춘주 지기거래 디메시 심에 개요 말이
0: 레세레세 디
1: 자샤나 개거실인 당원 주 쓰르바 그 디나로기 레고 차장 투 참은 차장 겐 겐님의 소지 디 정제 치고 거래
0: 레세레세
1: 디게 디들 예우 요르바
0: 노즈바
1: 레고 디게
0: 레고
1: 다딩 하나주 낭사다도 발 도바 차샤나 먼저 총기도 발 다 산에칼 레니아 다그랑 제일
0: 레고
1: 다그랑 셈바 시리 다완 주스 디셈바 그냥 생각하게 요 말이라. 그 직시 그지 지난 저로 봐. 그 지고 빈 셔즈 서로 봐.
0: 디그
1: 딕스 중 셈베스 씨.
0: 네스네스.
1: 남자도 도와다 도바 차잖아.
0: 네스.
1: 아 미네 도슈 서로 봐. 디게 딜레
0: 심부라메.
1: 심부르 슈.
0: 네스.
1: 어디제 소치래라.
0: 네스.
1: 시리다 왕 테기 신정 서바게 신진 서바
0: 신진
1: 팀지기 다양한 디테일에 주주고 고르틱스 슈브라
0: 슈자 슈자
1: 디 팀지 신진 팀지 테일에 차샤나 당하나주 오늘 쉬는 다 예지강다 이제 강차샤나 시리 당황게 신진 도담게다 가수레디 지찬에 줄로 조단 소디다 카 카도네 직줄 독수 초로 비게 지급해서 줄을
0: 네스네
1: 공기만 찾으네 지금 지게 지게라 도남신이 지게 도남신이 전부 로가지 총다라 로가지 바완 로가지 이제 봐
0: 네스네 근데
1: 지천에 조단 예지간에 거라 다 글리글리 이제 이제 직도네 직도를 가져오니 소지
0: 네스네
1: 근데 먼저 샤샤나 지기다 총다 디니니 니직 제스를 봐라 디니 다 디니니 또
0: 셈버스
1: 디니 근데 더 담신에 곧다 담당 해줘야 돼 신신가 들어 신신가 딘데 간라 라다 치투 삼바 딘데 나와 차르 나 사바치
0: 네스
1: 다 디니 신신디 송급스나 신정 보고 쇼를 봐라 디터를 찾으려는 거 당하나 주 예지 담당한 주 칩스니 칩스 셰이스니 주든 주어를 주든디 찾으려는 셰이스는 주든 쓰러 봐라 주든디 시작에는 먼저 신신기 송급들라 신정 보고 쓰러 봐라 예 그 턴주기 뭐네 타지야 그 뉴비 요마르 봐 야 디슈고 니바도 침진기 십시다 대야 당연히 치고 거
0: 슈자 슈자
1: 이제 시간이 기라 신진기 땡케 차이나다 가린 인제 수준이 그런 게 켈레마도 받으셨잖아요. 그 디체야 여러 발 찍. 침진 토네 십시 체야가 된게 너무 주요래다.
0: 러스.
1: 나 난스 단데 개가 차샤나. 등기 주요하게 단다. 시리다 왕기 디테일 송급 체야가 테라. 럼루스네 저 람다 마스네 징 만자니일 주거래라. 대개는 신의 성구이 보고 수거와.
0: 러스.
1: 찍 토네 신의 신징 토네르 봐. 찍 토네 신의 침징 토네. 신정 보고 더 스바 보고 수거와.
0: 러스.
1: 어디니 니 토네라 다 주거래라.
0: 러스.
1: 어.
0: 今的西北在你是初年纪 Nese toje na da kongla sudun la ge na zu si jing ki toje to ne shu ne zhig tuan ane ga zu si ri da wang ki to dam zhig su mo zhu na su kina zu da tu yun cha le nan be gyu rim nang lo la pe rang yung jung kong do la chung we tu yung yung ki cheng si tan kue bi din zhe yang an zu mo zhu na ya yun na
1: Nese la ane nengye la shu ya la da tang gu de dang ye cheng si ka she zhig ka ne ba mo zhu shu ya yin ba la
0: Nese les
1: ane 다양한서 변종의 그를 찾아나 시리다 왕의 테라 롱아디낭로라 롱아슈나 다저 롱아젠 주시 수원디낭 그는 걸 주어를 봐 시단 되게 되고 시단 정시디 된바디 그 뒤 뒤주 유렌 주고
0: 유자
1: 시자 저 슈아디 롱아부디 온디인 봐
0: 네세네
1: 이낭로 찾아나 하장기 준도 침부 총어래라
0: 네스
1: 다 니도 니슈쟁을 여기 롬주보도 찾아나 당하나주 뉴욕의 책이 쓰러와
0: 요소
1: 전리 자샤나 동자 예동 국경업 주점지 다디 농의 공다 제나 비계 자샤나 야자 야도 좁게지
0: 노
1: 발효래
0: 레세 레세
1: 디네 미치기 그래 사투기 책이 쓰다 미완은 파밍 전리 소리라 이 자샤네레 다단다 시사지그래라 시사지그다 그 정지를 봐
0: 지발
1: 다 니데 자샤네 롱에 넣은 걸 양 비게 자샤네 야제 고주 고주를 하스 총도 가
0: 네스 레스
1: 다 니네 총다 자샤네 총다 야 요效 상표 쓰러 봐
0: 네스
1: 레스 총다 자샤네 단다 지 든지 시동 야밍업 중간 주스지 도가
0: 네스
1: 이제 자샤네 비게 겨자 고추 고구지 정도가
0: 네스
1: 덥직지 봐 로도가 사건 전달에 차시하나 사건 전달이 송급된 송급된 제사 조례
0: 네스
1: 이리 벼주 보고 产品 쓰러 봐 이 차시하나 단행원 제시하나 종용라 가장디 응급중 고구리라 디비게 차시하나 겨자 축출의 계지 정도가
0: 네스 네스
1: 네네 양성 총다 디테일이 양 총다 지교래 총다 디차시하는 단다 조용을 겨다 응 주스 줘래 디비게 차시하나 겨자 십주 연유 총도가
0: 네스 네스
1: 딘데리샤 딘네 무튜니 당기 공로 쉬는데 시린 당원디 냠편바치 카레스는 그 단조 체제는 좀 지야스 봐. 때말 자제. 아니 지난 시기 이내리 송다 이내리 때마 자제 아니 뭐 망위야야 무비야야 봐. 근데 사실은 다 롱을 뛰는 롤라. 지다 차차나 망위도 마소네 그제저 두지당요 동 디당요레스나 고르치 게돈라츠치 디제지게 고 정시돈에 딘데레도 와라
0: 네스레스
1: 정시 디게 디 카르세시 치 두고레스나 당가나츠 푀기 송다스네자 딘제 총소르바
0: 르반
1: 딘제 마르마르 르반 아디네 락시 락제사투 디게 디레 마르마르 송도 텔레 칠레도 침바 르반
0: 지질
1: 당가나츠 튼세도 디게 디레 디츠바 공세 고야스네 저진분 공세 토르치미스네다 이제 토알라
0: 신단치르
1: 신단치르 주야 이제 토알라데 펜베드만스네

0: 당황게 칭하게 다들 이제 소치 손자 시리 당황게 다 뒤토게 도시스네자 딘제지기 텔라 참마 추제스네다 디 나와도 토르조르바
1: 디제
0: 넘버지 춘투일라
1: 노스 노스
0: 온 다디 고 장시디 디게 디노네 조원 딘제스 지레샤
1: 네스레세 수들라 소문네 시당아나조 페 랑경조군의 추 체샤비나 다 롱에 나로라 시리 다왕기 피게디 다 맥동럭시 지발
0: 네온
1: 네스네스 덩어기 다 규시딘제 양안 좀어 좀 나요나
0: 다 덩기 공을 이제 규비딘제 레틱스 슈비니 다디야 헐라 치케기 토라 뉴스 당매 규시딘제 조르라
1: 네스네스
0: 다디 디 공을 양 대냠 주시니 슈비니 디 다디 딕스 세세 딕스 용바라
1: 네스네스
0: 가지 덩기 공을 세브 슈야 중요 말바
1: 슈자
0: 아니 아니 비쳤잖아다 먼저 총례 토를 딘데스 튼도가 제라기 두냐르감 이제 쇼나흐스그바
1: 먼저
0: 이제
1: 감준데
0: 감손데 메벨 어 냠바 루세 손데다 이와
1: 제제 제라 저도모도 루스
0: 어 딘데 루스치기 감치기 강 제모티 다 진다이네리다 코란 사투비네리 코란 미치게 치즈그 추구 야면은 송남 외관 설계 서바 딘데 지기 치게 지기 리슈 제도가 리슈는 신청 제도 좀 들어 봐라. 그리고 토랑 거요 말이.
1: 네스.
0: 딘데 주고 토마도 코나 니즈 거 충분했으나 자도 있네자 총강 엄마 달리네래 야 딘데 딘데 지그지견 존년자 망고 튼도와. 아니 그래 쉬이 김냐 미디 다지 슈도 소스티 같이 이제 제도가 다디 슈고 십시 지도 좀 봐. 돈이 안 감스르바 감디 그 죽을 디다 니게 디 차상 로 그러한 게 쉬이 디 마게 코네 로 망고지기 코네 미신베게 그러한 게 개진스로 와. 개진기 더 조서서 딘데 지나는 고 아니 이제 초배소년 날 고 이제 고뇨도 와. 고뇨 전배 죽었다고 캡자드면서 내
1: 제사로 봐. 제제.
0: 치기기 캐주리고 캡자지 제요 말이야.
1: 미신백 신주회요 말이야.
0: 뭐 미신백 동백순 이제 캡자 잡아도 이제 단단 아주 깨진 손 되는 거 캡 챔버시 그러 봐.
1: 제제. 깨진 땅에 딱을 안 담. 미신백에 담.
0: 미신백 당연 공 코란다 지역 미딘 데도 와. 코란다 근데 지역 미르 봐. 뭐도 세제 캡자 땅 봐. 손자.
1: 어.
0: 코데 코 사투른 신데 라우 봐.
1: 무슨
0: 사투른 신데 라제. 아 니네 주고 미슈도 겹스 디비야. 行政就职 그랬다 진진 토일 바들 직 쇼도 개비아 직 줄로 조단스 망고 줘로 봐
1: 뭐지바
0: 개가 없이리 당화 줄리안 파 근데 직 줄로 된 순열 근데 디치도 좀 봐 타마데 아니 개가 없이리 당화 주고 그런게 이 칼에 도구 신조기 디 내가 민조 우샤스로 봐 내가 민조 근데 지민인데 또 당 지민 당야는데 겹자 당도 와
1: 네스
0: 다 주고 배디 간다 디 소소 dung di qing yu lai di ge be cha san shu su dan de su qie ri
1: shu zan shu zan dong bu qia ru wa
0: mo la dan du di gan ne dun ji ge ri la
1: ne si ne
0: dun ji di ka ri mo di ka ri sen ji mo di be den je ri xia lan zu su jun ge be den je dan dong zu pe ben zu su jun ge mo de mang gu zhe ru ba
1: le si le si ma men ne yu jiao ge
0: de jin ne gor xian ne chu lu dan je zhe wa di zi me xin ma ba
1: shu zan shu zan
0: de chu lu de zhe wa di zi song ji qing ge ri me song de dan de su ji pe ju qie jing ni ma ni ma ni 지금 연결인데 사드 진교인데 저원이네 마샤.
1: 네스 네스.
0: 도스 제제 디가 디가 캡자직 다음 손자니 디베티 자미단 차르바.
1: 제제.
0: 지미민 지미단야 근데 서브르바.
1: 슈잔 슈잔.
0: 주비디네다. 가리스 세세 주었으나 진내 미신베기 그 수야요 말바라.
1: 슈잔 슈잔.
0: 망체직 세수 싱글바.
1: 제제.
0: 근데 그런 게 이제 그저 다 파디 체계소디 총례관을 전배순제, 배배순제, 캡자체배순제 딘제 진영 연금민 도와라 딘제 체배시고 양 계란한테 도구 쳐야 돼, 연계부를 봐
1: 도구 뭐지야콩로 미신배 정교와 말이야
0: 계란한테 젤라 둔 둔제다 둔 강가 차는 차버리 캡자 차버리 강가
1: 슈산 슈산
0: 미강게 총례관에서 뇨야 유배시고 양다 니 캡자체 차들
1: Nesless.
0: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1: Nesless.
0: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1: Nesless. Nesless.
0: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Nesless. 단능한지 다치 그렇게 망고지 수준 그렇게 그래서 문에 단대 미게 직사도 체빙에 리 체빙 문에 신을 라더 말아 봐.
1: 시자지지.
0: 소스 세주 싱글이 봐.
1: 시지지.
0: 봐라.
1: 시라.
0: 안 집에 있네 다 이제 손에 등기 개랑 그냥 건드시

0: 就把下下从大去嗯其实嗯明显白给其他给从大的嗯陪住当街陪住这么中吧你得给他给钱呢你得给他嗯中了都有特他们就来许多难他的那是那是那是许多难街嗯陪住给嗯你住的开门了呢你给他给冬季给谁去拿手里了那是那是那是许多难街嗯陪住给嗯你住的开门了呢你给他给冬季给谁去拿手里了那是那是那是许多难街嗯陪住给
1: 所以说国国话了没嘴巴是吧杨姐们的所以说听了马盖巴肯定是起舞云南的那是他第一条里那个嗯给人家头呢嗯主动写下去了那是当不定那个那去开端团子里啊大家很重要的就要买的了嗯你不定把车上呢看别路面呢看别路影别大的接触买的了嗯什么定把车上呢我那是能举不面呢能举不应是
0: 설치오마릴게시딘데스체비나 준수체부조르반 제제 차선 준수 콘스트루어레 네세네스니 시부딘바 차선 사감기 춘다메나 아니 체주기 춘다디 배주 당초마릴 네세네스 땅아바딘바 차선 계란 케이스 총균나니지나 원래야 계란기 총다디 인지미지 토고쇼레 안 되게 양아나 좋다 유진기 총자 근데 사무주바 차선은 원래야 계란기 민디 토고체제 총다디 인지미지 소우레 네세네스
1: 계란기 민디 계란을 왕순에 총 되게 계란을 그발라 딱 계지 계란을 락제사바당 자르고 사바 라서바 유바 차자순은 만화수 당황기 리슈드 강경 남고래 네세네 엔디션순 주글라 계란기 딱 락제 야고다 터빌람 상보인데 유바 차자순에 만화수 찌름기 숨겨 투부래 네세네 엔디션순 당당 만화수 균대 소화 졸래야 부츠 뭐 좀야다 음 뼈츠 뭐 좀야 마르 뭐 좀야 총다 뭐 배주
0: 当呀，嗯，人家早晚的能给我买了。那是那是，那得跟着去学校了。那退休查到呢，将来中年迷茫不久了吧？那他的他所有钱不齐活，学生开始查到呢，将来就做不赢了。那你说说，嗯，这将来的呀，嗯，大概是名字的，这的，嗯，引进名字呀，透过目前的这个里头罢了。
2: 이제 그런 게 토고 만한 바 존나네 지그리 다 이내래야 미신다게 그런 게 민디 폐주단제 양 종일에 제조를 제산다 그런 게 민디 총다지래 균난도요나 역시 총능원에 그런 게 토고 나오래 네세네세 그런 게 다 그습시야 주야 주야라
0: 네세네세
2: 총다디 때는 차시하나
0: 다 토고 지내 마지네 고 총다리 네세 주다나 요리 네세네 시슈알 토고 지내는 배주단 요리 배주단 요리 와 이내래 다고 송기 타고 말아 송기 마도 갈수 없이 미수 배주단다 음 슈잔 슈네 그래도 개간지 가려 그랬으나 다 젤라 카지 그릴 사자다 데 젤라 카지 그릴 양지 민지 토고 이거 총다 고릴 네세 이제기 땡비 민지 카지 요리 슈잔 슈텔 이사진한 거
2: 레세레세 토고나야딜레 차도니 니레야 요르벨 차도니 레니투 요리 레세레세 기라 남노스 디게 차단식 조심 베스 고르바 슈잔 슈잔 디게 차단 디게 차단 더 카지 망조 망고치기 야마나 만조 슝기다나 거군스네다 디네도스 피야 요르 근데 렌사 차샤나 사슈진 니 요베 그레라 레세레세 딘제
0: 내일이 요배 그래라 네세네세 디제 내일이 요배 그래라 네세네세 집에 선에 집에다 중계 신별 탄도 요마래라 네세네세 아니 디 총재 텔은 야 이제 딸이 공수 쓰러봐 음 이제 손재 망고 체규 요래 다디 안 씹슈 남장 소치다 씹슈 공어 소치 침을 봐 네세네세 디 가가 좋으래라 네세네세 슈잔 다 두균기 초에 나로라 다 젤라야 공제 하장 토부유배 젤라디 제이나 다 잡으 쏘으러봐
1: 잠잠으로 쓰여지다 야 안주 소소 배주 담이나 다디야 팀겔 두가요 안다 계시 계란 소소랑게 배주 단아에는 지단에시는 팀배 콘스토 말인 이내래 계란게 계시디 미신달아 존소는 엔디 팀배 콘스토레 아네 양게 미신배 좀이나 저발 저발 다디 계란게 뉴나 계시 배주 단아는 게 아마 이내래 신달아 존소는 엔디 팀배 콘스토레 네세네세 다 소소 나로 다 파자 포규네 디제 균진 체배
0: 别下线了，免损着一那是吧？但免别紧张损着一那。那你这米叔叔得救你这幺儿吧？对对对对。他越不一那，他第七个了都学一盆的幺儿嘞，养起没那从来给上完了。
1: Togu

0: 송내기 상황디 지준하는 야거리 아 간이서는 키나기 단다 아 당황세 전이디 메벨 티나 론이시지리아 아니 용자한테 지그래 당은 아주 군디 동지 단다 고고구나 메벨 딜레 라서부터 주인 송내기 상황로야 주거래
1: 오 레슬레스네 답배차샤나 대중기 초에 나로는 거 나주 유고다디제 피해 하자 니부여봐 다 다수의 친구를 봐 제자 배차샤 나간 주 유고기 내디제 작전기 내서 말해봐 이제 나로 폐제다 빠르닝 집은 제 기업 다디 미신백에 총례 돌로 폐주다미나 니에 미디 슈도 집는 지구나
0: 아 디지질 안 칸이스나 기랑기 잡아티레야 기랑기 바완세 쇼레 다키시 미신다게 기랑기 파티 폐주 당제 총례기 저한테 최소는 인심이중원래야 기랑기 무준도 돕고래
1: 배차선나 빠르다 년통다디 제이나 디 파티 겹차부터 년통디 퍼블링 체 차베질 대야 바완디 요르 왕제도 요엽디
2: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바기다 그거 코나서바 대차시하는 그 송급치도 고란주다 간주 킬레서바 군주다 송급이 털라는데만서는 근데 주요래서는 저디 군주 총다다 총례에게 상화 니니기 때문에 송급 제도가 다 계시 등기 등지스리랑 쉬어난다 계시 책에 토네 군주 송급 제약이 들어서 뜬 사유 바샤샤는데 다주 길에 디베티 주제로 계좌 주어를 봐 아 디난로 자신 뒤응하스네 유사래 뒤응하스네 유사는 다 니코 대표 제단 주어를 봐 고 군한테 소다기 대표 제단데 니 상면 시세리 그래 저도 그럼 도스 디지 때다 차단 소루기 다 그 좁지 근데 이미 차단 제규어를 봐 근데 최선은 뒤 총례 돌을 키비 지기다 눈도 돼 소수 총례기 킬레이네리 미게르기 내리스디 수수 진다스네자 토탄디 자 치슈 소약 삼스던 거 알아 디 라주 거래 아니 두즈르 요차는 지조 관계 믹스 소소로 봐 이제 생각 간주 민주 골로 관계 단지 서기비 하면 되고 서기비 딜레 로자자 관계 미도 지게 거 근데 이게 사두 신교 손재 봐 사두 신교 기들이 직직이 이내래다 뒤에는 곳 선자다 미스 배주 체제를 봐 미스 배주 진행래다 대 당기 간주 관계 쉬어야 그 지기 문에 제놈이 징어적으로 봐. 배주당 배주고 미시 매기 지게디 배주당 징어적으로 봐.
1: 아니
2: 딘데 차를 주고 징어적으로야 요마를 봐. 미수 배주 체질. 뭐 디테일은 이제 그냥 나빠도 전에 치고 배니에서 이제 길에서 이제 이내자 수순제 딘데 임배 차시하는 이제 더블한 소지 삼은 단두 잠반 딘데 테일 개발 도가라.
1: 네스.
2: 콘주다 고고 고난소 차샤나 고난주 총다데다 라면 긴세르 바 주신 마음지다 가버지 근데 익수베 딘데 교제된 요 익수서 바
1: 이제
2: 남지기 군주디 총다 소샤로 바 미 망고질도 고 고난로다 박자고 주신 마음다 주식 가버디 북스 바제션 요 좀 반영제마디 어디 간가 코주로 바
1: 다디고
2: 고난주 송다디 온다 되게 리그룹 된 게 용이야. 내식 레슨게 말했었단다. 그래서 개발요를 봐.
1: 아니
2: 총례 상황사다 저 소스 송으로 봐. 소스랑 난로로 뱉디 덴비 서브십지 고어로 봐.
1: 다
2: 그때 외야기 락제던 좀 미카시에게 미시 하고야 민교. 디마세 미카시에게 인념도 디치야 윤교 손제 거주치야 이거 손제 딘데르 봐. 딘데스 소치스리시야.
3: 今的西北在你是初年纪咱们西里当王你们密色的特殊当顿切听电话车中的列车囊陪让永久冲着头当德语剧西里当王前边苏南屯中拉堂今年松金啊在这边许多特顿的那几根库里面呢登真七里拉尼电这许切西里当王给国顿堂以往当能新给西里当王给开节人心所的特拉中林修行月
2: 한디네 안주 총다디 토할 땐게 단데 고는 쉬어야기 총다 안주 야 쉬기 비도 참바 총다 나로를 단제 카지 추시 윤교 그바 카지 추시 메뉴 안주 회바이스 그바 디직 넘버 만자 요리 망고 요리 바다 디테일

0: 그도 당에 데리다 내제 싱아글 이제 디제지 더 고급 디제지 규제 자만냠 주시네다 챙구스네다 더 비주 용교지를 봐 비체시는 건 수위 야 비주 삼바 케바 가리오를 했으나 주시 이겨야 돼 이걸 봐 먼저 잘서서 그걸 봐 잘서 이군에 차시하나 그 죽어야다 적진 토그나 사니 아니 송교기 뇌버디 딕자 하람 시체 유배수 조리라.
1: 어,
0: 하람 시체 유다 이내 주식 건조면 주 교로 조금 말 봐.
1: 지난
0: 주식 토고 난도 좀 봐. 주식 마음다 가위 인바 차시하나니 배주 던들래 주식 다가라 하리. 주식 봐서 주 소소 장사 뭐 주식 교리야 교로 조금 말 봐.
1: 네스.
0: 좀 뒤쪽 내려야 고 팀도 개월 봐.
1: 주자.
0: 아니 계시 지난 토고 난도 좀 봐. 주식 메뉴 해발신 등재기 남배 돈에 야 주의 그 봐 차시하나. 지난 그주 난 배주 난도 좀 봐. 정원 토를 배 주는 데도 아마 출시 소수 정상계 규리아요래.
1: 지난
0: 디나 출시인데 만자 규리아요를 봐. 계시 니네래 출시디 미카직 단등 아래래 특하지 총점에 있는 가지 출시디 규리아를 가보실도 가라. 딩아 나래래디 고하시달래 도움은 뭐네 세션 출시디 규규와 말이라. 출시디 땡기체. 땡기체 이제 줄 받으셨네. 우토제 교님의 배셨는 건 좋게나래 단다. 모르소니에게 작전에게 센다든데 촉도 여러 봐. 이만 먼저 세션은 장장다 직 비아디사 동전도 괜한데 송다르 봐. 아 동전 차시하나 송다 바라질라 망고치 교르나송아 되긴나서 도나 중요나. 이 교리아 금생 뱃디 딕스 우투 탑세베 딕스 디세베 가지 다 비체시나 치계급기다 촘레디 바스미아다 점야 딘데지 처지 지도선 봐. 치계급라 다 땡긴게 공을 쉬음난다 시리 당황사대 인지민지 개간 사슈대 그 사공 이젠지다 대중 이젠 쉬어봐 당 아주 단다 개난라 도구 치는 그 사공디 개난래
1: 좋아
0: 예 다 치계급 차시는 기라 가발에 야 치계급 동부 가발 총을 가발 잠이 있는 총다 수세 그래 남노대 야 지겨울 봐
1: 직수지
0: 이 시시아지 도구 나응으로 봐 한 재잔 당긴 간서 쉬어야기 총다 던주 남고 총다 던주 손데 디체열에 지계걸 니 신백이 가서 내 도구 잡으라. 하고 도지도 그 총에 가는 잠 두고 말.
1: 시장.
0: 그리그리 총다던 수야 조르는데 직체야. 다 니 테라 카지 소수 장삼기 존조래. 카지 먼저 가미르 봐.
1: 어지 봐.
0: 세자 디 나래 되는데 제모디 소주 할래 심리 개 주민도.
1: 네스.
0: 소소 미드마스네 도마스네 템포스 고르.
1: 어디
0: 데스 개 잡으시라.
1: 네스. 터제나
2: 서중 땀탕 조의 디도타 매지 인다 투기 부준소
3: 토루 땀기 딘베 춘진리 심심 장차 심어 태물비 심탕 심담 지외 뜸기 워체 조리 난다
1: 다 콩러 수든라다 던지치리라기다 코나츠 칠레기 시제 토네 간조야 시제 당왕 텔라 세지 야우시라 규나솔라 단은 신기 퇴뇌기 정시당 규베 토네다 시리 당왕티 개침부 임베 골라 망부수나소 다 드리 퇴주기 임베 리젠디네 죽지 접 동안 수잔 리젠 죽지 잠데 키나츠 드링긴 안주 리젠기 주시단 뒤난체 개지 생겨 남초야 쟁규 갔나야 유나
0: 리세기나 타문데 드리기 슈구데 만주 칠레기 리젠디네 슈규제 링게 참을 쉬어야라 당한주 시리 나와서디 자자나 코 뭐도 마스네 딘데 균된직다 키르냐지 말이
1: 스네스
0: 마스네
1: 슈자
0: 키르냐지 코 당아래 대바 자자나 비차스 코 다 등기 공을 쉬는 신기 기랑기 도바 자자사 되네리 수수 좀제라 송급 지야이네 딘데기 스네자야 좀제 강게다 좀로 고주지야 딘나로기다 락자다 먼저 다 럼로디 차샤나 코 규주 제약이 디지르발 구이저스나다 직스스오르바 진제스르 두르바
1: 진
0: 뭐 딘제질은 지치한다 라우제진바 차샤나 당간주 조디 배주 당야르바
1: 지지
0: 배주 당고 배주 망자다 라우제 근데 세그로 했으나 라우제 인지민지 대보치 좀 알아라
1: 지지
0: 진당은 별 라우제 스키라 잘에 가르는 거 유베 대 라우제 때 대주 저르바
1: 지지
0: 비치서는 세가 김년은 기란 도고르
1: 와
0: 비치서 딘제스다 간다 라우제 배디 대주시 때 대주시
1: 딘제스
0: 제니 배주 다 꾸준히 해야 돼. 다 그 진단 전투 이야기 개간 자수

0: 지레도가
1: 슈잔 슈잔
0: 아주 게이지네 레고 배주 당연히 개차슈 들어봐
1: 나지만
0: 콜라브제 지르바
1: 나지지 아주
0: 다 줘야 그라 제
1: 슈잔 슈잔
0: 배주 당연 딘데 지레지 하면 시 에 직 당딩에 권을 줘야 기타 멍데게 나와서 딘데 진나 유문도
1: 슈잔 슈잔
0: 비제스네 책이 지요 나 총다 지요 당 안 낭다 매 딘데 그 사무시 장제 지란 베들로디 박빙한도 슈와 자샤니야 디 뇽데 딘데 튀야 다 직 소수 교환이야 디 뉴스 보야 딘데 년가다 딘데지 유베스 응응도 가라
1: 네스
0: 안티네 응안수 차샤나다 지리다만디도 차샤나 니엘라 키라나 사투스네다 사투그 삼루스네다 그구티스네다 딘데지 니엘라 딘데지 고그르 가라 디네 디 제라 시네 디 고주단 고주단 제 시네 젠단지 인게 시리다만시다 딘데지 시네 차 쪽으로 가라
1: 네스
0: 세상이 조른 신스네다 닝부 소치다 고 시리다만디 디 사투 그런 신디 딩은주디 개간 사슈리샤 게지 사투 메베 시리 당왔으니 되다고 가수레 미드마스네 탑교십식다 이제 지금 이제 소치아베 소치도 가 고베디 이 딩이니 디치 주민들 고다 주구디파 구조 로야민도 가
1: 네스
0: 일단 더 급습슈 주질라 먼저 시리 당왔 송겹스니 자 디 자샤 디테일 자샤나 당한서 쳔버직다 미게 가시에 직다 뭐 딘제 지금 저왔으니까 딘데지길에 랭겐데 리그룹 쳐야지 저원이네 말이샤사 디찬 디인바 차샤나다 말한서 좀 용기 미마만서 참에 구도 돌단 거야다 안 쳔바카 제유 쳔바 참에 쇼데다 디가는 잡조다 딘데 난 거야 기 니베도스
1: 네세
0: 아니 당간서 딘데지 규제 냠도 참에 슈겜제 안서 파유스네다 변종기 송다스는 핀바스를 봐. 될 송겹치주다. 근데 네 그 젤라스네다. 락세스 서비스도 치르 봐.
1: 저기
0: 시리다만. 될이야 젤라딜이야 밀이 주고 줄었다 보고 그러 봐.
1: 시사.
0: 답도 맞으네 야고 시게. 먼저 변주온 그 뜸주딜에 뜸주 상고 줄 봐. 디파 여제 베토야 무튼. 장하 시장 고스 서르 봐.
1: 지지지.
0: 아니 먼저 계주다 님베 영유기 뷰리기 튼제다 디게. 어 디게를 된제 선조 면조공비단에 이내리 용범마을단에 이내리 아니 장대인다 디게 들빈제 먼저 피게디 지치르 동약에 오다 심슈제 장장국이
1: 네세 토제나
2: 옛날에는 표정 중에 중로대 그 토담 주기 진이 숨진아 대대 가방 장기 접수제 제주부 소래야 세세세야디 조치 가는 인스나 만나주 군대 초에 초래야 기난주 제주 능도 잡아래야 인지민지 이습 제거야디 카르베스나 기난주 사가나리아 셀라초야 이네자 야메나 동아나리아 잘라 뉴나이 이네자 디토리나 인지민지 군주기 총인라기 유메디리아 이습나야
3: 当将来那边급수样嗯地里呀我们那时候将来地基嗯团结给推举的嗯应该有没了呀因此那时候是对的嗯你听这些地铁给嗯经常说你最好把车下说呢经常说我来呀从刚给他嗯从你来给的因此没去好过呢这个那些呢这些从军的车上老两兆经营才的车的嗯你因此车上从你来给的因此没去卡塞不是给我们呢应该让给从刚地基嗯他这个那些大概给啥子
1: 위치 다다는 신기다 미리 모델로 왕외 왕자치르바 주자디 제인도용한 주 퇴균기 초에 나로로 다 주문 마소다 다는 신기 경화는 내가 마소르바 디신기 지람송어제 제비나 다 신의 기보유린 토비아다 다는 신기 로디 바베기 초와로 레도그르바 주자 다데 만주 양자 같이 생겨 남초라 진규수야라 당한주 시리 당원로 송교 제부테네다 예절 송교 제부다 나는 신기 살들 송교 제부와 디신기다 완주 표율 송교 제부 나는 신기 종교를 송교 제부 나 튜닝 된배 저와시 인도다 완주 장물로기 튜다 남북군도 시리 다 완라 송교 능규 都是做能就他，安尼昔日大王了，宋江南前安做错的，都也只能也太了，别做那罗那修军营了。安达能先给苏顿拉他，但安做，等这次我拉的招约的，冲上土堂的归营的，当能先昔日大王给贴了，前来南京给列队把仓木落了，怎么昔日大王给米色给推出的端前，给那做过来卡数学营了，安尼给那做前来了，木头。 中间要特别面对学员，特别难。特别俺这四段拉的，等这唱完了，给推出个广播才能接。俺们俺这里在哪里配班？人他不那个人去学员了。首先呢，那些。 空的观众堂，竹林西边居民南端前面张瓦塘，杨梅大边的最团西边，铁段连接呢，那边你过个浪头月票，听的列成个十几单年吧，并不拉人，听见修电家伙。

0: ᱡᱟᱞᱚ ᱪᱮᱠᱛᱚᱱ ᱫᱩᱝᱜᱮ ᱥᱤᱵᱡᱤ ᱥᱤᱝᱟ ᱞᱚᱨ ᱞᱚᱢᱮ ᱢᱤᱝᱛᱚᱱᱮ ᱵᱤᱡᱤᱝ ᱫᱩ ᱠᱚᱢᱮ ᱯᱩᱡᱮ ᱞᱚᱢᱱᱤᱨ ᱠᱷᱟᱝᱜᱤ ᱪᱟᱣᱮᱱᱱᱮ ᱢᱩᱨ ᱠᱷᱮᱡᱤᱝ ᱡᱟᱞᱚ ᱪᱮᱠᱛᱚᱱ ᱫᱩᱝᱜᱮ ᱱᱟᱯᱪᱩ ᱢᱟᱪᱤ ᱞᱚᱨ ᱠᱤᱢᱥᱟᱝ ᱞᱮ ᱧᱮᱢᱠᱩ ᱪᱮᱢᱵᱩ ᱪᱩᱝᱫᱤ ᱵᱤᱡᱤᱝ ᱜᱤ ᱱᱩᱪᱩ ᱯᱩᱝᱮ ᱪᱮᱣᱮ ᱧᱤᱱᱫᱟᱯ ᱥᱩᱯᱚ ᱠᱮ ᱪᱩᱝᱟ ᱛᱟᱝ ᱡᱟᱞᱚ ᱪᱮᱠᱛᱚᱱ ᱫᱩᱝᱜᱮ ᱪᱩᱡᱩ ᱥᱤ ᱥᱩᱢᱞᱮ ᱛᱟᱣᱟᱱ ᱱᱤᱵᱤ ᱪᱤ ᱪᱩᱝ ᱱᱤᱱ ᱠᱚᱝᱥᱟᱝ ᱥᱤᱵᱡᱩ ᱥᱤᱯᱠᱮ ᱛᱚ ᱠᱚᱪᱮ ᱯᱤᱢᱵᱟ ᱪᱚᱵᱟᱥᱤ 曹雪琴尼拉琴吉增中开完整的车和西银巴马赛他同年啊他各支他自立所这边内蒙古新都开心天水国际电局街他年啊不清咱们有事康熙马部没那么喜欢的你曹雪琴吉清藏了年贵千不穷的毕竟农作表演是为年的素表演为父娘他给错话节目站不起银巴的了全懂得有家长你需要讲空气国际人了 有解决的没出版甚至突破流松就咱们下南月把新年坦白康地中车水球把中巴博高位提出一个流习就开工能是康健马部面临西北增重的难曹学琴其我有人路的三种难的电影这里清仓做了松托是的王学姐改革军情及清清洗年贵都作为策略 改革军政及基础机的开发到温州车人的同样女主温金都三位就在其下来接的温州车人当地的电竞职位改革军政及基础的提议其他们都切割多多没被来给三万电影就在这里增重的能真不熟悉居民送年三万执行再不当即今天西北基地区村子这里今天起每当每晚的给我三万电不当你
1: 曾中南给真巴婆们三角的马角的西格索让中军主的不穷啊当松决定给古林尼这里给天津马龙大型年贵度主角差不多我这个当西真巴婆们当局给团呢天津三角当西局来把这真巴当那节这个年节了中国陆局团的曾中一个现在给多得不出也不是下面来听给 中国内部的总部被拒绝进入曹雪芹的赞不堂虽然编剧垃圾不一的决定每日北京抗内北京南外中国内部登局朝鲜是一车是银吧抗清马部没那么些吧偏而其票给龙清奇给主党团吧总之原则当然呢杨丁徐不提刘阿杰把提三软了下包预计真一的拉管呢抓广密度点的天文地平吧
0: 中文宋巴罗州空间级和坦达人三处都往前住是四十行都送我的崔茂以结束章呢宋年我们对西康都立白次各自给大哥对策节目式拉到学历困难王行家宝与通话等你玩家呢家云群结修玩王呢坦达大哥故事与陈母陈一的比玩阿琼是区别家宝与给卡钱呢大外次
1: 地达南，各级亲笔人车及各级地摊都修吧，各天气，亲笔恰及修饰了。南国各天气前头协批表面特殊环境，是修尼古鲁小门认真管督车辆，六零普通通外别的修得不完。文章，眼前最新蛮多女主车过了点，空修前笔虽然给错了，蛮多特殊看忙的文章，给在前年通讯时决定，人员落步。
0: 按照蛮多干部日记，每个人都缺乏天天深度念本高位，特别如果再度住他了，恐怕突然拉到神经。这一带了不得不建立在那今年结巴日子就比较营养，听个那么些策划起来，刚才多年教育学农嘛，他了改进所玩团呢，我这儿学民那边，学起的低档档接的，不能学老百，给人才。 公开地位民团党籍全部家园区区别票，家宝局级陈毅的拉新年总当进行，家园几部以南朝鲜都及七八，革命，每到彭博塔都及连都顺，特家宝局那里，可送来可有年初线索，家园局可铁达尔三百亚琼西决定，每到铁达可有地年数建了这，即新年，崔茂堂年度。
1: 对应给南山北康图区别。听了，雪宝柴党林黛玉、贾迎春、贾西春节堂车。 자바오 쥐 레바당 쉬누마 테다기 세계 기능에 양미직 랩중 시설 자텐 춘키 줌신도 코무 셴부마인 루브르 이레 차르코키네 준다까시 치디 츠다 제바 잠도 창마 뒤중 시설 자바오 쥐기 줌물디 뉘엔 잠네 년좀 쳐버 주교장 다제 중세 양바팡 시주 들린다 쥐기 단다 치마차라 투방 난그 퇴양메 현장 기초 년중 초보주는 코뮤 대달 민유배 대공수 먼저 안심해 자인 춘기 중세제도 기기장 먼유는 현수인이 시 설외 자바오 윤나리 디니 튼신 수유당 튼버시 김배 상면 두께 치시기 랑랑기 공주 루프르송네 삼주 누르교발레 편중 킹균 제춘낭매교 제문 쉐바오 차이 탑주 된바다 정문린다 유기경 송주 치가 송식 제이슬 대를 쉐바오 차이 단다 미창좀 중매배 뒤섭낭매교 시 주배 뜸주 먼지 공도 리완 절대 낭도 사내 중단 진신 자착발라 앙 년좀 초과주는 코뮤 매교 당도 랑디 공동치 나로 지투 코문 첸츠 디다르 중양 십두 삼반나 다게 년아 좀 메신신 생전랑네 지용년물 띵지도 송네 삼주 등교 마중 다제 종무 순부 년좀 초과 주바라 조나샤나 코뮤 키라 초과 사도 되베 로펜 휴초 지이슬 린다 유나리 년좀 초과 중이 이나 랑자남 년아 좀바 부인베 자책질 통말 제모 중무 어구 진사당 제베 첸다 규르 시 설월 리완나리 티다르 힌두릭 편준 첸뷰 휴주 년질 첸현 마순나 클러용 코모니 멘제 데베 수나마 게모시 뷰덴 키웨 딜레 수경 링주 마치 지이슬 자텐 춘키 줌심발 코모르 뛰기 능세 비칸기 게마 김슈마 시뷰주 인 시설 테르자바오 유나리 게마 김슈마당 진다 제바 다 년집당 민댄라 익초 양치 디나 등신당 레신 신도 망외 딘제 코덴당 자네 쇠나릭 시 서외 자텐 춘기 줌뮤티 첸추 코모 레신 대다라 가외 레신 와게 전시 표배뒤 시 서외 현남기 디니 년신 일을 태바식 두고 시에슬 대 린다 유기 중심도 켄츠 격발 디루치 왕디 쯔네 창디도 샤규 시에쥬 왠장 현남기 대고대 마독배 린다 유기 갸량 종지 레신 로메 샤워급 지스러웠다르 자텐 춘기 정이 레신 와그 정이 스러웠다나 콩니 샤워인배 격발 최식 지쥬번나 창면 견도하디 학교체 자텐춘기 기기 땀년비 시월 지도 기경 첨매교 코뮤니케라 지민 신도 외바식 삼로 땅유 지선에 대유 미탈 은두 공마 야우이 세모 오홍당 뉴잉기 치매 뉴마 틱절 줄발라 생주 뉴마 뉴저 시수표 다자 린다유 공 뉴저의 체도 휴라 치매양 롱왈라웨 레 네티 뉴마 남장 틱절 교시의 체외, 콩르, 육체의 전문시 변화력 시설. 쉬누마 현남기 대다르 퇴반나, 태문 대신 신도력 시설외, 린다의 유기 고투디 지양 마매. 리완기 존묘묘도, 코묘 종목갬버 쉬어바오 차일러 양, 센 징주가시 유바식 삼로 당신 시설만이도, 현주 진저식 유지 지발, 리완기 자주와 도래 지문시 수지 유배, 기자기 매바 치달낭시 주바라 자텐춘기 첸디 옴살치오 시설 자바오주기 달라양 명식 능규 공바시 앙시설월 쉐바오 차이 군중교신발 길라 레미 치치시배 첸아산의 유바 디런신도 참 시설와다 리원기 길라 은의 유배 첸인바 이거 콩동기 따부시바 디란릭 시설외 자바오 주기 군중 묘신 총두 제배 레디 라링네 지치 지이슬 양쉐바오 차이나리 단이 고묘 길라 치 참신 신두 법착비 채식설로 직된두 치 근본이 조톱기 나타인라 대신 쉐바양인 딘인 직두 제메차장 ཁེ་ལ་ནི སོང་དུ ཅེ་ནེ དུབེ ང་ཐང ཐེལུཅི པོན་ལི ཤི སེར་བར ཇ་པོ ཡུཇི དེན་ཅེ ཐོབ་དང མེ་ཡང ཁེ་ཅ་གི ཅེ་དུ་དུ མ་བར ཁེ་ཤིག་ཅེ སེར དེར ལིན་དེ ཡུཇི ཅེ་དུ་དུ མེ་བེ ཁལ་ཅི དེལེ ཁེ་ནི ག་ཅུ ཐོར་ལ ནེ ཅེ་བེ ག་ཅུ སེ་ཅུང ཤི པོན་ མེ་ལིག་སམ ཤི ཅུ་བར ཤེན ཅུ་ཡང དེ་དར པོ་ཡང་ལི ཤི སེར ལིན་ཡན ཁེ Shunuma nipa tang shibar tsen jindra suyo gyo shi sirwar. Jayin chunki, ngan zui nyan nga zon mehinbe tuyme du mingda ni jichi ji sirwa ta. Jaten chunki, tedar yingyan mingshik dagwalik shi sir. Ter shuebao chayi, jayin chunkong yingza gebe chungo su ne jebe yingze ngo shi ta. Shunuma shiba choki ki korwe sigan du ne jebe choki sigan shibe tsen suyo cho ji sir. Liwan nari, Tidhar lekyang genshu kubab la shikna komu genbe kija ki komu samchwe dardu chagyo. Komu shebe tuyong la tsangme mepa tuyngyur nye. Rangri mit tuyong ki tsoba tsu to komu ta. Shunuma nipa, shunuma shiba je ki nye nga zon me shinbe surdu pyu ne chawa shenri chena lek shi sir. Jaten chun ki zum shinbar taja ngeja susur mingri da simbe Tadung rengming ngay bwe na ming sarpa dagbar gyotun ji yu. Je su bwe norishon na cheba jwe be kengya shikyang nyo jwa chakyo shi isir. Liwan nari, nyan zom chokpa zu sinsam su kengya nyo jwa che cho. Ngay ki dungne gya chewe ter chokpa zu na lik. Komu nyan a zom me shinkyang, nyan a ba kija ki tungjung ma na war, komu jinda ki kumbang du xana, miklam du ziba yongi shirje. Komu chobion ki kusar yang gogyo. Wengyang chobion komu jikyu kalatik. Tadung chobion shunba nyi gyo ngebe. Ike nyingba yengzai nga tang choki sigan nyi le jikki nyanga ki drakhen tenki tang. Jikki zomki tora dashir tang zi zangshu tuken shigyo. Keja shibu nyanga zomken konar ngenshin. Ngeja sumbu yang zomken ki kongne mpyu bar. Kedi goju tang drakhen lawa dra chungna sholoka rinyi zambe cho. Ditardu tsoba zuna jindadu. Jidi komun samchui ditardu manana komuni sangbyu sholda chajan shunyu chaywa dabu yungkyu le mante shi sir. Jayin chun tang jayin chun nipu namgyu nyan zumda zhona mechi yang. Talam shio bao chay tang lindai yu nipu nyan zumda hindu kebe. Kong ki lengmu ta tuyba na. Tetun rang yidu tenye chungdi kongi ki yang tetar hindu lek shi sir. Jia ten chun suwa ki kyang jia ying chun sung zhona dia tun sewar dokbe. Yaka yunji qi mi xin bar titar che gyur nye ne jia ten chun ki zun mi mi du. Leng mu che dun titar le tep xin mi. Tang to komun sam chui dun yang ta jia ki sum ki komun go gyung nang gyu ni go cho we ne la xie sir. Jia bao yu ki titar du tun na rang jia nam men jia sung ye tu we chong de qian zhu xie jue bar. Liwan ki kye ni nam yin yang chizib chiwa la ang. Tirin chu durwa zam yinbe, tu su pepan na komu kye nam denchangbe cho chi sirwe. Xue bao chai yi, chok du cija ngunden kye na lik xie sir. Tir jia ten chun ki, chok din mang cha na ang cha chu mebe, dari ting ni sum ri zam cho na ga xie ta. Xue bao chai yi, dari ting ni ri cho na jik. Nguyen ten kiwe tsechar kakur lingme tu chokyo. Kesi sushik timin ki tuisu chongmyo xana kongi pardu tenjik chokwam. Yangna kongi sar duwaam. Yangna dir yongwa suwa kangche kyang metuipa mebe. Ditanna zhowa tang tenpar gyur si sirwe. Xen namki jindrit jik gyurdu tepti tewe leksu si sir. Tene ja tenchun ki dite ki tongme samchui dagi duen lakbe tangto nge jenda chakyo. Didar machu na komu ducho tang mitun shi sirwe. Liwan ki, dindra yin na sengi ki ki ngun la lianjik cho na miliksam shi sirwar. Jikshu ki, sengi li tirin lik tanda nidu cho na ga. Ki ki goju jik mwishik, yengzai nga ki jadien denki tang, cho ki sikang ki tishib nangshik shi sir. Jayin chun ki komu samna ge zhubadar che na yakyur yunlong meyongwe, jadien Tengki jimi surdu megyo shi isir. Yang liwan ki, komu dir ungab, dana dukbe nganze me toa garbu pumbu tokuruwa tongchungwe. kensui tingi

좀도 꽤는 메릭삼 시설 될 자인 춘기 신수장 마통과 잠나 애용 시설외 쉐바오 차이 안제 메토 갈부 좀도 꽤발라 메토 팅이 통괴배 네바 마치 나위 년좀 남장 랑랑게 철골대네 지시 잠제 응어포 마통파도 구괴나 내릅기 년좀 남장 걸릇줍 지설 테네 자인 춘기 디다르이는 고무 자겐식 등교인 시스킨 베좀기 된도 송데 냠메도 냥아기 된주시 낭네 카치웨 대땡기 년지니 색바르 듄바 힌두바 디무르 현소 제베 창메 색바르 듄지 힌바 힌바다 된주디 실랑디 카데 테네 괴무 쉬누마 지글라 예기 강야 중화식 표식 지스르 괴무데 골라 니네 네디 고시 예기직 표베 자잉 춘기 직제 강바 당부 타겐 골랑에 바디 자겐 연시베 낭생기 이게 주순바 고시바네 림기 자르그 시 스킨두 나리앙 자겐 이게 줌불랑디 채무식라 자겐 연기 쳔바네 이게 시 나도 강딥술 렌두 죽바따라 채무 봄다 라 슈 수 제바 시든 자바오 규기 봄당 곧 디니기 자켄 조르와까 시주 익체 십슈웨 낙슈와 차잔 시 접슘 제베 창마장장 쿠심부르 노삼 동시크 린대규 직부 등신라 지지 제바다 뚜인기 종라 따와 양나 세단마탄 현두 체계 괴발치 자잉 춘키 세단마시글라 쭈미윤격칠 멜람두 숭에 튜와 시베 독부 강직 바투주 독부티 참물징체 춘숨레 매징 바로월 격배 만조 공도 냥아 점머시나 채바주여버치 테네 유잠 송완나 통말 자 텐춘르 점시 중외 나도 뉴구 토하신 지바당질 탁주 연직체네 자잉춘르제 테네 슈여바오 차일러 자초 도래 지무키 공바 코르충암시 지바라 직슈기 점시식 삼로 샤량 리쿠식미 지 렌드 자바오 유기 개블라 체디 캠수 파주 초주 치신도 린다 유라 키 순당 공주 점시 중신도 지 서월 린다 유기 체나 추도낭 매그 시설 자바오 유기 쉐바오 차이 냥아 잠심바 통하나 할레 그바식 랑도 그징돈 춘 강잠리 사메강 코르 점시 쇼로가 찍레 마중 시 서월다 양린다 유라 뻬치 세트 유경 태도는 샤렌키 사들 쪼불 쇼네 진제 지 주경 직슈기니 카야마체 양자바 유기 다네키라 그디 슈군메 링이라 마드버 잠나가 시 세네 쪼그지 잠두 쿄티 랑좀치 리원키 난주 년좀라 따그 대 찬삼수 태도는 잠마신바 유나 딜라 체바 주규인 시스르 Tel jabao yu nari. Menje tibbe sunama gemu zomla mekejang. Tawar ke la tu changwe. Keki lingi jishib nawar koja ki zikurushu si sirwe. Shen nam ki kyang go jokjo ki yi la mebe cuyden. Tine tongmar jaten chun ki nyanzum lokba didar. Nganje me to kapur ngakba. Nupke nyewe sharshar chube nyingze dumje dubu go. Chubye jengkyu rabdu yokbe simpyu shuki meto pum. Kangti laksam yangchik karyang chimi zangwe jindaka. Kawe tangchen shatang juki sirshing nyobe sendean la. Nyenden jige simchut tani jamshin nyembe nyile cha. Tsengung dasil henir tselne zidu namcha chime shul. Kwekar lunab changsun hindu jalu dimshi mimawar. Dube nyoshin komu tangzhuwa ngakbar webe tunsam su jesu. Teryu mitaagi laadi ngak juche. Tine shuebao chayi nyanzum lopba didar. Meto zebu genyam denchir nimoan denbe rakoroko. Chubum lakto chubie kichi. Chuchu denbe meto pum. Gengmu mandan chuki tadar dungi doge dengna kar. Sekchu Rabgar dangi zibe niwar changbe kanghe la.
저지 마크 장마르 큐르지 이게 제바 학바르센 냠게 접둥 영지 응을라 정신 퇴배 치매실 줄리 진상 소월 되지 장단 장마 원바르차 마추 마규 갱문 냠진 직불 깨란 튜튠스 제소 디니 리웬기 좀충디 디니 자조 도리에 지문 센튠당 총보식 두고 시 쓰신 자보 주기 년좀 높아 디다르 젠덴 튀기 이게 외갈 심지 고물 럽두추 봄주 메토 숨불 게디 카와 탁베 젠당진 태진 출리 체당 숨불 럽가르 따위 신라 젠 닝글 라교르 쯤아 시시 라다르 따위 영지다 쇼베 농부 발미 요양 교두 냠주르 세메차 당기 노무 세웨 심부 라량 치미 슈지샤 정이 직불 랭게 라니 노섬 사무 년당초 규주 자조 교통 등부 저야 난도 쇠디데 시소 대다 창매 라네 자바오 규기 자텐 춘기 년좀 렉서와다 리원기 쉐바오 차이 년좀라 이랑체네 년아 딜렉서와다 린다 규라 금은대베 린다 유기 케자 년아 좀바 겐세네 뉴구토아디 손미 최고 꼴쌈도 짠네제 리원소기 록바디다르 뉴체 레베 고유 치지 치잠 덴베 큰김고 조시 치매 사이 퇴제 영지 레주 메도 봄 참디르 자보 유기 진저상부 디칸네 삼바처럼 선네 디물로 리 메도 접가르 케서 당자 중세 마친랑 진규 메도 까르피 기추 직도 뒤베 냥부라 디다르 미글람도 줄바나 창매 개연 직된도 은지 신리 개발 파괴 년차 둘라 시 왕미도 냥월태 디네 양로바 디다르 다웨 창설 함유 딱베 하규 가르부 벤다르식 뒤뒤 장마 랑기 내수 경앙 침어 초로의 휴 강규 냠중 철외 냠장 진짜 충유 술마 노블론 최두 랭겐 라니 직베 냠신 수바르다 델 창메 라니 디니 퓨두 중시주 리원키 년징 나월 집에 차네 데나 디니 렉양 덴튠기 섭제라 데나니 자초 도레 지메 좀디 렉수 시다 자텐 춘기 제베 담디르 금센 두락베 뉴체 쯤어 앙이버 조바르 시다 양 리원키 가주 세충 종류도 외배 키 묘사 미묘 시설 들자바오 주기 고유 년좀니 뒤에 밀릭배 송주대 치정월도 지다 양 좀잠기 자초 토레 지묘 년좀다 육지의 주묘 년좀 예불 대동 지급기 제바 자교도 지주 리원기 코모니 토만이네 안장규겐 인배 켄주 제바 자교되매 대동 티주 나나 제바 중에 있노 시메 테나 자바오 주기 갈린 마체 리원 나리 타네 고뮤 다리 치니다 주주 나민도 도공 제주다 점시다 자겐 강규 거무랑기 땡기 제주인 왠장 뒤제 마키웨 급수 켄주 토나 때나 세자 시엔 때네 초장 뒤 다리 치니다 주주 니부로 디루 펩괴발레 디미 다직진 년달 초장 고뮤 각차 미슈 시메 자보 규기 년좀 속발로 명식 도하기 서로 자텐 춘나리 민규마따는 밀릭라 사찬의 믹스의 용골 진식 다장 밀릭 단다 난제 메토기 년아 통마르 잔베 난제 메토기 년좀 속발시 따나 튜 민디 중규마 인양 된당 지외 메토 시 메베 슈노마 타기 싱제기 세다 창기 동월 중세 땜바당 접직도 링추 유점 체네 랑랑 카키데 젠가 네메 둘러보다 젠가 제리 메모탄 젬고 왕기 디네 수송 공돌 현재 기세나 와티니 중국 너럽기 좀바부 추조 체무 자슈 진기 잠바다 쇠남 변조라기 비도 줄진 미리 비준칸네 비준나웨 중국 나웨 뜸규 창진시 체시 임바 강진마 뷰멜람시바 표노르기 벽에 농진기 개주당 팀바라
zumzhi wenzam dan zhani yang dun shubha ti liu ngab jie ba tishi. San zhuo lingye, tengi li zhen pyu simba yin. Li zhen zhechu dan zhechu nangke ni nubu cilin la tang. Shibshir chen gui ba ni kesan zhu ka la zhi. Tile mangwe nang dun san du yu na chuzhi zhendi shibhe APP la tukun nang ro shu ju tang jie. Lingye shu dian jia go.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

前边一天龙姐大不如过年了，身边感觉天天难免错了配备，年年过年就过了着急，娘做面的样子过年错了去。

中国新的女歌，品种严了女歌。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세모빌힌게 공감사 샴라 제츠니 까망에 생구르 년준 슈인 중국 민망국 간소 세모 숨키 니듀 냠제 토 다도 잡네 추제 종토의 망니 켈레 징중 라 양의빈 야초비 세주 개표 태부나 주규 시비 체네 라제 교주타 지시 사지 킹의빈 야외 캡제티 로드 최진타 미탭 징뉴 신례 지체 제주 총례소 태부 주피 바라 망토 동중이 버세 사르괴베 제가 면주 겐지주니 시도 총을 시나 딜레진의 당문이 숨베 바라 레스 면주 겐지키 미게르키 제드나 교회 매딩 통주로 직사 징아 세마타 고통주로 자당업중아 숨차 니시 신유시 중국 자글람 지디기 최진라시나 지당아베 최진이 개용 자글람토 주바 매딩치 니동시제 제제시 차시 견진체업티 닌장매 주바 견진체체 로규기 선도 되입시 제제니니 개용 자글람토 주바 매딩치 최동국제 된주 견진투수 유바타 미국으로 퇴바 최동니 견니증니 동제유시 나지 예수진 치르 조선라 조케 망부유시 전중크 망부 나지수 제자 살수비니 제가 다 바스 총상 접어서기 제도송규 협자체육시 제제니니 예급기가 주시 차르교기 존의 뉴규 남찬디 제장 송양 초딩 송뉴로칸기 딩체라 미축제 송수딘 유비 춘바 추이스님의 터니 장계기 초딩 송뉴태공기 딩인외 춘비의 리시 신도사바도육시 제제진인의 송 장계기 아비저링기 천재숙비의 계급 응업중화송라 초용의 고체 매도의 체득송유와 테니 장계기 로텐 규르밍아 추제토의 치주고의 갸칠당화타 rāngtā gōyī gāchīr tāngwē kējī chētab shīkṣī. Tērtīn, rāngyē tīnī, kōlā shēfī āfri līngkī chēnjī zū sīnbī dīgab yōng tāng, chēnjī zū sīnbī pīkē chī mēbī dīgab tātā wārā, chō dāngbā tāng, kio yōng lā tēbī, gōchē mēbī tōp tāng ngūngyūr chēkhēn, bēnjūr dīshī zōgūr gyūr yūpṣī. Zhōngkū, jītāng ābē cē jīnī nēsūng, ñamchī gēcō dējā lēnjīn hēncō tī dāwā tī rēgō zhūshī gēn kūgyūrī. 냠체 제소수 준수 종교 팀의 후송기 대니 초배 사르괴배 총주토 대자련 진현초기 나와티라 존내 숨라 민네 냠제 제소기 저림기 왕차타 뉴베 체로 동주타 외샤네튼 첩세기 토네 타주치주로 괴대 동주 아비지급 계급 대병아 피계 조주로 괴대 동주 제인바 모즈나 유시 냠제 제소 접주미 세수이 지치지니

0: 내 칸 먹고 싫어도 걸. 다 야 내시 돼야 길라 야 지 지라 이해하시도 걸. 지라 소소 이해가 다디. 야 그저 지나 길라.
1: 근데 광대 진내 딤벌라 근데 그 개치워지 다 충워지 시에서 와. 원디 체제제 디니니를 지자 지제 마시셰빈. 개치워의 급을 임은 근데 그 공기 내다 지다디 예배 띵라. 아니 수고로 차와 최침배소지 제용지제 우이나 로봇 장군나 되네서 우이나 망고스는 미가시 우이나 망고도 세티.
0: 아, 네, 러스러스.
1: 아, 칸이 크디 디지 카유냐, 칼라스디 크디 카유냐소, 칼, 칼라디 디지 사마투비소치.
0: 아, 네, 러스러스.
1: 수고 시라미야.
0: 러스러스.
1: 아니, 니 맹골로 티, 수고 티비온지 니도 슈크침보 예베소치 촌나 요야다. 아니, 단대기 정직이 예워 침배 유스디네도 와디 디디스 쓰레기 면에서
0: 중원디 단대기
1: 최장원에 신의 기초와
0: 기초와 들어봐
1: 다 중원디 제비 있는
0: 단대기 내가 저기 교인기 디그 토리 내가 차조지가 양 그래 주게 디 콩게 그르셔 디르샤 콩고 조라인 한다 로시 탐바 인스 콩기 딱 그래서는 캐나리아 한다 네가 세제 쿠양 어디
1: 이
0: 원 디다 그래서는 침백 내시디 저와 여러스 제가 그르시게 아
1: 단 kainalo kuyangi ya tuzu tandegi tande mai su de mukbu su cha yong zi cha bin ngaran zu gi tande jine lo di shib ju che tarme ge rado wal
0: cha ta
1: chui xie qingpo da ande tarme su de chi be mi su de bet chui qingpo da ande a lakbar du kala chui qingpo ande se ra
0: ta
1: ngaran zu di gi xie shang ho sen
0: cha
1: zu ge ba ande qie su me di gyun de ne wun dozu le nao ma qing pe qingpo se di chui ge 유럽아
0: 최첨부터
1: 근데 근데 그 니 야오마고 제 칼라도 최첨부터 근데 제 카이나로도 차야 되죠 망고 차한테 지금 신변에 왜 겨를 친야 그냥 그 열이
0: 아 네 러슬러세 나 카이나리 니가 차야 되래 친구다 저와
1: 대부
0: 열을 좋아해 러슬러세 나 저기 카이나리 니가 마치 없지 다 근데 특히 시 담이 나 내가 근데 좋은 나
1: 차주 시야기 단대 그 나랑 저기 칼라디 이제 주대 번데
0: 어 러슬러세
1: 차주 시야기 메도로메 차동이 아슬인데
0: 내가
1: 근데 이게 최첨부 그 세메그리타 나르제리타 도저 마세야 인데 차오리
0: 근데
1: 리조다 인데 차미니 차와도 저 희비 있는 캐나로 도 기아도 가지고 뇨르 줄
0: 제제제 단나 저메리아 그래서 생계 창마 어 조보 용쇼 세야기 키란리아 길라가 인데 송길 타고 조라 콩이비 나다 조 튀균 그 세주 토리아로 와 세소 나고야 더도 튀균이비 나 륜종 샤디레 개심시라르 와 다디 조도 그래서 수구나로기 차와디다 저와르 와기라 세자 안키랑 어디 독세제 세미나레 니나제 양디 토리아지 어 규르주다 지리아 양 어 수구 토리아 토나나비나 낭다 요마르 송길 도스르샤
1: 체그르다
0: 저와 체그르다 세주 토리아 레스레세 다 콩리아 길라가 이비나 아 친네 딤뷰기 끼치오디 어떤 나 송아기라 다 제나 어 끼 어 충어디 양길라 지 고스나로 나 끼
1: 충어디 임비니다 어 고 슈크데 콩게디 셰야 제비네 띠크데 슈크충이요리
0: 아 네 레스레세 제비네
1: 수구다도 좀 옆단디 중세기 예발라 아니 디 제지기 니다도 좀 집어 대자 매봐 수구 지점 쳐야 디네 샤당도 좀 띠띠 감줘야
0: 아 네 레스레스
1: 디네 디로 개바치 카로르스는 던데게 디치 되용 그래 콕보 배야지
0: 아, 네, 러스러스.
1: 코코베야디 양친부터 좋아 유교인들이.
0: 아, 네, 러스러스.
1: 내가 어디 갔지?
0: 러스러스 얘기라. 다 저기 가려서냐? 어, 수부기. 주완한 포다, 주와. 코베나 주와 봐야.
1: 이제
0: 가려서 코고 배워버든 이제 내든요 봐. 러스러스. 다디게라 네시 때문에 차샤비나. 아주 별록 소리기. 나로리아 다디 즉 딱제 이내리. 어, 주더 이내리 근데 쓰리 나게라디. 득득.
1: 러스러스.
0: 러스러스.
1: 아, 단도 별록 소리 나네. 딱 나즈디 때비네. 알레 통마다가 나즈디 교통 기 그런 게 나한테 딱 근데서 최소한 단데인데 내다 공디게 두게 어 규율로 인데 나한테 전혀 유배스 게지 세부 쳐야 되지
0: 근데가
1: 좀 파대지 이제 내버디 어 이불에 대지지 또 박도다 또 좀 대지지 어 디지도 당 시험본데를 두게 박도도 좀 묵시에 두게 세시에 두게 깨도르 두게 다야
0: 근데
1: 당다도 좀 교버를 두게 다야
0: 러스러스
1: 디 지다다르
0: 지득득 어 러스
1: 블루그린 체는 개발 그때 여러와
0: 이놈은
1: 체는 저기 자탕 추탕 제탕 또 저다고 여리
0: 근데
1: 자티 때에 걸로 저기 또 다야 믹스기 숙청을 매불 저기 차라 중세기 정보 팔아야 된지
0: 아 네 레스레스
1: 다티 추다야 저 추다야 들은 양체비는 단대기 추도도 가르세라면 마르세 중세 유버탄 tandegi bohato zu dikzi chungsegi sangkienbasa bohato zu yedraya di gyoyewa.
0: Ah, lasi lasi, goyewa.
1: A kuchida zu miksegda ndi shukchenbo yomari.
0: Ah, lasi lasi.
1: Dine chi tebi ina, chi legangla tebi ina, chi legangla zu marge yinbo la, a chi dongala chi legangla di zi chakbaya soro chi chi.
0: Oh, lasi lasi,
1: gawan di zi koyaya so chi chi chi.
0: Oh, lasi lasi. Wondin
1: zi yungu yisi wari.
0: Lasi lasi. Chisan tu yungu ne akhara suwana di akhara chi legangla ya gawan zi kong duwa.
1: Ori.
0: Chisan khanjaya ina sangu yuwa. Khazangu mo zhuyu ina sam sam sam. Ori. Chisan ta yinayla gawan zi yuwa ina yang akhara suwana chimbuta.
1: ジョワニ先生はどうだろうレスレスやけど。だ、じゃあ、この時、特特とね、シャシャビね、みか、そのけらがそのとね、シュールじゃわ。だ、そうじからそのジンバタやだ。でね、からそのチュルタや、チルタやわ。で、じゃあ、からそのジクタデューさんも変形するね、トゥギュンキランからその、ソヤナロリアやんじ。お、ジンバタ。でね、からそのジリトリア、でね、能ずよのるわや。やん、ナムさんからそのメンガね、チピチ、ダクジェナゴで、ケジムリじゃわ。レスレスやけど。だ、じゃあ、からだて、ワンズギタ、ティングギュルわや。
0: 停对数里个托呢，七路个，大姐，可真是能为那个了。
1: 哦，嗯，大家等到明个那轮前面的停对数里个大姐拍出去，听完了。是是是。七路那边前面的，等这个七年顶不低低子过年，人家可做的，他差人大姐呢，嗯，工资七个月的。
0: 啊，那边前面
1: 的等这个大姐前面个差个两对半赛季，等这七年个七个大姐赛季哩。
0: 哦，是是是。
1: 第一季就是等这个俺这个等的。
0: 亲内顶部给钱哇，但穷哇，一个小三样的大三样，啥的我真出不了的。啊，那是那是。
1: 我这边那老年前面的开始给钱哇的呢，他肯定现在我年大大都都学全部要了哇。
0: 是是是。
1: 看了刚才个亲不了那个了，现在弟弟亲内大姐你们都钱的，亲不了右边他那个亲都给一个第一个检测啥叫的？
0: 第一个检测。
1: 你们都钱的开什么事来的？
0: 啊，那是那第一是你给他弟娃弟那里啊，土个的。
2: 哦，反正路都忙路大呀，对吧？哦，对对对对，车是的，车是的，还是有的。哦，那是那是，路路路，但走到那你我俩当地啊，一个两对半是的。哦，那我这是歪个了。对，你那了的，俺兄弟个叔叔给你拿这个洗了的，
3: 洗了的，大姐洗坏的。
2: 对对，
3: 那是那是个了。
2: 那，这里做的。
3: 天上木那在搞的，今天来咱那做准备搞的新鲜东西，吃点吃喝什么学生？嗯，这里这人群出现的，军事的，啊，一说起过不打的那个军事搞，啊嘛，学生。这人得用这做的，比如说这个嘞，那龙脊拉人搞了些不是，听这搞了就，那啥子什么学生做了？
4: 我刚上去了，他最近是不怕，嗯，感觉明天天，可是你的都他妈啥都为了，这是。
5: 俺是这样子了，我第一学一毛了，给了，嗯，天上面跟着学一毛。我上，俺是来，我刚过去，嗯，今年冬天我差不多也没穿我的到。你老，你家那俺学个，嗯，伢郎的，别么也的，学不那个了，现在是给么子伢来。

0: kwari na amji lage ina ta di chine din bui gi ong ong ong zhe chuwe mi di gelage ong zhu shi sin durwa ta juk du na gelage kare sun ta chine din bui gi ne shi pok bai ne bai ne zhirwa ti mingi kare sun na lenge tso ya ta ong kare ngak zi kare yu me jik ong zhuwa gelage ne zi di tol ya zi ong zhu shi naro na shi gelage
1: ta chine din bu sa di na zi di goy ne di lo ma so ji je suwi na lo zilang xin chi chi, xin chi chi, de chi chi, jia chi chi, pa jia chi chi, de chi chi. An di na zi nying pa cha chi chi, qingpa lan juan xin la, dan chi chi, qingpa di, tan de ki, an zu qingmu ge ba san di.
0: Qingmu
1: sa gyu gu na zi, san yin hua san di.
0: Qing
1: jia cha yun ya. Di ne, ni zha ki, ta xa ne do gan lo chun ju yun di, tan de ki, na zi di la to na si chun ju gu du, to na ma che pa che di chi, an zi cha ra da do zi chi, cheng yang do wa qi bu den di, chi zi, jing jia ki, qingpa cha gu, chaya jang an de gi go ne se di yue ba mi shang a cha ra da de se shu chen bu dong gu me kin de se chen bu cha gu cha ru se de wo di tong ma ne chin ne din bu di lo ma kho ne ne na wa sa ma dan za che gyo de xia di ma zhe be jing ge na zhe le
0: jing na zhe
1: an ne ba du zu cho a bian zhuo su ru zu zu le gyu xi chi che gi
0: de zhang wo
1: yin ji min ji wang guo che a da na zhe di chung bu yin ne xin na qian ma gu ba an ne ge ne wan zhe ne 맹가르 용지지 음질하다 저 체제제 근데스 섭소적으로 내도자고로 당 불롱은 내셔는 좋은 것으로인데 겹지지 내도디 칠파 증약의 특시인데 근데 저거에서 깨지지야 개지 못이라 그러셔
0: 그래서
1: 진짜 진짜인데도 카셜은 나지 유차네 야 소속 유령기 밤이나 빈자이나 서로 바꿔만요 근데 저거에서 어디 저를 다양한 태종 제게 거야면 또 계속 그런게 능력이 유비니 캐나즈 규린네 초아님도 계신버리 제시 고여는 가스네 고여차로
0: 좋아지라
1: 제시 고여면이 원고는 불리입니다 제가는 좀 통문에 나즈도 저기 고람다도 저기 시즈도 저 신도 최지지 하고야 제비니 야부시 또 제미셔 나즈디 녀조 잡으시고
0: 레슬레슬이라 다가지 삼년나 디삼도도 캐란도 퇴균 그래서다디 뭐 비라 아다든지 알아 망고 치고 유비나 저와 같이 다 님르르 쉬년 저여로 와 사실 그래서 온다 미사 호징나리아 되제 어 비라 쉬년 능규 다 미사 줄로야 도세 도르와 난 같이 삼년나리아 시나기로도 당아 딱제 제가 치민 당아 네스트 레미로 삼사 세만리아 지 남자다 시나기제 어 야맹아 좀 뉴년 저도 와 삼년나리아 저다 되제 삼년나 제 섬교와 말 바이겔라
1: 다 나즈 에 메디 침벌이 인지 녀석 겹지 다 미초와 케브르 미미자 디디스 인데 그 가족 이제 걸어봐요.
0: 네.
1: 이네 인지 침벌의 녀석 단지지. 베트 사와지노 베트 균투지 모두지 녀석 겹지제로와.
0: 네.
1: 사와지노로 님은 팀니즈 돈비네 바지 녀석 겹지 류준을 스티체빈 침부 소수 단대기 독신 내부도 침부 소수 야수요. 네.
0: 이네
1: 고 소소 뉴욕인 대회장기 토 콘르라블랭시지 차라다 차라스 도릉시리스 제오리스
0: 레슬레스
1: 모두야다 아 룩시다 차오에스에도
0: 어도
1: 좀 젠젠데 조임지서
0: 나츠도
1: 아니 슉첨보 피해 온 말이야
0: 어 레슬레스
1: 그걸 만들지
0: 레슬레스 출로려 아직 경과 신비 비네래 가지 비라 어 최사제 양 그래서 디 룩시 식세스 메베
1: 어
0: 이게 저 추도 과 도고다니 뭐
1: 뒤침반 없으라요
0: 어 레슬레스
1: 어 자와로 와
0: 제제제
1: 비라도 디자한테 챙을 치부대로 예수마 티브지 디 수구 그건데 뭔가 내부도 가 냠챙도 친 미녀에서 자야 저로 친분이에서 자야 저 디제라
0: 제제제
1: 그래서 배트 균주제 뭐도지
0: 레슬레스에기라 계집에 내든 저 저와기라 다 친변에 시기 모여내 슈비내래다 랑주디 있는 서버 도체 사적하지 정중 코리오 차긴 셴부 디토리아 미망이 초와디나 니르시 마데바 야르게 조신 유베 급대야 다 미카지기는 아 세주 토리아 토나 자와네 마치부타 양카지기 팅드 지조기 다 미다 미와가 젠주고 토럼 나로리아 심나리아 슈긴 쳔부 용야 저와기라 또나 아 그래서 겐나조가 다 친바야 폭도 쳔부 중재 친내 다 친내기 니시 포겐 ngarwe kharasuna mangdo joshin yori ta dinbi nere nishin longwe gyugin zodi na ta khongse kharasun gela ge shua nang shi chara tungze chele ge ya zwa yira nenze kangju de juba o jizu gu pege gyurim chule ya minam chu we kuryu di nere gyundo joshin yudu kholong gi ba zo sam ma se ti min chu we kumshi tone shubi na ta minam gi kharasun gomu chibu ni ya ta ta na kha ji ge chenga min ye wa nomzi to we sire kangju gu juba so gi ta lyubur ni shi phogze mu de toro joshin yuba ta ne ba kha ji na tyu do do men ju ma che ba yi na 年轻哪天去不说但人也给爹堂堂谁说了呀女子侧近速度是但大家三十岁的我们把习惯呢清长目不结别年堂清别这人所破坚你日行马地把忙都着行有不是但清长目不结别年底呢啊活了十一月运动给年轻气味拿落给西京安九级的呀离不有不堂罗日日呀西为米长地呢啊吃家里呀离不有不的确呢结巴里呢啊清长目不结别年轻破在地呢表面来忙有不堂让给了呀可是从青年破坚哦同 통주로숨자유바티나로리아 자제이나 네도 고백의 면제 계획도 주여야 첩지 이나 친애 대비 친자 목부 예배 내기 내버디나 림신 어 용도 친여로 와기라 되게 어 자주 되게 빼제이나 다 인야 그래서 네도 능시 면백의 친자 목부 예배 내기 내버디 로르시 망도 좋아다 디나 로기 다 그래서 청주 정식이 친애 디나 친자 목부 예배 내 롱기기 아 네시 치제 니바 교리스 다 제상 안남 주이나 아 남규 친배 네시야 토난다 원고 능규디나 개간 시도 치외 내던지르셨습니다.
1: 와제.
0: 레슬레스.

생겔랭께 참데립도 팅딩아 주 파르나멘한 시베 대동의 제디 슈잠 타가시기라 레젠드 죽도 있는 괴변이 능거지 파르솜도 레젠데야 투고르단 갑교 난켄키 갸제 생겔랭겔이야 아케나베 투도도 나줄레젠 세난월 님우네 두지지 슈규이라 생겔네 팅디 레젠게 난도텔의 양자 켄도 난고 공부이는 변조 롱진 년진 리홍키 APP 슈리제디 갸이도 주풍 윤시베 락도 카바르기 년제 토네 Tu kengrodo sen na chogyu. Sengelangge, kuwe zhe wale yine le, nga zhe le zendi, gyu jie yina, gya ji sen zhe zhe tile mang wei, lu song di tang tang zhe wei, gyun xie tie li ya, gyu lun nang tu bu chung jie, di tang ge lembu to li ya, ci ri tang tun bie ka jo dun tu gyu zhe wa yu la. Lengge, tu tang nabu gun du, nian min ci rin tang, lu di sim gi yong wei, zhe xie min dun, yang ne yang du shu yin la. Nabu lengge, shu dian jia guo.

0: 강설 강민님 소도나 아 변제 비게들 숙제를 도체 용바 나서 니서스 때 강문에 잖아 지냐 간직다 클라스에서 도도 자긴 좀 물으시오 이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 변제 팀 멤버스 로스 멍겨 근데 마 세베게 지 만주게도 봐 어 잔한공가 어 드라이견은 먼저 내동기 저치디 된솔 대비 차전 너 건지 카데디 조스디디 이골 바운 너도 전 미저기 동생 이골 카데자체 정강일 도전 근데 숙제 놓으세 너 하고도 간지 좀 이고지게 예동이 정일로 어 도전 테마 뭐 주주 도세된 이내 림신다 어 노다만에 때문에 주스 제안도 도착이 덕고에게 유고인 남자 친구 걸 어디에 다 좀 템버릴 어 망할 치게 명을 증아 강보숨 증아서 어 예전에 차차는 죽수 계속 주스 제거든데 다 즉가시 예전에 어 유고이 내랭기 김전정 간주에게 시주 약을 때면서 다 뒤내 차차는 토본인의 자나 업지 죽죽 걸어 보기들에 那地能落那些本地的事，他过去杀鸡吃鸡那几天，金正男老爷张着对云的，恭喜解放没？八百年了，阿弥年了，八百年了，那这刚刚张着了，当然七百多，金正中个十年里，也马上没有说是差不多的了。但那么今年金正男张着的电子当然前面，那去金正中个身边的，可能没些呢，张着恭喜的。 내 메디 나직 주발에 나오기 매겼을지 도시 엄마래 나도 세남기 아 장래 야가다 내서 어 직 뭐는 걸 피 니디 시골 건설 빼대면서 제 나직 어 그리그리 도전 어 김전정 가다 내 전에 숨지섭겠지 샤데 나디 내 김전정 간기 거의 남장 체스티 민교 저대 설든데 소수의 강리엔 세교인데 전수관과 돔제나 시주 식구지 다 디나를 찾았는데 망고지 기상용디야 어 샘레지도 걸 다 지금 드리버스 더게인이라 디티 치드바 다 나와도 간서 나가네 찾은 제 맛이 준진이 강보디 트렌드보다 비제 아무리 투쟁 겹쳐도 다 드리버스디 망고리 권은
1: 那顶上边就别个熟悉不清的吧？他明年也冇出去，冇当子办了。哎呀，没这个，明年四月呢，冇出去还是没叫出去。我顶这个，今年顶的，哎，都是呢，今年啥不就都吃太阳多了。那顶子团呢，就是呢，这个油锅煮一把，嗯，吃吃白味两个吧，啊，这个糯米嘛，师兄吧，顶子两个子大伙。 都接受我们家的都接邻居，嗯，这个人最不是都讲说的吧，都讲嘛呢，啊，怕做广告了，这个老娘做上市去，到我们广州忙几年生意，觉得这的忙累吧，那做的起来结果的干是年龄大，那么久了，但是也不接点，啊，长着的要接，那么的，俺那么长着吃，那这个年龄呢，吃上年龄的，啊，俺这个。
0: 培育给他去，听过的嘞，看不要的，过去要的，那地方呢，搞听多呢，找这个地方提前，啊，那工程一些新的嘛，新的，新的，新的，啥子呢？这个人嘛不明，那这个小朋友吃啥呢？这个，嗯，俺这不就那吧？那这个买呢，吃呢，干个面，吃了一个，吃不了那个，叫他讲呢，俺这的比这，那给也会不？那地方呢，这个。
1: 最近也发了是，马拉多、藏布拉多，这些江都能吃个见，过些年嘛些年嘞，我们真的要弄，能够要弄，嗯嗯，起码用银的吃个见，嗯，可能是把这，给真的价钱，嗯，人，你这要不，你这想都不要，那等最到不了，对，今年两个是，早些一年这，干完一年，老师给都钱，其他的都交了。 俺是没弄不出的，这几个对吧？光背的吧嘞，经常整个要的，当不弄是几个，你不弄是几个，俺爹俺这就，啊，可不就这意思吧？那确定的，但是俺这你妈的要的就咋不？要的的，第一米给拉过去，到他们家，这这上当，可是这个的，说到了出什么钱，这个男人用的大把银子钱，到了。

0: 다바 일샤 장래민 도스는 이디 미코니 뇽뇽 주고 근데 된장한테 더 나간 되고 있어 봐 지기 어이 고기 대반다 지 미코 시게 해 있는다 근데 말 삼단단 심이 강바 또 저저된 대반에 차찬 지기 어 디고이기 그래 니 수십 된잖아 또 디고이게 비긴 주바 안당 뭐 디고일래 디고이네 또 점점 소소 고시게 뭐 도체 돈이 무슨 변조 다 변조 돈이 배게 돈에 돈 또디 내가디 하고 싶지노 어 개개네 제나 저치딩 모스 시그로와 또 모스디 간지 인진 지역이 섬도 동게 당한지 망조는 로스케디니 미룽보다 안간지 된 두부스 개민도 간지 간가 차인 상자 더 튼지 야부지 그런 간가 장도 야부지 심신 넘기 야부대 어디 제산데 임신 간지 변주디 배게 용바스 두천 로스르게 당한지 즉 당한 뒤위네 차찬이니 와다 치로이 여기 다 유고지고 멤버 단 데블레기 돈에 있는다 어 벤주 베게 돈나 약한 건 업종 제재 당 안지 이제 내동이 시습시도 봐어 이자 리우고 뭐 시전에 디귀치기 벤주 베게 돈나 카 죽스세 어두 제재 어카 죽는 차선다 지당 강가 남주 교수지 어두 제총스 따따로 내동이 시생도 봐 차선다 칸라 있는다 딜레이 토드바요 샤문더베 있는다 된지야 어 사바 시즈 네메겹젠 당은지디 이자 세금 모스즈지 아 레이츠지
1: 그러지 랑가디 소용데 비게 트랑 쇼터스 도와 몰라 되게 단다지 샤몬다 되게 답세게 되게 단다 사우선점도
0: 아 된도 가디 녀동 이슈 즉진에 출 넘나 젤린 제자 요발 다 저간에 제나 저간 지루지 봐 지루나네 차차네 찍게디 어 다시성 저 농민하러 요지 거기 그래 총에 제 자디소스 어디 가르스랑 안 전주에 나 겨우 인지민지 제고 놓고 다른 얘기도 제 국가대 간데 시디 지 로트 제무 농민한테 강감이 공연 런시시 매건 다 도체니 지 배계기 섬로이나 다 앙당무 간지 전주에 비게 라고지 당도 지구도 알아. 단지 자디성이 내전에 증언적이 어 실려니네 다 견도 강가지 어 적발하지. 더 장디 된 소소만. 더 된지 제비 시골이야. 예 양자 코이디 고모다 된지 전례직 대용디 양 고래 셔루 옆체만도 양 안도 비게 친제 코이디 셔루제. 어딘데? 더 단도 가서 이 비게 어 코이 자상디 단도 로직 락스를 치면 봐. 디나를 찾아서 나 벤주 폐기다 야구 종수. 땅 전인도 세니 어 설치기 수치네 찾아서 비에 거의 고무 총도 제디 치게다 어 고통도시 도지 땅 아래 이게 총음 교체 어 전에 아래 계산 맵제 거의 로브 제젠 비에 또 치게다 고통도시 도젠 라스 또 말해 이 치 가도 치블시 도첸 지수지 권다 디지베 다 클라지 당위에 사지 세당도 야고로 봐 하는 건지 세네 마세네 그 두기 섬리 동당 어스투스 다 제마 자 랑종 차성디 인다세 민 랑가치린
1: 랑가스
0: 어 랑가치리 이 제마 뭐 랑종 차성디 클라사 연긴다 나도 시게 아직 Tvakanir de Seroche, Chik Tsonglam de Tsukyoyade, Da Gechib Shilpa, Da Dukchani, Rokwa Chiye Gitol, Da Danda Ne Chana, Da Shirchang, Chongye Chigi Ne Chana, Shuk Chi Shiro, Diba, Da Di Dukchani,
1: Da Di Dukchani,
0: Da Di Dukchani, Rokwa Chiye Ne Chachani, Nganzu Ki Ta Chik Tutuse, Chie, Da Gwanzo Yi Kabu Chungchui, Da Suji Seya Malta, Gali Gali, Sosjigu Ye Chotu, Kualta sige, pagami, chi kyonye rangli nye devi na, kyonye di rii shi, nye nye di rii ma rei, onze samtang che, losu yabu kyo. Chi, kulei penju tangbu sa di, chi mbeme long che sur ma che che paga, chi bu kashe yang, chi kyasang ru u tindi yang, chi padongye di, rangshin ki shuk che paga shi. ᱛᱚ ᱪᱮᱫ

0: 마우제 다가라 안에 건들난 두고 살아 되게 하다 감자
1: 70개 구주도 당제 다디나라 망조 리슈제네 차잔 미죽지지 리슈제 두고 다디네가 저기 첸데베네 차잔 첸나르쟁지 아 망조에 딜랑은 뜻두고 뭐 솔로네제나 솔롱은 못 나가 숨지다베 다 황과다 화제나 니스바 레오호베 샤베제나 니스음치바 군기디 진디 진드 당비는데 바네 체강 그 과차고 뭔디 과네 다 장시기 디디디나 체 시비차동미노 다 지식 쇼거다 아 쇼거다 미노 진능아비기 더 슈도와 도제 죽고하제 이 쇼거스비티 된디 가마디르샤 고릉아스 어디 용보체를세 오늘 이제 다디 진능아비 더 슈도와 과차네디 신의 세신다디게 되려봐 대표님 전 대표도는 먼저 멍제다 즉 나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진수관 남정 제린체 이제 아직 집에기도 봐라. 대표도도 배준 체진다 즉 단다 녀동 이스틱 진에 단다 봐. 다 집에기도 봐 사제 지금 대표지세기 무게 안 계셔. 다 소스 사베제교다 강가 동제. 와 갑자기 이제는 야게 철두체 두긴서지 다 단능 언제 예측 라간 디구이게 켜용기 벤조기 더는 시빈 다 냠디 벤조기 갑자서야 디 앙당 물으셔서 다 니 냠디 이디 벤조디 초구차비나 다 망조 이까니 낸다 전수간 거 뒤도 세트 그럴 다 니 사젠 다 언제 지 우인이 우지이게 켄조야 말발 다 니 강가 망조 계기 락스트 팀전에 재난 얘기야 이슈락스 두세바 다디난 차샤스킨데 언제 예통 이스틱진에 줄 대념디 배주 폐게 줘야기 다 딘시마소 망부세셔바 저 조르디 그래서나 비게 강로사에 갑자기 땅 안 줄 하강시디 지 사적하네 비니디 망부제 다지 총가 있는다 사가인이라 정가인이라 댄스주에 대해 모르지 디다 초중다 강동에 대해 갑자기 앙당 모르지 도대체 다른 안 저기 라간 디구에게 변조 용구 앙당 부디 강리도네 도대체 용기 봐 다 다른 안 저기 녀동이 쓰기 내출라 강리도에 내 자신은 지단다 보도 제 이슈락 도대체 도에노 내동이 생네 전제하는 주의게 영조 도체니 도수 제제 더럼 야구 중에 멍시던 다지 특이하다 십주 주식 주도에 달하고도 완전 내동이 쓰시도 번에 자선 직항 대비 용번에 망조라 즉 뒤진 숨기 참지제네 자선다 최적 숨다 손도 숨기 수시 도체는 모두 참지제 다 대단 초청 관심다 로직 시험에 숨기 주지대 뒤신나네 아직 간이 새로 제기는 최선 진이 시험을 두지 심기 다 내친의 최선 당 안 주이지 이 거기 갑자기 하고 심 내랭기 내든디 하고 배 실실력 하고 좀 재빈다 안 주이 망조이 단답도 최선다 김상 정강기 용보된 소 지 망은에 전에 진이슬었어. 다지 지등에 전에 진이슬네 두제 처음이놀. 다 자전다 종교를 찾아가는 저기 이거기 갑자기나 남불 믿제니. 아 그래 실수 비제다. 된수 척한거네 공배당 다 망조 용보 바래다. 디구이 염대 변조 공배당 했어. 다 던지었지. 사바도 간 저기 라진 좀 공준당기. 그중 월다 망조기 초디 니즈레 마데바 야게치 다단나니 차샤는 안지기 남슬라와도 비기 베게 독스로디 단난 안지기 중국 공전 당기 베기 초경지 될다 제 갑교당 시경 시지 망다지 독스 된젠다 망조 가진스다 초강근에 다지 계급을 가서 이게 왜 지금까지

0: Shigyo ma ཁྱི
1: Singilinke, Konto, Zentrovatini, Diko Penjolung Chin Yin Chinikong, Pugeli Sentinegi, Sarguba, Sirin Tunjublani Biwe, Japosungur, Gozutu, Sirim Topchirdang, Mangi, Sumdun Jup, Sikwebe, Lochonkir, Hagan Chondi, Hagan Dukuki, Shuji, Sumdublala, Gentishuwe, Japop Messetiji, Singilinke, Samla Mutune, Kumbu Mido, Nalamgin, Nyamzum Gadri, Luyanglin, Sikwebe, Lorongzong, Mushu Shang, Kumbu Mido, Rigne Yugur Tuchin, 급중립에 수치 년주 쇼인 생기는 게 진드시비에 체죽진인 토론종 무슈샹 컴베메도 링내 유골 투친 급중립어 컴베메도기 가체토 고초싱 고초제구토 로링 커첩기 가주남비 표샤사토르 지비 럽도시바체 아주 추수 주부삼라 무슈샹기 컴베메도 가체기 강탕람토 망초기 킹싱
2: 남잠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lo da nga ran zu cha xia men da den yang chu si ye di ka re san la ri zong ge sho di lo da en de nga ran zu ge gong bu jam de ge da sho chang ge de ne pu de ne gyu be ge yang chu o yang chu di na en ma ka re sha jo la pa gyu ching be na ne di ning zi zong ge sa go na la le di ne ya long zang bu da ya chu di je de ge res da nga ran zu yang chu si ye ge chu gyu di na lo la ne ko ri ma so me na ka ne yo la san da de ko ri di na ji dang che be na de xin na ge xin ba e di ge nga ran zu da 최세 이날에 다들 싹 토사 사바 토사도 돌베 임베나 지찬의 고란주기다 넘시 이날에 신뢰 등기 이라 이날에 다 던저 데스 다양 가르서 지자게 마소메 이날 사바 토사 데스야 데 디야가 요레스 다 단다 가르서는 디녀랑 가란주기 단데 공부 좀 내기 사고 디나로라 자고 르무 그 여백이 딘데 진네 슈샤 레스야 소 딘데다 나오딘데 중요 말에 나오딘데 중요 되글라 다디 여 마요 딘가서 단다 디녀라 다지 가르심 주신경 원에 차샤바 이날에 야나면 내가 알아서 지다한게 다 사지 다 알아한 게 있다. 흉기 내가 진행이다. 알아서 다 내지 마무치를 뭐는 차시하면 사지 때 자고 좀 위험해. 뒷년에 있는 수육에 하고 위험하래. 다이나 단다 뒤 주고 알아서 다 되긴 공을 쉬운 난신지 공부 잠도 좋은 게 롱지 내공기 알아서 레미 댄진 남자 코나서 소백이 아니 사지 다 알아한 게 레미 코나죠. 아니 다지 제가 규지 뒷년용 되었라. 자고 좀 뒤기다. 알아서 지당 다 차시하면 다 표에게 사지 마무랑 뭐네 전에 다 자고 좀 로토마 가만 지켜비는 다 표지 다네버 좀 로디아 심어싱이 다 인더스 스토리 가르스나 도마 가라주 표에 사치도 발라 아니지 팅럽기 시릭든데 아니 심주 진행기 지계기 딱 개바 소르든데 별라야 다지 딱제 제가 야 용든데 제낭 두급 든제 갑라 아니 타고 좀 든데 녀요레 파버도 가라주 다 근데 두럽 공매기 아니 이나 로럽 개주 춘진의 숨제제 표에 사곤디라 아니 타고 좀 사자 배에 배기 장당당 아니 표기 높죠 그 또 체백이 세균 망부질래 나 직주 니류도 있네 자고 좀 망부 녀버리 다 이날라 다 발라 있네 고무 좀 내게 사고 된다로 알아서 자고 좀 녀버리 디단다 직 당 뭐 쳐버들 와 자고 좀 레스트 나위게 링네 쉬샤 레스에디 다 단다 다리게 사지디 세워 자고 쓰여디 팅나무리 팅나무 인도글 다 사지들은 원에 차샤바 임베나 가려 요르스 사지다가 원에 다는 지나 저 다가란 제니 그 망조게 디 자고 좀 여봐 하고만 맞을 가지고는 로직 되신 나로 안 세상 되상다 된데 유류 코나 아주 사실 대칭이지 상소 추부소 된데 지야다 근데 야나면은 양가라서 미세기 롱고 다라나랑 알아서 지 유소 검식이 제고 소 된데 제고야게 다 지금 망수기 제가 유비기 된데기 내 된데기 오늘 전에 지나 사제 따라 랑기 망소 응원에 제비는 사제 디지 코나랑 양자 친구인 바 된데 랑고 진 최신 바 된데 지세샤 다데 가르르스는데 자고 좀 요소되기 낭도연 쪼디 가르여서는 딱 고랑게 다 알아서 차시면 다 차디라 쪼 낭도연 가르 가르 거 유명해 들어와 자디 차샤빈나 데리샤 주모랑 거 예비긴 거 딘데 제임나 뭐 숨도 뭐 숨 여도 맞이 가르스는다 자디게 이나 쇼 송거 다가란 로답디 가르스는데 냥슈레 로답디 냥주치지 냥주 장벽이 딘네 장어 다가란 라네디 타게 데르리아 차 도부지 단다 여스디기 차게 뭐디다 디 장벽이 야 딱 커버기 토제 제비나 페이지 미 안에 추 딘데기 해봐 딘데지도 안 딘데기 사디라 이나 차디 간라 가르여서는 다 리모컨 뭐 숨겨버 디나노라 뭐 담부디 가르스나 초 지당 집이나 혼은 거라야 된데세 초 되버지도 에 신박이 디뇌니디 배지당라 혼 뭐라냐 초 되버지 우리 뭐 담부디 나노 리모디 조티 지자 샤와 딘데지 캐르냥지야 지샤샤 다 집 되게 나랑서 시야다 자고에서 이 꾀딩에게 단다데 시야디 꾀잡아 단다 지당 집이나 다 접링기 교용 이나레 중국 사고 이나레 자고에서 이디 자고 리모 리모 생각하는 단다데 벽에게 탄예디 나노 랩듀라 그바다 그바스다 돈이 양아랑서 개발 쪽으로 그게서도 안 대수 락자 노부 요든데 채용지는 도이나레 제리 이나레 어딘데 채치지 타 이나레 난 노파본 채무 이나레 어딘데 간다 그게 봐 파워라가 간을 그래서 그에서 얘기 그게 없어야지 디기 양 자고 좀 쓰여지다
파오 간으로 거다 거스에 나랑 단다 거와 램바 있나다 자기 나로네 다지 나랑서 아니 대직 자고 좀 여기 다니들 연화 근데 지르고라 다 디소데 코난 타라 거비기 좀 여기 이제 삼자 티 제 찾아나데 내게 제비 있는 자고 슬라비 임비나 거디 디 삼부도 파오 간으로 거슬라비 있는 가르선 거슬라비 임비는 아니 직 거비기 탑자를 땜비기 리모틴데 직 요리라 양 죽바당 치바 최 말부터인데 얘네 케용지지 자가는 양 직교 리모탑 표가 사람 자신은 가랑주 망조 원의 자신은 존재 나니에 이나레 양지 당행 가랑주 미딘티 페바 이나레 직 자신은 장근 남조 장근 남조 저시 도인데게 잡고 나로라 다게지 캐나주 편유 여베 이나 되게 신유 유기레 잡부든데 마몰라 가려요스는 최신 마부든데 주샤부든데 요리 주샤베 디 가르스는다 가랑주 탁고 리모스 러브 이미 있는 꼭고 잡겸 없이 꼬샤 꼬든데 봐 파워관으로 꼬여서 얘네 꼬여기 탑을 간제지를 떼어버렸으네 최신 마부든데 떼어지지 아니 꼬여서 다 이나 단다 대행에 라비아디 다 꼬여서 바오라가다 간으로 꼬여서 꼬여서 일단 차시합니다 가랑주 공부 잠재 세부 단다대기 자고 주문들 떼어버리면 고디 최신 주우 떼어버린다 요하랬으니 요하리 이나라 코랑기 주문 쪼디 가르르스니 주문들 베르 차라 꼬여겹겨라 아르샤 다지 차시합니다 원노부 요교가 직신나 배진 노인식이래 직신나는 자그리 인식이래 이나라 다디 간단 가리 이나면 나다 직 최고 딘데 요백이 락자 딘데지 캐지지 데이터가 뭐라 있는 뭐 딘데 꿰샤 봐 뭐 당부들 샤워 직거도 쓰야 되는 게 단다 뒤에 뭐를 쉬어 샤워 직거샤 봐 디 가라서 들고라 다디 딘데 노부 딘데 야 캐용제제 아니 디게 자기 데르모들라 아니 뭐 꿰샤 두스 다 뭐 꿰샤 봐 딜라 자자면 타고 샤워 자주 니기 디 파타지오라 샤워 브라주 니기 와르딜라 카르요스는 야 틱 딘데 봐 봄보 딘데지 거기야 송리 이나레 당가란수 딘데기 노부 딘데기 라자디 캐지지 거기 마 책 딘데 망보 망보야 장외래야 동 동네 안에 책 망보래 안에 틱리 딘데 좁제지 아니 라주 보루 다야나 코랑게 샤와가 켜용게 소리디 딘데기 탑제야 딜레야 떼제지 샤외게 숙디 자기 뭐라야 꿰루스 논음 걸 때비게 자고 좀 되게 뭐 담보되게 켜용게 가라면서 다지 갈소래 샤와디기 토제다 다지 그게 되지어로 와 세시 소리지 다 세시 제비나 토제랑 가라면서 제비 있나 다 안에 다 가라면서 리미스 자기 간에 딘데기 다 가라서는 죽고 아 네 딘데지 다 고랑게 치중다 생제다 토제라 아니 장제 죽고 여보다 안 되게 소보다 뭐는 차샤바 임베나 샤와 딘데랑게 소보다 딘데 여봐 딘데 임베마세 자고랑게 가라면서 그게 뭐게 다지 자연 차샤바 임베나 양 고랑게 토제지 여봐 오 토제디 그게 야 토제를 미숨다 아니 생제 미지라서 딘데 여보 딘데 되샤 다 자고 뭐 니부디랑 저저 저 가래 요래스 누가라 갑조데 가게 돼요라서 갑조데 가라서 쇼 홀라야 돼샤 쇼홀 뭐게 뒤디 가래스나 공부기 준 양주들 봐 단다디 뭐디 나라 자고 켜용 가지고도 가서는 자고 그 지모 된데 당가라서 된 남도 먼저 중립이야 그샤 중립 그 진짜 안에 되게 자고 다 소소소 제제제 가라서야 그 도제다 된데 대비나 차자면 샤와 나디스 수그리 체와 탄솔에 있나 고랑 도제 체에 베지 리미 피주마 준스 된데 야 숨주 락스 된데 중앙 된데라 야 조용하다 이슈다마 된데 어 된데 된데도 디지 엔다 자고 그런 교용 제베나 데르딘데 사보딘데 리샤 데르야 크도 로로든다 장 아랑도 지비야 크도 랑만나시 디잡딘데지 야고 디지 코뇨 딘데라 예 매브체 다데나로라 중니디 낭던조 카레요스 낭던조 샤와리샤 샤와디 나로 다 샤와 포문니 문에제나 베 응에서 더부 쉐부도 샤와 폴라 라주 예보다 샤와 몰라지 단 라주 요마리 딘디그 아니 샤와 포디 라주 예보다 단다 디 응에게 니버디기 차게 데르디라 아닌데 인주젠 낭던다 심젠딘데 돔지 중이 옆에 나로나 뒤나로나 샤워 포가 요리 샤워 뭐 니네 숨지 안 키지지 안데 내 양심 바게 된가라지 다 뭐서 심진 강이 많이 가라지 단다 배드 타 죄모도 배 있나 심진 고라나 임바 뭐들 차자면 다 미기 소입되는 지에 통야 요마지 미 소입 매버지 심진 견자 다 심진 차자바 임베나 단 딘데서 레샤 다고지 찌땅 제베나 다 차게 데르게디 주먹이 거버 딘데기 여와 제베는 예요 니기 여와 지토바 딘데도 딘데 여두글 다 예응어 줘디 가르레스나 샤오포 응사 되버 딘데 여바 샤오포 니치 아니 치치 아니 야 샤오 뭐지치 베더랑 심진 직디 가르 임바 뭐 마주버 딘데 야 심진 숨즈치 여응어 디기 주먹들라 아니 샤오 베고라네 심진 시 여베 나노네 아니 샤오 포숨다 아니 샤오 뭐지 아 된데 방지지 된데 고랑고랑 야 가르소월에 당 가란주 지미고 거바 마송빈나 다디 강주 만중 제베 된데 배촌이 인사 말이샤 다디 이거 디가게 꾸녀 디게 고랑게 삼로 나로라오 딘디지 치아 삼삼시로와 고랑게 삼로 나로 딘데 꾸롱지 유스이발라 덴네 아 디게 멍시 간라 덴네 아니 디
ཁྱི Tā tīndrī kī tā tāpshī lā tēnjī jī Kurāng kāndār kārī yīnā mēnā Sēmjīn tī tā kī tēlā ngā sūm jēmbā nā jīn jī Kurāng yā bēt kā sēp jī yā yōng yā chē tū tīndrī kī nyā rūwa Nā ngā sūm bā tī kī tī kārī sēnā tā tī kāp chō yā tā kārāng lō chō lā yā tē xio rī Lō chō lā tē bē mā jī tā ngā tī nā lō lā kārī tā Sēmjīn xī sī tūp xop tēpē yīnā pē jī dābu yīnbē sōrā, yāngjī pungu yīnbē sōrā, dīndē sōp tā dīndē dābu tū. Tī mā zē yīnā tā dābu tā pungu yīnbā dābu yōbē kī yīnā sīmjīn tī kī kāng lā, tā tī ngā sā tōp xie tā mē bā mā tō, ngō nā tāng nē chē yīnā tā tī kāng lā, tī mē rō sām sām tū, mī dīndē xuān jī tē mē rō sām sām dīndē. Tā yīnā mī xuān jī tē bā tī ngā rāng zū tā dīng sāng kī rīmu trīpa nā jī jī, o tā bē kāng lā, mī dīndē tā mī kī sūhī pē tē kā sē dīng sē, o dīndē yā gō bā dīndē mā rā shā. Tā yīnā tūs xop tē bā yīnā tā tā bō tī kī gē bē kāng lā yīnā, yīnā mī jī mē rō sām sāng kī dīndē gō tūs. Ā nē tī kī tā jī chā nē ngā rāng tū tā tī kā rā gōng bā kiam tē kī sē rū chā gō rīmu tā kī sū sā yīnā rā yīnā jī gō rāng kī tī tā bā zē yīnā rā tā tī jī chā nē gō rāng kī tā tā gōng lō shū bā nā shīng kā kī ngō sūm yō bā tī yī chā sāng kā rāng kī tā jī jī chā nē kī tā jī sō tāng jī yō rā sō tāng tā bā zē kāng tē jī lā yā gōng chū tēn jī tī sō yō rā sī tū chā gō tī ngō tī kāng lā yīnā tsū tī chā gō tī kāng tē sī tā mī yō rā sī nā bē jiāng bō tī ndē jī tā ḥālāṅ māsōṅ āndā tā mīgī ngōnyā tāngyā kī tī ngā rāñcū tā kī ngōyō tsūpū tōnsū pī tī jamdāra sūyabā nāngshīn chī chī tīndrī kī ngōyō jambū jambū tīndrī chī kāng lā gō shā shā yīnā tā tāndī pūrū lā ngā chū kī tā kūyō kī tī lā gō shā pī kī lākchā tī kī tī chī kī tā ngā rāñcū yīshī pī chī chī yāngyī lākchā kāndrā chī pī chū tāng yō tāng mē tī tāndī pūrū lā tā ngā rāñcū zemlīng kio yōng kī tā tā kūyō rīmu lā shīm chū chī nyā kī tā tī rī tā kā rā sā ngā rāñcū tā chī tōshī chū chē shū tī rī tāndī pūrū lā yā nā tā chā chā mī nā tā chū tū yā tī lē lā bū chū nī yō mā rī kīm zē kā rā sā nā tā tī ngā rāñcū tā kī kāng lā tā tū kio shā bā tī ngā rāñcū sē wā nī kī chā lā tī ngō bā nā shī chī chī kō lā lō sē kār tū tī nī yā tē chī chī o sē nī kī tī yō chē tā yā nā sē nī kī tāp shī lā tī nī chī chī lō sē tī tēng kē sū tū yā kī tāp shī yā tāndī pūrū lā yō mā rī tā tī tī lā tī yī ndū kī lā tā yī nā ngā rāñcū kī kī dō kī tā kī tā chā shī nā tā kī ngō yā tī kā lā kī tā chī kī tsā kī jī bōm chā yā nā mā nā tsā kī jī ngā rāñcū chā kār sō rī jō tāng tā tī lā tē bī yī nā jī ngō nō pō tī ndē kī chā lā jī pē chū tāng yī mā tī ndē yī nsā rī tā tī ndē jī kī tsā kī māmbū tī ndē yā tā tō tōng tōng tōng tōng nā tsā kī māmbū tī ndē chūng tsā kī māmbū tī ndē kī nī kī kī tā kī yā tī ngō yā tī lā yā kī kō yā kī nāng tō sīm chē yī nā rī yā nā ngā rā dzū mī kī rī sū yī nā rī tā tōng dzū chā sāng kō rā yā tī pī tsā kī māmbū yā bōng chī chē nī tī kō rāng kī jī tī sū yī pī chē rō tī ndē sī yā tōng bā chē tū tī ndē jī tōng bā chē yōng tū kī lā jī kī kārī yō rā sī tū kī lā tsā kī māmbū bōng dāng tī lā chā chā nā bōng dāng nī yō rī bōng dāng tāng bō tī kārī sī ngā rā dzū chī psū chā bā nā chī tā ngā rā dzū nī mā pō bā yī nā chā chā nā mī jī kī yā jī nī mē wā lā chī mī nā chī psū pō chī chī nī sē kā nā sū sū kī jī kī ngā rā dzū tī sū yī pī chī tōng kū rā o tī lā kārī sī nā chī psū kī nā bī
어

제일 제단게 소단게 탑세 쪼디 카라 라글레 요레스나 책 마부 뿡샤요디 디기 뿡니 아니 다긴디 아 지메 넘버 만자 니차브리 뿡당라 넘버 만자 니차야지 그냥 등이 돈을 주면 집수기 남

0: 这个社会常规的了，那什么叫消防部？我那常年见那三公地了，消防没办法的，消防忙不消的。消防地了恰恰被那消防，就都搞不定，那嗯，开始给下马卡西都消防马步，顶这个是说要，但消防地搞的来是那，比如同样个三角地了做个呢，小庄个的了，那消防地这个错级。可他当初什么叫当初搞的村调了？什么叫当初我那常年见那三四个地了错级呢？给，可能给错把，那团结，临时我那常年只要他们是有别什么叫干家了吧？
1: 定一段，那地查了要割下来，他地查了割不上呢，果然是割不定，果然是他的哦，果然那个没吧，啊，那我记不，啊，顶这几次查了，顶这割下吧，顶这别些隐私给马列森给当，果然给我那我真钱不赢了，他顶那样，果然是没退呢，那内心呢，心就给刚呢，他当那也是其他的，果然给果断看这一面的话，查了要顶这什么顶这吃过个军政可能一嘛，啥子打了呀，当过呀的，啥子先把了一呢？
0: 嗯，没几个月，工资可能也没得，但顶这几个月，薪酒钱也是得顶的，难道忙不起来的了？听，但家乡们呢，你看，顶那些几个月，俺们就别个啥叫先把了呀？你这差不多什么说的？那忙不是你用过的，但你对过了，但当初那俺就开始过过的，做几多忙不起过了吧？他几多钱的？做他妈的俺就开始是那几多钱的？就这难端做的，没水的呢，拍下做的开了，没给端了呀，穿用呀，当不的拍下的开动，你不得开始呢？俺那的哦。 就像种族，俺那地个，如果说当特色，肯定是得登记的所有的话了吧？俺第一个恰恰我们那地个，什么钱蛮赚的那里，伢那个农村地的，东北个伢农村，县地的有把当做给，但是恰恰，这些的，从不是个了，但俺那种忙不定的，也就都不要这些农村地的，就说忙不忙不得个，但是，果然是个那个地没当做给，上面拿了，肯定是就人那个搭档的，人那个就，果然是生存肯定是没有，我的第一个俺那种对，我当前第一辈的开行情没学不起差用过的。
2: 北极西里的军个南西，盘南吉卡地。北极天热开往天，日上松林拖着。他的开地真是不停，偏中些的西北，军队西进的声音。
0: 当当俺把电脑弄了，某天的当当俺让给俺让做广播讲的，十二查过什么的，这边给他，他他又俺让做培育查过什么给，几年做的，那新竹给他，就当给那当的跟这是有别个年做的了。都对我做学问呢，他当给当了学问那些俺让做培育团的，他他查过什么事业的，查过事业给他年多年了，我那他第二年了俺让做他家乡呢，他培育刚呢，这边给一个他查过什么的，这边有别个，这些年了嘞，原来我们咱们的平台那弄了各样的，俺那查过是。 跑，然后他干了个啥个事，然后查个事的这个，这个有的。像开始一个样，跑干了个啥个事。他第二个了，俺让给他，他几千年俺让做，就全用给俺让做，大家晓得没得？查个什么事的呀？就开始听的呀，就主动就结果给他，他也听的就结果给听的，他也就开始用过个药品呢，查个事的，就当听的这个晓得没得？新竹给干的晓得没得？他的他也的带出去，调节起来有所指导。 听的跑干了个事了呗，那个各家别个查了个别，人没有给，嗯，说当地随便买些，你搞的是呢？最近做买不到，塞不到，搞不到，听的有人。哦，这俺让做的，当做电器件，你呀查干一那的多跑帮钱不干一那的，哪怕都着急了呀，过一下，确实的呀，别说当这些哦查个干了什么个的忙，这着急听的，让他着不，搞的是呢？俺过的求助的听这个牛肉吧，大概是。
1: 日隆这个多跑帮呗，多跑帮全部，等这些了呗。哦，小区几个干部是没变，多跑帮全部几个了，开始最近的这边呢，搞太多嘛的。俺们俺们就家乡们呢，小区没有不家乡，你们个人个炸就最喜欢呗，个得个嘛的。第二个了，但个人个人，俺们就只当喊个个，我那当的最喜欢，就别个什么查了个别什么东西，只当看这个车库面的车技不是。啊，听这个个些个什么，多跑帮个个嘛，但多跑帮等这些有呗的，个些不就是那的什么动作呗，个些个能端的些，俺提讲了个些了，是吧？ 他年底了，第二个了，俺那个啷子的了，得去跑那个干了个啥个事呢？但俺那个农村那了，他跑干了个啥个事也得做，可是呢，那查个什么个手段个，他不在积极。哦，对了，这边呢，跑那个的干了个啥个事那边呢，他年底达到第二年手机。但那几千年查个事，什么的个边呢，俺那跑干了个啥那边呢，特别是俺那就是新竹干了这边呢，特别是我那常年去那的偏见主要个，新竹大众俺那是没听的企业个，就冷不动没说那的价钱不用个是。 第二段，咱都查个什么个几年做的，你新竹给哪档地个？哦，按照个当年的领导级，那他他年底啷个啷做样的？搞不是的，听这个就这些听的结果呀，听这个不多什么。俺那这个朋友他查个什么内有长者，他当地不如了恰恰吧，因为那地嘞，他就通过比较啊，过去过去落地。 ཁྱི Tēl tōla kēo mē tūyō kōla, anē tā tēnē sōmjē nidōng kia mē jūjī lōne tā tsūnjē nē sōmjē jē, anē tā nā ngā zhō kē tā yā mō tū nē sācā māmbō lā tā tā kōy ngō nē tā nē jē nā māmbō nye yōng kō rī. Tā nye yōng yōng bā tē kē tōla kōy kōrwa, tōla ngā rāng zō tā tīrī chā chā nā shōng kē jīng yō kē ngā rāng zō tā tō kōy yōng tūyō kōla, tā tī jūjī rāshī tsā mā tō kōy yōng mā rī, tā yī nā lā Tēnē sōmjē tā tāndē pūrō lō ngō nē tā nē lāk bār tū, tā nā nidōng kia mē jū lō tsūnjē nē sōmjē jē yā, pē kō sā kō māmbō lā nidō. Rōp tsaṁ jī tāyā tē tōṁ sī kyaab yōng tū kōla pēcī, tā gyēchū tsaṁ sā yōsā rī. Tā ngō nē tāng nē kī tā dīyā tāng tō dī sē kī mārā pā. Ngē mā ngā rāng tū tā jī tā tō gōyā kī tā jī tā gōyā rīmō tō kyaab sā tō kālā kyaab kī tēyā wā rā sā nā, nō ngō kī ngā rī chē rā pā. Tē nē kī chāng chē, nā chū tō chē pēyō. Tī yē tī lā tē bē tā tī rī gyāchā pēcī kōrā hālam tā gōyā rīmō kyo yōng kī gyāchā gyēchū nō gōp chū sīm tēyā wā rī. Tā uzaṁ tō rī chē pē, lāk bā tō yānōng tsaṁ bō tō chē pē kī, anī yānōng tsaṁ bō kī Changjo da lojo ngoyo ge di sagu di nalo la, da ngema inba inna da dago rimu dende mambo chi yo ma ri. Da inna ngewe loxen nalo la, ane nganzo da jikne simchuk chiya ge di ji gara dagje ki gyurim nalo la, nyi ni inna da mangzo ga da tingsan di di zi Kurangzo ya tona yungu duwa. Tona yungu ji da chala rimu gogyo dende yo bina, da di jik bezi na ngamyo ge loju simchuk chiya ge jishi rindang yo ba dende ingi di si cheche, ane nganzo la ya kuna zu len kya guwa ri. Len kya guwa ji ya da dende dato dende dan ondi ya dende ji dosi ya, ane dende ge da tabshi mambo chi da Tēnei nā chāgō rīmō tīndā tā tīngsāngi nā ngē mā tā māngchāba kī tā māngbō chī chādi wā. Lāk bā tō yōlōng zāngbō chū chū chō chē bē kī chāng chō tō lō chō lā chāgō rīmō tī ngē yā tī yā tā tī shūk chē rō chē rō rōng tō. Lāk bā tō tā ngā rāng chō lā sē kī tā tā tī jī chū tō tī tā tā chāgō rīmō yō rī tī gyāma chī kāng nā lō lā. Lō kē kī chā shā yarchabji nare, degi yanyo, ta yalongi yuzo dewa dewa donzo na an chago rima nye guwari. Chago rima donzo nye jeje di khala chong guwari. Di ngone chane jeje, ta jingne khala zane rinne kurangi nangzu ziwara, di kyaogya di ngama nashi ji nganzo bedi guwaran drosa jigo marwa. Saba tosa dayi nane, choda ngone chasham nane dole jigo tinre mema che. Shingui loa bedi guwaran ngone chane jeje chago rima di yuwarwa. Ta di khala zane ngana zo dawa mangboji, shimjuk che dawa mangboji, lakabado che domege pyoge loju rinne, Tā tīgī chūngrīb chūngbīyālā yīnā shīmchūk chīyālā bē, jīsī hācāngī bē tā kāchī mōchī tōy mārī. Tūs tēyab zāng pēcī hālām dōgōlā shābī rīmū tsaṁ tsaṁ rī yīnā shīmchūkī kāna chēyab yīnā rī, lōgyū pērīm kī kāna chēyab yīnā, tā tī bē tā gāgzā tsō rī. Jīsī bē tā gōrā hācāngī rī nā chēmbō ngā rāng zūrō kōdān chūng tēy wārī. Chagwa rima dhuzi ngone cha xaabi yina dhagarang reja na aranzu pe di ji cha nage nawe ki chagwa rima ki nyamgyur tenpa. Tien dhuzi ta donzo yung anzu shimju ki lega yina re, dagja yagi lega yina re, ane mangzo ki sosu ki nangwa xa ya yina re, ta donzo ki rimba chi yaru dhudu yugola, ane kyun yung aranzu jik rinne ki yina re, loju yina re, chi dhume ki nawe ki loju rinne, donzo la jik shimju che ki jik karso ta teni cha jema so na tuyuku tsang dhukurwa. Na ta ngarang ngone cha jena di bedi jema dhulamdi hachang chenpo resam ki. Chikne ngarang dhuz bayoge sakong dhagaan tenye ki shimchu chingye inare, lemi inare, tonang nangye chenpo dhu. Nye ngarang dhuz ta gyakab chenang ki shimchu chingye mambu chiki lakwa dhu pyo rikba se. Andi di la tonang chenpo yombi ki ta pyo rikba su dhukula di marba. Dhagaan zi kilung nangshi chi kasakala chik kura dhokdo kasaka tenya chi kukurwa. Di indu donzu tenya zuhurwa. Da nganzu di indu yurim di nalu la kangle chi yungkara yasam ki dhu. Lakwa dhu bayoge chago rima dhe sacha kane nye barwa. Kurang loju ji kuwarwa, da chungrim la ngone cha xa na che thongma la karasin. Rimba thongma di la nga ranzu pyoge chagar rimo di thongma di zu nye yong du ki durab kongma ki thunggu tabarwa. Di yin du rik manda ki su su su ki da chi nashu nansi ina re, yana pangso ina re, turu ina re, ngonde ka ina re, yana chabu ki di debri ina re. Da di nga nga ranzu thong goyo gora, thong goyo gora, thong dagje che warwa, dagje che ne loju zamge, ane rin kana dagje che di gyurim di nanglo la. Lakbar du chidong go gyaju kengen lo di 아니 가라주 문에 전에 전에 때 개간 심을 쉬어 버려 다 벽이 싸곤 될라 있나 직 가라주 심죽 체 심죽 때 진행이 트여 나로라 가르쳐 버렸으나 별로 배도 자고 좀 도 문에 전에 게 땡땡 체단 됨비게 자고 좀 여버디 너리 주도 그 싸곤네 동마디 배도 거라 아니 개나라 가라주 심죽 진행 망보 권아 주기 아니 디 직숑이 년수 좀 이게 디 통도 이거라 아니 오 항상 여버 가라 항상 버렸으나 어디 별로 문에 전에 전에 배 체단 됨비게 자고 좀 된대 줘봐 Nyamaa ngaa raanzu tachi yore chachana chigeemi yana tuchi konaazu inaare yana ji rorek siya sortandaya inaare konaazu da tuwa penyo yore pechechi tachi karisore changdaangda ngare tuwa da yana manna di piki nyangchu rwa da piki nyangchu di tari nyangchu di piki rwa gyanzi da tibi nyangchu, nyangchu doge sachi tuwa la inaare chalo kubi chago dende nyebari inaare ta chago tunzu da yana ngaa raanzu rudoaga sakongi tanda chachina Lurin langa saya sorda, rima tong saya sorda, walong saya sorda, sachi tongda, ane nyebi ki chago rima dobra, ane baya yang kurang chuzi kagari. Rima yoke sui bedi kurang yang ceda gaba yori, ane ya. Di yin zui, da dunzan nyeba dunzu da, ane tu turdu, jugu lama nga ranzu da chi, da rikshungi nyeshu tente ma, zomi tiji, jembe chido, ane mi mambo chi, o tang wana chane, pela ya ceda dembi ki chago rima yoba shini hago bari. Da di yin zui, da jimshuk ngane chachabi, da di ngone chane chayabina, da di rwa, da peo yoke sa gong dila, 자고 좀 그게 심지 지역에 다지 개나 랑게 나 고추기 아까 다티 자주 개는 거네 춘제네 숨지지 된 거 야고지 주 도대야래 안 되네 숨지 지준이 되게 찍네 가르서는 가라 좀 나지 직받다 증거기 내가 딱제 규림디 나로라 아니 디 망보진이요 니네 땅 가라서 대로 바디 규제 심지 진이 라고 르멜로 규 심지 진이 여기 다 가라서 배우기 이 레공 만다 차샤는 변종로로 제목 소로 소 된대 다로와 야는 변조 지소 세린 관계다 심주제 나니 땡대게 땡미나 소 땡대다 안가 벽다 사제 땡대레 땡대 유두 안 가서 가라야 제가 진지 오다 되네 양직 중이도도 땡대니 요 망부 총대요래 다 별인 숨버드는 다 대래 섬기도 당가란 주다 드럼 니슈 담바게 다 로라 곱주기 투기네 단대 버로들라 레샤 주제는 오늘 차잖아 표좀 하장 무슨 쪽거리 다 자고 좀 나노 거 샤바 나노 차빈 당가란 주 심주 지역에 다지 가서 로지 지고 메모로 와 자 지소 고라나게 단 내가 뒤 자고 좀 거베게 내가 되게 다지 지소게 폐림 근데 이면 다로와 유소 검시 근데 유메다 주로기 삼라삼다 근데 이면다 아니 규제 간에 근데 이면다 때 배도 원래 전에 전에 된다로 예십 지에 망보 망보 레라 아니 그 규제 나노 전에 그 가장 무슨 쪽거리 나버도 단다 녀외다 롱게 나노 단다 서도 녀외 나노 드링 아라즈 조 모조 시역이 양주 추규게 공부 잠되게 서로 자고 좀 쓰라 다디 양주 추규 조디 단다 아랑즈 대고를 쇼가 좀 전조 된다지를 도대어리 나 니버도 차잖아 기롱 알아 아라즈 마유 공단가 사고 서라 나가 마유 공단가 사고를 디 기롱게 아니 나 추규 나노 양 기롱들 특드 부스야야 배드 자고 좀 니디어리 다디 녀외 로시 카시 나노 녀외 다디 사법디 마보 마보리 다디 사법들 자정을 차잔의 미니동 급제 계자스마시오마 다디 나진지 등산 녀외 로시 나노라 안에 장기 단다 사자게 세주스기리 뜨되네 셰프주스고라 셰프주다 세주네 추규라 양 배들이 자고 좀 해요 아니 간발은 녀디어리 땡게는 녀디어리 안단 학바도 단다 땡긴 동네 집은 나지 소체무진 가라죠 벽이 직슝기 종자조 대화디 가라라서는 연롱인바 Yalungi ta yugi dewa nalola chungi eki ni chugi di yeyondu bala ni dinda chakur rima nyiyong kito. An dagin gugub di shubi na jinde shi zi nyesiri chakur rima su. Da di zuo nga ranzu jashu lumbu ki gomba chaya ki ridi la nyesiri su ra chakur rima. Da nyesiri chakur rima di ya kagan jima zuo chi gingwa yumze gara su dugula chakur rima chigo menba. An diyan sachi di ridi yeyondu bala karidu. Nangam turi nyiji ji di nalola an turi nalola karidu lu di warin. An zama nyingji bo. Da lo yu ma song bina lo nidong yen chimbikin zama dinda shuari. Tā tōnzu bāngdā rāchū kārchīgu wārāsa nā shīgizē dāndāng ārāngzū dāchī chāshīyam nā dāshū lūmbū inā rē, tā shīgizē dōnggērā inā rē. Tī chāyā nāngāmyōgī mī tāndā tsōwā jēchī dēyō bā, tī nēchī tā tī nēchī tā rāchū bāngdā tōku wārī. Tā yōgī ārāngzū pēyōgī tā chāgū rīmū nālō shīmchū kī kālē chēshū dāki nōngla shūpa nāshī ngā rāngzū tā chāgat tila āne jī kārtu jī tsēnikī yōshī tū kye chī chī āne dī lōzē tāyā tīndā yō mā rāwa ā tīndā mē tū kōlā tā tā ngā rāngzū tāwshē jī kārī chī kōrī sūnā chā lā kē bīkī chā kē rīmū tī tā tī kī nyā kōrī tila āne dī sē wā lā bē bīkī chā chā tū rū yī nā rē sē wā lā kī nē shū yī nā rē dī tīndā māng bō chī tā ngā rāngzū kō rāngzū tū yī rāwa tīndā kī tā jī cē tū bā tīndā rīg nē shū shā tīndā cē ān tīndā cē chī tōnzū lā ngā rāngzū shī chūyā nē āne lōzī tīndā yī nā chū bā chā yā 네 답지 신현준도 양들이 코랑의 코류 코랑랑의 장중 코류게 디차겐 톱고리데 디 돈조대로 세딩 차샤합니다 아 다급이 다급 강라는 리모컨 차비 카디라 방자 소리 된게 때부터 야야가 때부터 아티데 소르데 요비나 양콜라야 센리기 야 요제 페체 당제 로직 다야딘데 요 다이나 디야 텐텐 틱틱 코랑게 타고 르무게 로제디 이메인데 야 토바 첨부 요리 다데인디 단다 토마딩 아주 비 단데 버로라 페게 다 타고 르무게 심주 디나로 로직디 땡게스요데 칼레 첨부 지체디 요리 다 니버딜라 단다 디레 차잖아 다 자라 거베게 낭던 돈조 아주 켄데스 제지 다 제시 야고 힘이 소소소 미레레레 타고 르무라 때 제지 지니 그 낭던 디레샤 피게 레샤세 은지 만자 용 시그레 니니 나 카레 콜은 제제 야다 만자 쇼리 디이나 다 심죽 진얘기 제레미나 이나레 야네 심죽이 경영용의 초제 이나레다 돈적이 베드 곡쟁게 워라 안에 디 가라조 돈조 낭던조 돈도 양당은 제제 야고라다 딜라 간에 야 체겨 숨버딜 내조 간자지 오르선다 디 베데 고라 자고 르모데다 자장 가르선 베데 롱당다 질로 연결 봐 질로 인데 자고 르모데 다 지금 가라조 하장도 디 차참에게 디 고랑게 낭던에게 주 간저 간저스 주 랭고 요면다 간저 탑시 간저질 때는 자고 르모데게 주 진도 잡도 봐 봐 자장고라 빠르게 유나리 리모트게 유나리 디타시 칸여 땅치지지 자장 고랑게 가라도 이상서 그러와 자고 르모다 베고 사지 가사 캡데오 오래 가르자서 오라 이자 가르자 된다 소요 아니 디 죄 차비슈라 아니 디게 멍시 간란 간저 심주 야보 진예지 임에 있는 토마디 가르선데 르롱롱 당라 유베 자장 디게 디 자고 르모다 송교 야보지 도고 와리 니버디 가르선다 가라도 심주 제비 규림디 나로로 거기 베 탑시에 넘어선다 자녀 야보지 준도고 와리 중국 선교 심주 강근 레고지는 뭐네 자장다 돈종 간조라 겐지 줘라 가르소라 다지 심주가 된대 유스 안 돈부 조부들 배고를 다접 주면다 나란조 장제 예전 돈을 쉬버는 시리다 데 단대 버루라 시단지는 배고 자고 르모다 베지 예수스 유기를 내 된대 내 예수스 유어버 데이나 배기 당 나란조 아 너럽 기지소 당 로규 링내 출로 안에 교자 야나 지금 망수역이 지 다 돈종 원에 단는데 심주는 너 하장 첨부 유바 땡 아주 관계 데려 시행사로 도로 주고 좀 전 또디 가려 있는 거라 어 배우가 자고 그러면 뒤 나 이게 급이 이자 로지 로지 가라도 최종 탭대를 안 신지지 하장 게 개간 침부인 봐 내 봐도 토부 여봐 뒤적이 가라도 지금 어젠지 거기도 눈물이 나와다 배우지 단단 가라도 다 배우 주면 그 손접 되지 단 내서 작세지 계속 모두 쉬어 있나니 아 내가 대 제비 주름 뒤 나와다 나 그 내가 조디나 대 자고 좀 아 다디 연락이 그봐 다디 배우 나지 지 배기 심주 주름 뒤 나와라 시림 사자 가서 그럼 망불어 손로 다르시다 베르 사제 마침 사 지당으로메 다가 마무지 좀으로 로데 니심스세 심주 레가 다란 제제제 다제 제야다 이나데 인두글라 다데 조림딘 나로나 가랑게 디지다지 용조 이나레 다디 가레 최고야 내주 딘데라도 야제 망조 나나 땅 외진다 도난지에 딘데 중요야 가레 카프리 자라 거샤 교레모도 다이나디 양인 가르이마 하고 요마로 자오르무 베진단 전부 딘데야 베톱라 조야기 어 딘데기 내주 딘데 최용구도 제여도 남진백이 순교분 뉴즈미다와 다자자는 간주소라 안에 지금 있다 순교심 주진예 이날에 양제유경아란 스싱기 전바 이날에 도담 나녀게 다데 미간에 이날에 야네 잡자 첨보 이날에 된데게 다지 고랑게 누번 마당 게 된데게 용거로 봐 지금 순교디 나로라 강아 된데 채용도 심주 진이 여러 봐 다 내소디 심주 진예 되게 다 조제 이날에 장제 이날 토르 담고 여래 다 조제도 장제지 계속 토르 마당 뭐 임비 있는다 간주들이 냠 주고 말 뒤 자고 좀 어디 가래 이마 이 아다 뒤지 닝제 버지 도 시아르지로 다 가라도 어디 그 키에서 아버지 야 자가는 리 키에서 아버지 된데지 그샤 시아르지만도 원에 다네 소스 그 양인 가래 이마 간주 심죽 진예지 원에 차샤비나 소스 원진 두고요 말이 첼레 미네지 원에 차샤는디 자고 좀 어디 된데지 아 린단 된데지 요라 아시 코랑게 하고요 어 첼레 미네다 심죽 미네 소스란 게 디 자고 좀 여기 김주 지역에 주제에다 장제디 토르 마당 뭐 이나 아니 망조다 아니 신박을 지 제일 민나 민백이 밀라 디제 스제네 거랑 모르 지역 아니 배도 그 탑시 요 말이 디 누구라 아니 나랑게 명조디 나로라 딘데라 채용고 도상기 가르스나 심주 진예지 거는 참 제일 민나 진 거는 차샤민 아니 녀를 딜 아직 순조기 가래 진 나랑조 디 도시에다 안데 고고래 디 맞이 아니 제육의 시진도 남 선바 안테네 야제 망조 가마게 되니 가르스나 오늘 자네게 다지 제일 민한 다심 주진 얘기 그 도제다 동수 야부 정부 있나 아니 코나서 파 레브리고라 지금 레베 나로라 다지 오죽 대비 소리지 오다 된대 제비는 오늘 자네 고랑고라 린단 첨부 레샤 린단 첨부 종모 인데 안디 인가랑도 제마 있나 대심 주 뒤 제 손교 시에다 된대 가라 아니 뒤 강릭레 치러와 안 된대 지야 돈도 버리 상도 안 되는 게 나랑 게 괜한 줄 알았다 공부 좀 되게 세워 자고 좀 내슈다 아니 제여기 배기 자고 좀 여기 진내 거기 뒤다 nizu toleng jik ta tinte jila samshaga yinsila. Ane toja na.
2: Kona kenshar genwan du lani, gongbu jamdiye sarwoy chakwe rime ngotun do du tan. Gongbu jamdiye sarwoy chakwe rime zuibye, nyingdi sakwe tan, pyoji sharchon sakwe ki chakwe rime nizun do du lingwa. Nyingdi zuibye pyoji sharchon sakwe du kyabye, chakwe rime simju ki jeshi rintan tan, nipop chido yinsu. Gongbu jamdiye

0: 天气那么新闻的续查
1: 迪克尔尼
2: 迪克尔尼
1: 迪克尔尼迪克尔尼迪克尔
2: 尼迪克尔尼
1: 迪
3: 克尔尼迪克尔尼迪克各地四句地内三者起
4: 滚队三句盲催托念所滚穷诺皮微信地内前
3: 他的契机三个错别内生地内贫穷龙城年轻烈户普遍龙城起
4: 三句滚队滚穷协别内前引
5: 你对三个别蒙西布尼
6: 也跟你的句子
7: 三个别也跟名字当中
6: 三个连接接入你多年松了配合也最别
3: 三军滚地滚穷
8: 六道卡巴牛国西日天的西塔给个森女塔轮就一颗色月六道卡巴以狂在体位期连年康的配置给个比颗色价值中龙聚切巧脱去了国人阿给教育塔天庆人心了国儿写东西给你去教育西边两群中国地天气连年的片面陆之能说
6: 中国地震级云质拉到卡巴尔城西亚耶了电价于了烧江阔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蓝坎地西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最桥
9: 喂别呢快出去接穿了休息
10: 卡几呗出去呗出去好些局呗
9: 第一
10: 坎地年蓝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筝界卡巴东大三万 AI 卡巴大呢体外我做的事
11: 年少的女子走林养子的区别门顿卡着养下的他在区里地上
4: 新疆人给公看不他的看到最三个错别的前提呢贫穷农村年轻力控培根农村去生育滚队滚穷西北生育球队的前提我听的的前年准备等着那么一了新疆人给听的生育滚队滚穷西北的前南绝团作为提着西北南前车的区域想了西城南团卡人别切新西南肉
6: 昨年起个娘娘他比较地不地内提着三步起
3: 三军滚队滚穷里前去决定作为叱咤南前
4: 三军林界听地决定作为叱咤西北南前南为了地科贫穷农村年轻力控培根里前的那一三贵本七零群众来那边为这破三军国际图西林多切当曼吉森顿主席魁别楼重启拉杆重叠拉杆地魁起书记森主来了坚持许为这破灭切的先行纳入新疆人给团里塔尔盖东格尼重塞塔尔盖东为港子银不日团里江北银别捏推了明年书记森主拉吉捏提提团控理智前年车行组军塔那四边就批给东瓦忙随年参与给规模东瓦如果娘们看见捏更切的忙错给永破潘女勇为列团忙塔吉注意不日拉巴尔图重催团委的命令地魁起当于沿着他跟滚错人民托宁空起三么扩顿起给预备控制各数千不托预备谈得拉安地魁起母腿提其人当增做了兄弟给地团里他的心给不他内给来了准备谈参给地给重叠起准他准备预备谈参就真重叠起一边问呢拉安地魁起推着给结束章的中看库有提没什么所谓对这都不喜谈与国外以往古气给主持作息因把三道突遇了拉安地魁起当忙用给陪给谈参重叠穷穷提明差给用滚了口特别森顿差不降息于日谈得拉安地魁起陪给国林狗书记森主拉给用错了森美国内三鬼班
12: 다단다가지고라간총대리야김장전가내리야그근데소리찍게자신내리라봐그뒤내고주지되게연결로야
13: 다다능은주어녀동이슈적지기지능이비챙한데문에추잖아니원라때문에니숨질매발다두전정안이긴다면서어디갑자기솔직히어샤민들다디내조르디안저기샤간게강부디개비제일또미강의강비비제일디약물을차또전치들다강바 동바 샤샤던 가진 자잔데 지금 삼릉님 위해서 저지다 된고 녀지서 된 지샤브들이 드빙에 설지 녀딩이 숨 지샤나 이 변주기 녀식 접된 걸 다지 당문에 전다 김선 정관이 의견된 적이 다 변주기 어 변제 종교된서 말망절 시어주 당은 저게 엠정이 어 지금 정관설 국민이 숨 소도나 아 변제 비게들 숙적으로 도전 용바 다른 이소스 대해 강문에 전은 지금 예간 지다 클라스스도도 봐 책임 좀 물으시오 이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 변제 팀 만들지 로스만게 근데 마세베게 책 만들게 되봐 어 장난공가 어 대외견은 완전 내 동기 저치디 견솔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데디 조스디디 이골을 봐올 나도 전 미저기 동전 이골 카데자제 정강이 도전 벤데 숙제 노스체 늘 하고도 간지 정 이고지게 예동이 정일로 어 도전 템

0: 지당을
1: 그래

0: 부카셰양 지 캡상스 어텐디양 지 파동에디 랭싱기 슈치브르시 어 도첸디 차라 통에는다 캠레이케 해는다 나 글로에는다 전자도도 다는 신기지 공제디 아파트도 때는 내가 이제 부디네젠 단단히 쟁념 중중 약으로 지금 나도 새끼 겨울시 못인체 어디서 지길
1: 생일링게 하간디 퀴디니 롱코기 청츠 총총지니 타처 개용기 조딩 총대시도 피게 총튼니 단키 양타베 시취타 시림레 치베 홀춘타 망초기 兄弟我 총어시인바 쥐마구입시리 마세 하간디 퀴키 피게타 중캄제레 공림네 타덴타 타탈 타톱제기 양타베 시취 므미락다 튼퀴토바티 춘토라 티웨 탄참만 킬로커 당르초네 단키시위 탄참 유르체디 유롱캉살 주기기 니모샤네 데닝타 피게 중캄 타톱제레 슝능게디 마옹기 디게럼포 콤싱 침베 괴싱 유버 층기유 탄데 하간디 퀴키 피게 고링고 쇼치 섬주라기 모트네 살괴바
2: 나한테 그 자산을지 레수 많지 가서 총대 나라 되고를 해 하는지 철로를 또 내가 제가 좀
0: 힘들어 철로 녀제 결코 전로니지 군시 심매바네 아니 그래 이거 가서 롱바 비준 잡을 채 다지 칼차 사는 줄라 무교해봐 아 진짜 대박 어 개부고거든 레슨 샤무디 교회봐 샤무연 송롱시 광도지와 어디다 간주직 로추 수진 간주 자공창 수 대직 망조대 경기사 비게 샤무디 템네 수 망조부터 녀야제 딩광제디 지중광제디 세샤 대망조 샘제 제모스르지 신 가시 진에 샤무라비네 월레디 송스 말랍지 이디 겹쳐라 두고 어디 내기 샘대 겸 걸지 도저 구유 약을 좀 잘 어디서 부위인게 남장 봐서는 장디디 지 자궁 장디 갸야 더도와 연 세슝게 지시기락스 맞아도 땅제 장 자궁 장 겹스 어디 눈에 차상 강가라 담이 세슝게 겹겨 쟁안지게 니슈된지 저미 망조 심제면서에 안당봐. 어디 취재다 단단히 전에 그게 첨르된서 땜보. 망조에 변주 용보된서 땜보. 다다는 안저기 사가 디귀네 차찬 지 로직이 개만 변주 도고 난 차찬 지 엔딩제스 리그바. 다디는 로네 차찬 안저 로자 종용기 진이다 나동즈시샤. 다디는 차찬 안저디 디스토이바 내놓을 다데 니드번에 차장한 저지 샴단디 고신데 베디지골 망돌라지골 제 지시장 지만두기 다데 전에 차장다 딩월 중농매비기 용법사부스르지 말베 다디 가불을 제관제 레베사불지 디디 칼레크시지 아마레 제타 고이 어 용법네 제나 서 줄레디 제네 고시디 좀비 용번에 차전 땡이도 봐 추집시듯이 어디 챘다 용번기 가능수지 부전자기 자전다 단다 강가 차전에 제 당주 경기 레전을 타고 제 망조기 용보 안당고 망조인 될 경제대 안당고 두샤제 다 간다는 건 저기 초용내도 대빈다 먼저 하는 서치디 Nyatong nishutzak chi lo ta tupi nda tanda namsa lawa tabi yundo tuma song duk chimbe manze le chingi ta gansi na nyamdi benju kong to tuma chasan kangba ta mungshi tembulu chi duk chas shanti ilo.
2: Sakaan chungdei nida rwa le chi le suyo gita ningung chuya ki tsaydiga jik zonga lama roma uche dagaraan ne kundil nang tukul sarwa. Di kala gansu chungzui di chuya khan na ki tsay tabiya

제 겹겹당

생각 남초 다른 남부츠 센신별이 전디니 변종 농진 년진의 공 별개 농진 기 절대지 전리전 직제가 제출이 시비시 나리 전적용 쇼캠 뱀좌인 티링기 직제가 제출이 시비리전나 남부츠 대탕탕 주의 송시카지 제제시비 남부츠 무튜제 안전리전 센신능교 그 쇼인

타 카르키냠 규르타 규규 띵키 양다소 냔규르 동덴 지직 게베 드무 디나샹 지직 야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규 디나슈 르양키 규르쿠 디나세 생각나면서 당하는 좀 미세기 수고대 당과리라 생캄대 당태리야 대외 낭저스 남국이 배차샤제 슈비는 남군 키랑도 심좀 메베급이야 심도디 소스닝니웨 미르시아급이는 생캄타 류캄을 찾추는 고인이지리샤 다 키랑 심도타 이 무베급수 양소스 가져다기 차와딘데 주야다 개슈 침부 루딘제린야 양은 시에딘제 년제 랑심 실류도 동탄나야디 개챔부지리샤

Sing a

0: 단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라니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2: 자외 파양 튼팅문
3: 튼팅문
4: 시베낭세
3: 뜨든철
4: 뜨든철
2: 디문 멤버

0: Lesem jila da tiling ki le cheng ki ju shi zor gyu be dyub phe ge mu gu ne gi ya ge long mu bi go tham phu si ne di go shu ya ban la ping yin ye le ya o ju ma shu kon li ya kiran gen zhi shu ya ji le kin zhi ji li ya dyub phe ge mu gu ne si gu yu min qi kiran ge wo zhi na ran al
1: a le se tiling de nge shu ya zo de na ngan zu a shung na lo song bu nang da dyub phe ge mu gu ne gi ya ge long mu bu se ya di
0: lesem jila
1: ani di long mu bu di ma lo kon le ya kon do an ngan dyub mu ge mugu saya di kandir sisi shuzi chi. Nganzu nan dhubu pege mugu saya di nganzu gyu le kandir sisi sun orsa na gyu da rangdo la dene dakwe negi mingji risa.
0: Le se le.
1: Di yang chanja gyu yi dhubu lungtri pege sumda cha da chu ser je di gwane rangxin dhubu da chanja ninkam di rangdo dara ngwa ser gama dinde dreje mugu dangsu xiao na nganzu dhubu mugu si dinde si xebri le.
0: Le se mji la.
1: Dang nganzu dhubu mugu di le cha cha na gyu jian yao da ju to dinde na ge xi gu ni xie yo le la tang bu gyu de ka re si na gyu ni bie gan da cha da chi ba long dinde xi nyam du du xin a pe se chu ba gyu jie na zi de jung gu yo le la da on zu xiong na lo song ba nan da jian de na cha jian da chang ye dinde ni xi yo le la cha jian ni ka re si na da zham cha nang du jie ba da chen cha nang du lu ba di ni qin bei ding du ba ba yang na se gu ma che ji qiang ra la su 차규로 세기엔 차표와 데카르지 월스나 안간수 침배된라 계제 숭숭만 규월 침배 내규네 포월 송와 치베단 제베 두크 도수 규월일 데니 롱도 송웨 롱다 동베 데레야 모부 차긴 스든지 슈월에스
0: 레셀
1: 다 모부 장게데 카레스나 안간수 넘규네야 주카와다 미체베 카세든데 덴제 디카르지 월스나 안간수 포와나레야 먼주제 베겐 베네 페제 포네수야 롱메냠다 치부 주제니기 토다 뉴브든제 냠제 등니 야고 치모 토바르 만주 침베네수 쇼다 다 침베네수 가르치 월스나 숭수 규모 토바르 냔타 침바르게데 포알롱아 데 모슈어 규제베치 베겐 장시 치어 목부 장게스 주고리스
0: 레세 레세 네디 차긴 한 장긴디 레르밤질라 제나 듀브 베게 목부 네데 이와 가르시야 유날
1: 땅은 주 디브 베게 목부 네데라 여와 차샤나 네기곤 여다 지기곤 여스데 여치어리라 네기곤 에나 장네 시네 다 장네라 예나 포치 규마 롱가 진지 시오리 다스틀리아 만주 장네기 여와 목부 롱도 바베 네기고 단다 목부 롱도 바바디 슈아인라
0: 레셈치라
1: 다 드링에데 롱모고 슈고야 조디 가레스나 네시디는 주 필루 수리기 따레 지숲자마인바 아니 대사 치루베 쇼데 타제라 시수네 나자 닝 세브 수야 지리샤
0: 레셀
1: 네시디 균도니 가레스나 소진이기 도나마 충부제 안 대신도 회야 쇼에 나서든지 인디스바 간이시나 당한 주 변종기 샤모기 맹가 망치올라 디카르로 다 포셰다 포셰다 제치야기 차겐디
0: 책임이야
1: 안 된데 인디 잡아 소진이리아 니다 된지 유디 잡아 암지야가 네발이야 카레스나 다 포셰다 롱셰 기구기스 된데 카달랍자 양야 제기야 네버기게 가르치고르스나 다 포셰다 롱셰 지규리아 셰나다 디신 워츠제
0: 제제
1: 안 다제 마제제 된데 레야 쇼제 슈구 나즈디 게 지부제 된데 차루기라
0: 레셈지라
1: 인디 잡아 트린데 조슈야
0: Lese lese mjila ta konla shubneng chinche loo mubu nede ya yina chanche gyu yi dhubwa lungzhi pege sumtaan chadan chusi jek tanga na zu gyu gwane rengxin dhubwa yinbataan chanche nekham gita rangdo ngusi gama so jeba tangdi yina mubu tangsu gyu rza pege mubu nede dintas chugwa rizhwaal Yewa yibi nele pepse ne cheche po chin gyu long cheche si che tilingki tanga na zu ju shi zoro gyuwe nele da longa mubu nede rizhwaal mjila tanga na zu nese nede na si shubri di na lo ne tanga na zu long mubu nes chudu tang nan zu sen ke mangbo tang chachwa mangbo chige longga di lu kam ki kige ne yu nas da gondo khabrbal da chen na longga sa di lu ki ne kaba yu me tang di nubu tang ya muna chile zo di khari yimin chi kirang ke muti ungo chish naro nal
1: lese di ri tang nan zu longga siba di lu kam ki kaba ne yor sen nan zu gyu nan do yu tu da non nan do sung wu nan da dewe gongwa chen ri gyu chen ki longga yu yi cha long ye na ne sin long ye na zam long we na nes 但我就说这人你们切下那地位光了钱看的钱是那说明去看的了地位我都穿看见医院了钱洗洗去钱给给那点了一把大地人在了呀记着几个咱们就有的了那些秘书去中的刚刚住过的人同的地呀要钱那长隆院呢 차롱세디 쇼유게다 우일이나 잠롱제 유엔이나 신롱스 딘데스 이어체요리라
0: 네스
1: 다 롱게디 체레조 카레스나 응주 룬캄기 추다 렌체 직강가 텐렌 제제 안 수구나로 페마도바 세리기 닝무지오라 디제강가 아샹람 규지마 칩딩구 요리
0: 레슬레세 당난 주티닝 레첸키 주시조 규베 로모구 네사디 긴제질레야 문진 체구유메타 교겐키 규츠 긴제 이멘지 기란게 무티오
1: 주나르날 레세 땅에 대등게 광도 슈브난다 롱모구 세야디 디부베게 모구 니게 야게지 리발
0: 레질
1: 인 두신디즈마 디부베게 니게 이어난로야 장네 시네 다 장네리 차샤나 포와다 침바 규모 롱가스 모부디 데네실 버융고리 다디 슈야 조디야 롱모구 임바 다디 롱모구 디 규치디 조 컨데레스나 아 정규룽치다 베게 차 추세 제블라 디니 게버 집에 땅은 좀 규네 게 카레스나 창라라 소바 세리 수벤라 소바 처규리 다디 마곰베 세다 다 남긴 사뇨 메베 칼라든데 텐차바 다든데 지디 잡아 가르치고 오스나 다든데 야고주 주마 두바 아니 침바르겐 차기데 숭수 규모 두바 포알 홍웨 베겐다 제네 류신 디니 규마 홍와다 치바단 제네 아 두구도 제도 규 안 슈구 슈구데야 만조 롱도 롱제 롱단 제베 안 카스 만조에 롱게 유도 안 무구망에 주에 나스디데 지리샤
0: 레스 레스 어 정규다 롱제 베겐 난주 류비나 유엽제 제발 디니 기바 제베 겐데 당난 주두규 카세 릉이다 마트웹다 디미네 식지치와탄 스벤 침부인야 차나탄 딘제기 긴 제제 당난조 세곰 딘제 딘차베 긴키 다침바 창예 게제 당난조 송투 규마토바 포알홍와탄 베겐다 제베 제라 다디 규마홍바탄 치브단 제제 당난조 튀규 도젠도 규제 다 튀유 징부치미네 당난조 디코아 디 정이기 다 포리아 롱아디야 마스야탄 무보 규제 조능수 딘제 튀제 롱아 무보 네디 중고리 잡암지라 레슬레세 다 쟤는 롱아 무구 네디 나비나 네다 가르치나라
1: 다 롱가 무구 세디 네다 조디 가르스나 안조 규난도 공부시샤나 롱도 네체 포초 우루와 다 공다

0: 아교통되나 개발부 토론 지체 최최 차원의 스딘데 송요레
1: 그래서
0: 가르 송고르스나 다 내부 증언은 시에나 나즈단스디요 조디 대어유연라 나즈다야다 야 장용야제 코고 초용야제 아니 조부 감뢰 만용발 지구디 주고 양스시에 줘야제 야면은 조부 님은 카시지 버모투발 조부 감부치야라 소바 다 지무망부치야수르 나즈디 롱모부디 디즈 첩체어디래 나 차든지 조부님도 차님도 시에용야라 소바 다 나바르도 먼저 남기니 또 남아지지 수구 차용야 뒤다 다 칼라디즈 정무직된 차야다 칼라디즈 마트버든 제체나 안간조 나즈디 슈크체르 나요야 어디지 딘디스 튜잉고리스
1: 네센즈
0: 네동은 나로 네다 딘디지 투디제바 네버디야 다지 다리 지숨고간조 필루수리 광분능신 다리 지숨고니 데베 귤레야 카르지워스나 다 네버디 잘다 차샤나 저기 봄케 견즈신바 다 제일때나 진도 마자 제대로 배게 자세를 토고 된듯이 요인거리스
1: 네셀
0: 아니 지출을 차잖아 보아체를 상긴바 구지다 고야다 점어든지 퇴행하게 문다 된듯이 중고리스
1: 네셈 치라
0: 기세 소지디야 차망 부쇼지 이제 나자도 슉침불레대 가르치고 와서나 안 내부디야 남기 숭세게 내다 된듯이 중고리스 배차잖아 먼저 믹집다 추다 세마 디게 그 도디 가져오선 도가부 차야
1: 또 겨우 교부든지
0: 겨우 아니 수라 슈메제 구조디스 집다 탕체야제 아티데스 응조 송세게 다든지 슈침부 태용고리라
1: 레세레셈질라 레세 토체나 당나 줄로 무부 넬리아 네다 이나 당나 조 샹와 감레면요 바다다 초와 부야다 초바 조와 셰베 걸리아 이나 샹와 머퍼베 능수든지 퉤야 스밤질라 레세레세 로 무부 네디 응진 체베 걸리아 암질라게 콘리아 다리 치숨남베 걸리아 다 공기네다 딘제 퉁그리 수스완 티민키다리 치숨 파퓨제 쇼디 타제 한난 구미싱고 주스나로
0: Lese, da nam gini tongu nan nebutin jesi, neda din jesi changu de zangzu, lomu bu nazi da drabu du semna, manzu kisi nazi kari inele, nenge sebu suje, amen ju china, chakye pembu haja chimbu yorba.
1: Lese,
0: di indu zamba yang anzu, pilu suri gi tare jisum chogo mayin ba da kari da chi chia arsana, longshe da chi chia ri, longshe da chi sena da anzu, juma zangmu suje, guanzi zogu da sena ya guya di ri.
1: Lese, mchila.
0: Longshe dachi chebe gyurim nalo ya kare esana angan zuge pungsuen dachi cheyao re.
1: Lese la.
0: Pungsuen dachi esana karsi osuna gyagay gyamna bing li ho jen saya diri. Di nasi di long mubu nasi denke cheyage da zo shiri la. Pungsuen dachi cheyage an nasi di yindami denke cheya zo diri.
1: Lese la.
0: Da gisi di ma yinba shebe soru che ente chena dap diya di dante di yore zi yu gu me liu san bai sa ji dung je doshu lakwa gya ji yore.
1: Lese.
0: A di shindu kokbe siti gya yore la.
1: Nesilesem, Chilan Lesel, the Kongi Neda, Trebusia, what Shawaso, Gamlin Menu, Benang, Tutu, Tundu, Tama, the Mimau, Tiget, Nung Chutana, Jetugunda, Trovasia, Zam, Jis, Gonzi, Susanna, Junior Mangosirat one. The Tungu Tongan, Zunung, Tiri, Tumina, Nivatu, Damingana, Lord, Teje, Kirangeta, Chile, Kimimbesa, Teje, in the Chile, Gitaje, in Rena, the Kesim Shirajit one. The Kissi, Kiran Longsi, Taje, in Renango, Gombina, Tajemana, Kolia, Titi, Karachi, Guna.
0: Tangazu, Longshi, Taxi, Sadita, Taxi, Simbeta, Mandatix, New York, Tazio, Tan, Nebbing, Unisana, Gisi, Long Movie, Negineta, and the Yubata, on top of Chidi, and Zu, Nebatilla, Longshi, Taxi, Chibuagi, and Zu, Catalabs, Chi.

0: 마추네 야부시 두라
1: 네세
0: 아 선이 다제 제아 이번 트리멘가 엄지다 저 제제 응은주 어 규마 장세 제아디 어 디체고리라 규마 장세 제아디 지규리라 아니 디시디오 가르쳐 올스나 응은주 멤버다 저 제제 어 치루기 어 단다 응은주 메지오리라 동지 메지오리 디 덴지지 산사 디야멘 허선 스고레
1: 네스
0: 디 메디 가르쳐 올스나 응은주 추고다 어 하우신 숨도 유엔라로라 제제 단제 아니 님은 가디 동제 동제 응은주 마 주고 시에제 규마 롱거디나 장모지 요야
1: 네슬레스 다 규마 장신나 리르바
0: 규마 디 장모지 용토베 제라 안간주 롱시 다시 지데레 나즈 세브지 퉁그리 기세야 메디 동제 규마 장세야 고 치마투나 야 나즈 다시 제라 균십지 지그리
1: 네슬레스 엠지라 다 기세 그란 투균이나 트베 세브 탄 트베 베베소 기능 취망고 퇴제 아 롱시 다제 난고 고미나 야 님 송무능 취나 롤 카세 주디 오딘제 취야 람지라 안간난주 착보 탄 티미나 다 진베리 뇽점 취나야 타 명가 테베 님데 있는 이 말토 주고 동마 테제르발
0: 당나
1: 줄롱시 점마세 기나 명가 테두 점바데 안 주고 동마 테비나 디민키다 차소 닥제는 데 점바얀 답데비 용야 주밤지라 양테무니 진제 테모야 주발 레슬레슴지라 다 콜리 암지라 기란게 롱모부 네디키시 첩 지부 차비는 양한 주 샹람네 어 조베나네 차 튕베 능 수딘 제 퉁그지 슈스완 어 나체나 샹람네 차 쇼웨 지 탐제이나 다 콜레 오지 슈베 티링기 주제 조 규베 롱무부 네디임바디 케쿠즈벨
0: 어 다 탄당에 고온도 주변한다 롱무부 네기야 어 샹람네 차 튕시그리 슈빌 다 이내레 안 주 샹람네 차 쇼 탐제 롱무부 마리라
1: 네세
0: 카리스나 안 주 롱무부 네기 차 슈그리라 디싱 안 주 포무부다
1: 嗯，
0: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Teta tangpo kodan tsikshina chumzer kishin gyumun nala chu, chuwe bong

0: chung chuti su ser che mar ser se gu mo gu pe na chu su de su ore ti ne da de na da chu go se ya de mi xin an zu chan be cheng shu mi ja be so da de zha bo yo
1: chan be ne da da yan zha bo du duan le sel
0: da di zo de guo na ya da ye la ge ci xin na ya su go ya cheng shu mi ya su go ya cha wo ji ya da de de zo de ka de se na ju me yu le na su da ji ko bu xie yo ya 아니 주거시에들 봉춘주리 데브드 망보시야 요마리디야 주거시에베 틀이야 나즈 슈크첸부 다야라서 봐 아니 시에웨 디카레스나 마세 서구무부선 땅은 주 칸도군이 시고르바 무부든제 시에요야 대신도 벤업낭다 시에요야 벤업스낭은 주 늪두든제 이봐 좀
1: 친나나 딘제 봐
0: 어딘데 태요 다 딘제 유대자망은 주 저규를 차잖아 차오 겹치들라 저규디 차라 짐시 창조고 싶지 파용고리
1: 레스
0: 지출 배사잖아 차오 유배 디손자 지출 마세제 보 차라 상견부든제 용고리
1: 레스
0: 고야다 짐든제 통야 요마리
1: 레스
0: 젠도디 갸스르 오 깜바 디신도 안은 주 조디 따디가 주 니린 주세 나자 잡아 두선데 다 람제 롱셰 따지 치토 마르바
1: 제
0: 인디 잡아 주 조고 따지 차데 조릴
1: 아 네세
0: 조고 따지 치데 조디 카르팅고르스나 조고 따지 제베 제브나르야 터지 마부다 터지 까보 디신도 조디 갸게 겸나 따디 툰시시 버사지 두 다 딘제 따지 제브나르 토요나 안은 주 니림 주세네르야 땡게 치고리라
1: 네슬레 셈틀라 다 차쇼베 닌츠 툰데 키싱 니림 주세네 멘드로스 공비니 양월레 롱시 당제 쳔모르르반 샹웨 당제 딘제 난제 다 콘슈브네시 체리 마마탄 체리 가부 디신다 지게 토네 슈빈 툰시 시바 디유 메시지 당난 주니림 규스네 지게 토네 슈빈 디지사드 슈오르르반 네셈질라 디 이메디 인간난 주 접시 딘제 다난제 하고 두고르르반 질라 레슬레세 다 쳔나 싱줌네 당난 주 샹와나노네 차프야기 네지 싱줌네 디고네 슈빈이야 네다 카르슈남질라
0: 다 생존 세야디 컨디션 나고르스나 다 균도네 네버치곤스나 주고시에 되니 이제
1: 네세
0: 아니야나 조보 간부제 땅 갑부제제 규름부 종교 이제
1: 네세
0: 제제 안 조보 땅데야 슈크제제 쓰리야라 소바 딘데 제제 아니 상케 치나 발이야 좀 더 돼야 단년 그 제제 아니 같이 조보 땅 잡을지라 참아부터 이제 돼야 내다 이제 튕고여래서
1: 네세
0: 카지래야 조보 땅 잡을지래야 상카래야 너수 땅야다 잡샤지야 봐 아니 조부당 차비지를 가르스나 샹오이 칭예수 가리 차마부든지 퇴요야 다 내다든지 튕고어리 다 내다든지 응은주 슝긴데 공부 지나 저주디 가르스나 차라 짐부제 지주디 가세 당바 아니 보아당지 차라 상긴부제 구해다 짐부디지 요마리 젠도 자세를 다 든지스 퇴요인데 전부응은주 다 내스디야 다지 체고로 봐라 다지 지디라 조디야 다 롱시 다지 지나 롱시디기 롱기 네 차상 통보마세 상게 친한게 빨래야 가사 생중근 연구디 세브시 통그리
1: 레슬레세 다 생중 네사디 지게 토네 슈비네 지창사디 리즈만지라 레슬레세 콘 슈베 네리디게 창메 있는다 기랑기 생외 나로 네 차튠베 능춘데 튠시 리즈만 당난수 네다지 튠베 걸리야 다 미카 지게 트베시에브 탕고 나와 참부 겹 라소베 걸리 yang zhang cheng ge xue mei xi jie de chuan neng mu de da tong er tong nan zu de zhe na bi ne yang nan zu ni ri mian ju xia li ya qi gang qie jie ti ming ke da ni ri mang shi lai ni duan tin zhe yin ju zhen ba lu bo ya le ke ran ni da ha de tui mi ne ni ba tu da qi le ge min be sa tie jie qi le ge da jie nan jie ba le ke ran ge nga zhe ne da mian ju na ba da nga zhe ne ha guo tu bi ne bian zhe ge zhe zui ni ri da nem ju kim zang ge ku bu ba m ji la ti jin da sim nan ge dong ye so mang gu ji ne ngue ne ngue guo tu du zhen ba ni ba tu lu bi na lo 능추칸툼비네레 튜도도 딱제테알발 기란다 급체기네 수자제 수메딘제 추데비나 네시디네레 티웨 첩지르 조야탐 면주기 저주이네리 다 면주기 다카카디네레 티웨 체르 조시드즈마 니바투 르비나로리아 능추칸툼비네레 기란게 튜도도 면주나가 티규 징귀네 슈이르밤질라 레슬레세 무튜음질라 근저슈아질라 키시 기란게 다 롱시소 딱제 제베지라 기란게 다 르보 롱 무구 네디 문진 세부지 토베지라 민주 근제난 고구유 민치키랑게 모두 모전나로날
0: 레세 땅에 어건도 슈브난다 롱무부디야 숑데 따지 야슈디 롱시 따지 챤디르발
1: 레제
0: 롱시 따지 치 봉신 따지 치 다 롱고무부리샤스 다 롱 나자 자만다 망보 요리라 다 롱고무부디 이메디 카이스 나가주 봉신디니 따지 세부시지 튕고리
1: 레세
0: 다 롱고무부디 네시 카세부 유용차베 줄랑안주다 민주난 고르발
1: 레시
0: 땅안주 슝규 공부 따르시지 민주 시기 권의 민주 지구리라 슝규 공부 따라 롱도 내체 롱니 조르 송시 슈송어리 다 단데 나즈디 응주 내스디 내디 롱거 봐라 롱거디 롱기 내리라

0: 신비 촉도지 나즈 라인 고리 제가 드제 인디 좀배야 카세 뒤토도 사야다 아아 사츠 렘버사야 대신도 아니 수집데 니쿠야라 소바 뒤토도 니쿠야라 소바 아 칼라 처규릭다 젬버트고 딘데스 남지 시라 최나야 민도
1: 쇼카고 되긴데
0: 어 쇼카고 제
1: 레셀
0: 젬버다 닝베릭 소든데
1: 레셀
0: 항심 제제 카지 추고로 봐
1: 레지
0: 드제 인디 좀 안나즈 라시도 와
1: 아니
0: 어 남주네 어 수고 류천 제야다 진짜 텔이야. 아, 야고치나. 안 나저. 롱모 부추가 멤버. 나저 신비 초도지 응고토고 둘.
1: 레슬레스 엠지라. 류빈아로게네 망부치다. 세네릉고르 바다 나저. 튀균트 후세 한줄람 텔이 있음네. 디케침치라저도관. 담지라게 쉽능신체 롱모부 네잠 마세. 다티밍킹 나저 네리 망부치나. 튀균 나저 카세 튀도도 마취야 탄사 주진보 만나야. 카세이나 처규 탄진베릭 최고리 취제다 네리 망부치릉고르 바. 진짜 인도 마튀균토네 롬무네 잠마세 티밍키 네리 망부시 말라야 체도탄 링이게 리뷰디 탄탄 디기기 초아 체토 튀균토네 카세 튀도도 추야탄 사즈리마나야 카세이네 당난주 체규탄 지메시 체구리탄 주가웨 리소 방제이나 당난주 주람키 대탄리야 송교네 디케침시라리 르밤질라 레슬레셈질라
2: 디리 조디 켄람 나제 고르인
3: 딘 디르 제나 조 주베 고르기 시젠데지 챵데시 고삼 주스
4: 드리 디젠준 추쟁 균시기 아 이소치 고부터 디레기 균시 고르 아마 슈고스
3: 데데 용제 조디 글로 소지 고레 아니 룸지 라랭 콜라시 버스 딘제 고르지 조츠 마슈 고삼 주라
5: 공가사 길라타 티지 음판 간데니 데틴 크시니아도 또 타마사 투위데 티자
6: 양장겔라 나 디슈에 임발라 겔라 켄덤 니에 컨디슈에 임발
7: 공가사 엔틀라 레캉바티 디니 돈치마 차브레 예마탄 오디타
8: 일라 디갈라 나 쇼게 야랑다 페모 예디 쉽나길 셴베스 게임도 갈라야

0: Julie Namri, Tiringi Litena, Mutu Chek, Suna Tunjulada, Dumjin Sri Lanamniki, Mansuni Gordulakbe, Kusita, Tanan Singi, Changsi Tone, Siri Dawangi, Keji Rangsingola, Julie Nanjuri, Nezu Kadeji Nele, the Dikechimuri, Kechimuris, Suya di Zuchishu, Lumlu in Rival, Tanan Singi Timlu, Gitembe Tone. Tadi kecimu ini macam mengor
1: ba. Jadi ni contoh orang sih.
0: Susah susah. Tapi kalau tu ciri dawang ni caca bini ni, dinte ingat itu bal.
1: Jadi.
0: Oh.
1: Tadi itu le dinte itu siapa? Tadi nungso ciri dawang ni, timlu sinetra, lamlu sinetra. Tapi dinte juga, tapi ko kencis cije, pide itu pa, kudi dantu orang sini. Tadi percaya na, tadi tangku ciri dawang sa di ko lamlu sinetra, ko tadi nungso kecik.
0: 배계에서 치는 게
1: 인지 계급 차시하나 진로 책동 주기 니슈 자송돌라다 군주 책이기 제림디마 되나도가
0: 네슬레스
1: 로 잘락 좀 주고 나다 된도 좀 봐 솔레 주주디 단데 참이 시세리 인지도 처음으로 봐
0: 솔레
1: 주주디 차시하나
0: 젠
1: 로 야자 지금 나로고 시리 당황기 넘로 줘 봐 그 쿠란조 Lagdadananji, Kunzuita, Solek, Pigeta, Lagze Benjuta, Tiget, Shukin Hachangi,
0: Halle,
1: Tebdogar,
0: Lessless,
1: Simju Nanyenda, Rishunda, Tunzu, Sipchenyan, Tunzu, Tepet, Simju Nanyogi, Jebjuba,
0: Susan, Susan,
1: Konanzu, Benjo, Sushan, Yorba, Juno, Sushan, Jebti, Inzi, Tigego, Tibet, Zubane, Seje, Petti, Turokor, Lot, Chupjan. 세초고지 딘데지기 돈보소치 수요도가
0: 변조기 용법 충분히도가
1: 수요도가
0: 네스
1: 어디 체장 안주 라제가 사치 스르바타 공
0: 수자 지지
1: 라제 사치디 네줄라 라제 사치디 총세디 크유사네기 크디
0: 인지르링기
1: 사제 군지를 중요한 사제 다가라는 종으로 봐
0: 지베르
1: 중요한 말 봐
0: 수자
1: 뒤뒤 차시하는 말 안주 중국으로 차시하고 있는 애 민기로 봐 민기로 뒤로 차시하는 말 안주 체리 토하는 거네 제가
0: Hali
1: 겐잔람도사디 라다 넘버 봐.
0: 지.
1: 오다티 서싱기 겐잔람도 도디 정보를 쓰러 봐.
0: 지
1: 라다 남네 체면이 서싱기 장다디 베디
0: 심벌라체.
1: 먼저 주면은 봐 세블 봐 제요 봐.
0: 지.
1: 디제도 정보를 봐. 도기야 고피하려 한 그 튕기기 능쇼 줘 봐. 곱도 간라. 전부 쉽지 차요 봐.
0: 수잔 수잔.
1: 디 니 딱 베디니 공기 인지 베디 당한서 게나 베디 니 가르치는 도구를 했으나 당연히 저 전전주도 쓰러 봐.
0: 알아.
1: 전전주도디 어다 통왕기 럼루 쓰러 봐. 통기 능쇼디. 되냐 그 디밍 쓰지.
0: 어.
1: 디밍 그 카지베 쓰지. 봐.
0: 슈잔 슈잔.
1: 카지베 쓰지 세상 그 신이 백대 백에 할이 항상 뭐 통고로 봐.
0: 슈잔 슈잔.
1: 다디 공급 배딩이 니기 저디 가르스나 그 디네 럼루 추고 쓰러 봐.
0: 너지 봐.
1: 제도 설치. 이제 지기 토네. 튜닝 토네 아니 남루가 거네 아니 술로 존재 토비네 봐 존재도 수 토비네래 편버도 술라
0: 타고레스
1: 이제 기대 남루 소로 봐도 그
0: 슈잔 슈잔
1: 데와스네 다 닝부스네 다 그것도 조소 조르 봐
0: 어시시
1: 근데 닝부스도 남루 닝부도 온 이제 기 지기 토네 디체제는 하나서 사트위네 락제이네리 튼제이네리 되게 로운도 송급체
0: 是吧?
1: 이게 비계다 딘젤 팬을 두스턴 토고로 와.
0: 슈자 슈자.
1: 어, 세상디 먼저 등기 공원을 쉬어야겠다. 그 왕자스네 저 경화디

0: 지기 고자 잠지 딘제 소지리도 와
1: 레스 레스
0: 온
2: 시베 체니슈 초년기 점린시리 당원님의 미세기 퇴주단둔체 팅딩와 체존리리체나 페랑경중 총로 토담덕유주 시리 당원챔베 수남퇴주라타 지니 숨징아 제주베 슈도 퇴둔디내기 갱구르미나 덤진치리라니 덴지슈체 시리 당원기 고든탕 이와 당능신기 시리 당원기 개지정신소기태라 졸린슈신유
0: Tā lānglū kōr shūyō bā chā shiāng nā, āni ngā tsū tīk sū tā tīndrī lām sū tīndrī kōr jī shūgō chī rūwā, ngā
1: tsū
0: bāngi tī chī sū rūwā.
1: Shū tā shī chī.
0: Tā kōr gēgō kī tsēmbā tā tīndrī kā jīg tā jōgā yō bā yō rūwā, tīndrī jīg tā shūgō tūgā rā. Tā tīn chā shiāng nā, lō mānggō rīng lā tā tīn tā tā gāgā nā shū nā gāigā sū rūwā, jū jū tīndrī
1: shīrī
0: dāngā tēlē jū jū mānggō tē yō rā. Yego rinpo chashayana taku jishu chugyu namarba,
1: jiro
0: chukye lola,
1: jigo
0: gaga sirwa.
1: Di
0: jishu chugyu cheche, ta nganzu ngima aga shi, yego kishiri nama ju sochi urwa. Di nang lola ta daji tamarila,
1: manguchi
0: daji tamarji,
1: di chashayana. Chemba manguchi daji tamarwa.
0: Sozongi chongda sachor, di sozongchi singe chi urwa. Di chongda da bi chashayana ya, duze shibje legun sochi urwa,
1: duze
0: legungi. Tanda sagun chunda sachi tuwar. Nima tangu di li biao zhi suwa ori, yuan chan di biao zhi suwa orwa. Di ni gita lenge genji suji orwa. Daji tangje, gegab shiri tangwaan chu sada, ko sato zhukchun chebre.
1: Shuzan, shuzan.
0: Sato chebre.
1: Les, les.
0: Sato cheche, lege lenge ki lekhon su di di kya chir tamar bar.
1: Oh, shiji.
0: Nima chashana, gegab shiri tangwaan chu saga sire le, ko lege kya kong chashana, cheke chigo re.
1: Oh, shuzan.
0: 专利是吧？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利。专 총래대구 도담주기 촉도 침진 분가 서발 소거저라도 서발 뭐 진짜 지금 구약이 두시 땡기스는데 땡비스는데 진짜 제열에
1: 네세네세
0: 당연하죠 근데 땡기게 그런 거 쉬운데 근데 장전 좋은 거 좀 같이 하잖아 아니 딱다 니돈 죽을로라 당연히 총래대구 도담주사디 디체브발 뭐 수사주 체브발 수사주체 안 되네 총래대구 도담주기 내공 참배디 강라 야 민장 사바주고 민장디 시리 당원 주스 민장주고
1: 고장스
0: 고장스네 민장스네 꼭 칸을 챙겨려라 자과 발스 그러발
1: 예 슈자 슈자
0: 타고 자과 발스 좀 생각했으나 믹스거네 챔블로가다 미 미나다 로가다 이제 요 말이 딱 니나 찍을 추에서 체제 단데 네버스인데 딘데지리
1: 네슬레스
0: 디나로로 나로로 챔바 춘주 주기월에 디메시시메 개요 말이
1: 레세레세 디
0: 자샤나 개거지린 당원 주 쓰르바
1: 그
0: 디나로기 레고 차장 투 참은 차장 겐 겐님 배수지 디 정제치고 그래
1: 레세레세
0: 디게 디데 예우 요르바
1: 노즈바
0: 레고 디게
1: 레고
0: 다딩 하나즈 낭사다도 발 도바 차샤나 먼저 총기도 발 다 산에 칼레니 다그랑 제일
1: 네고
0: 다그랑 셈바 시리 다완 주스 디셈바 kekyan tsemba keke yo ma rila. Ko jikshi kuyri chena jorba la. Di jigo bin shi zhi zhi zhi. Di zi jung xienbe su chi. Nangsa da duba cha xa na. A minye du shu zhi zhi zhi. Di ge di le
1: xinbu ri ba.
0: Xinbu ri xiu ba. Di zhi su zhi rila. Siri da wang te ki xingzheng sirwa kyaa sinzin sirwa
1: sinzin
0: chimziki dayan di tali chujugu gortik shubirwa
1: shuza
0: chimziki sinzin chimziki tali chashana dan gana zu unay shuna da yezi gana da dinze gana chashana shiri dawaangi sinzin todamgi da kasure di ji chane julu jodan su di da kato ne jikdu ila duksu cholosu pige chigwe su jorila
1: kongima
0: chashana chige ila 도담신이 책이 도담신이 전부 로가지 총달라 로가지 방황 로가지 이제 봐
1: 근데
0: 이 지천의 조단 예지간에 거라 다 글리글리 이제 이제 직도네 직도를 가져오니 했었지
1: 네스
0: 근데 먼저 샤샤나 치기다 총다 디니니 니직 제스르바 디니 다 디니니 또
1: 제버스
0: 디니 근데 또 담신에 고타 담당 해셔야 돼 신신가르라 신신가 딘데 간라 라다치 두선 바오 딘데 나와 차르 나스 사바치
1: 레스
0: 다 디니 신신디 송급스나 신정 바오 슈르바 디토르 차샤는 고 당가나 주 예지 담당한 주 칩스냐 칩스 셰이스냐 주든 주어래라 주든디 차샤는 셰이스는 주든 스르바 주든디 시자체는 먼저 신신기 송급딜라 신정 바오 스르바 예 코 턴주기 뭐네 타지야 그 뉴비 요마르 바 야 디슈고 니바도 침진기 십시다 대야 당연히 치고 거
1: 슈잔 슈잔
0: 이제 저는 기라 신진기 땡케 차이나다 가린 인제 수준이 그런 게 켈레모도 바차샤니 않고 디치야 여러 발 지 침진 토네 십시치야가 된제기 람부 주요래다
1: 러스 러스 러스
0: 나난스 단데 제가 차샤나 당기 주요하게 단다 시리다 왕기 디테일을 송급치야가 테일라 남루스네데 람다마스네 징만자닐 두거래라 대개는신의 쇼앙구이 바고 수거르와
1: 노스노스
0: 직토네신의 신징토네르와
1: 노스바
0: 직토네신의 침징토네 신종 바고다 스바 바고 수거르와
1: 레스레스
0: 어디니니 토네라다 치고래라
1: 레스
0: 어
2: 시베 체니슈 초년기 점린시리 당원님의 미세기 퇴주단 둔체 팅딩와 체존리리체나 페랑경종 첨라토담 떡유주 시리 당원 챔베 수남 퇴주라타 지니 숨징아 제주베 슈도 태둔디네기 겐구르미나 덤진치리라니 덴지슈체 시리 당원기 고든탕 이와 당능신기 시리 당원기 캐지정신소기태라 조링 슈신유
0: 你是托见了当狂了苏顿那个我那组西京去托见托你是那这个团那个是西里当王去托他们这次我就那说听那组的推荐前列南北有人能落了培养永久空多了成为团额给城西团全部顶这样啊组我就那样用了你是的你那个来学了他当过的当年城西开设计一个呢把我就学了一把那是的是你
1: 다른 건 좀 변종을 그걸 찾아나 시리 당황이 되라 롱아디 난로라 롱아 시주나 다주 롱아 전주시 수원디 난 그런 걸 쇼월바 시장 되게 되고 시장 정시디 텐바 디스코 두두주 유렌주 공유자 시장 저 쇼아디 롱아부디 온디 인바 네셀레 롱아 찾아나 하장기 균도 침부 총어래라 네스 다 니도 니슈 쟁을 여기 롬주보도 찾아나
0: 농业空的，钱呢？毕竟吃香的，家家家的就别自己。
1: 哦，
0: 把料嘞。那是那是。哦，今年米吃的，可是杀猪的吃的是，每万人发明专利所的了。
1: 是
0: 吗？你吃香的嘞，大谈的西餐几个了？西餐几个？他古城市了吧？
1: 是吧？
0: 他地铁吃香的，农业能够了养，毕竟吃香的家家过去过住了是穷多了。
1: 嗯，那是那是。
0: 他今年从大吃香的，从大养，有效商标是吧？嗯，那是从大吃香的，谈的这，端着，西东，人民个中国主子去，多了。
1: 那是。
0: 以前的吃香的，毕竟，家家。 고추고구子是穷多啊！那是，嗯，得几个子吧，老多啊！嗯，啊，嗯，三公村大的吃香呢，三公村大的送给团，送给团子是吃着嘞。那是，那是。这里标志包括产品是吧？嗯，你吃香呢，嗯，他两个人吃香呢，重要了，可长的，我中国过来了。嗯，嗯，你毕业吃香呢，家家出去了，别是穷多啊！那是，那是。
1: 今年杨松从大地铁了，杨从大地吃香呢，谈的，嗯，重用了，加的我就是学的了。哦，地皮也吃香呢，加这十几元用许多了。那是那是。今年没去呢，等给公路修那的西林大王的杨平把几颗的是那个当脚吃香呢，就这样是吧？嗯，对嘛了，姐姐。那是。那你，既然吃个一年的，从大一年的，嗯，对嘛，姐姐，你没不，没有呀呀，没有呀呀，是吧？那是那是。今年吃香呢。
0: 嗯，他弄个电脑了，其他吃香呢，忙完的嘛，说呢，可是这都这单元东，这单元的是呢，过去也动了自己，嗯，这几个过，嗯，城市团的，这都完了，那是，那城市，嗯，这个的开始这些吃多过的是呢，嗯，当然。

0: 간수 폐기 송다스네 자. 딘제 총소 르발.
1: 르발.
0: 딘제 마르마르 르발. 아디네 락시 락제 사투. 디게 딜레 마르마르.
1: 오 시자.
0: 송도 딜레 질레도 침바 르발.
1: 지질.
0: 간수 튼세도 디게 딜레 디츠바 공세 고야스네 자 지금 공세 토르 침이네 자. 딘제 토라.
1: 신탄치르 줘야.
0: 신탄치르 줘야. 딘제 토라데 펜베드 마스네. 예전에 토요 르발.
1: 네스 네스.
0: 아디
1: 시자.
0: 당연히 롱에 권다 되고 차샤나 배 망고지 더로 총도 가라
1: 지지지
0: 다들 먼저 처음에 나 당당한 드리시리 당황게 칭하게 다들 이제 소소자 시리 당황게 다 뒤토게 도시스네자 딘제 지기 텔라 참마 추제스네다 디 나와도 토르 주어 봐
1: 이제
0: 넘버지 춘투일라
1: 노스 노스
0: 다디 고 장시디 디게 디노네 조원 딘제 수지레샤
1: 네스 레스 수들라 소문나 시당 하나조 페 랑경중군의 추 체샤비나 다 롱에 나로라 시리 다왕기 피게디 다 맥동럭시 지발
0: 로올
1: 네스 네스 덩어기 다 규시 딘제 양안 조고 좀 나요나
0: 다 대기 공라 이제 규비 딘제 레틱 슈비니 다디야 헐라 치케이 토라 네즈 당메 주시딘 제 조레라
1: 네스
0: 다디 디 콘라 야 데냠 주시 니 슈비 디 다디 디 세세 디 욘바라
1: 네스
0: 가지 당기 콘라 세브 슈야 중요한 말 봐
1: 슈자
0: 아니 비체샤나다 간주 총례 토라 딘데스 톤도가 젤라기 두냐르감 이제 쇼나 허스그바 간주 이제
1: 감준데 제
0: 감손데 메벨
1: 어
0: 냠블루세 손데다
1: 지지지 젤라 쩨드모도 루스
0: 어 딘데 루스치기 감치기 강 제모티 다 진다이네리다 코란 사투비네리 코란 미치게 치즈그 추그 야면은 송남 외관 설계 서바 딘데 지기 치게 지기 리슈 제도가
1: 네스
0: 리슈스는 신청 제도 잠들 봐라 그리고 토랑 거요 말이
1: 네스
0: 다 뒤에 주고 토마도 코나 네즈 거 충분했으나 다 자도 있네 자 총강 엄마 달리네 야 딘데 디데 지그지견 존년 저 망고스 턴도와 아니 그걸 쇼이 김냐 미디 다직 쇼도 소스티가 친데 제도와 다디 쇼고 십시 지도 잠바 돈이 안 감스르바 감디 그 죽을디다 니게 차사 로 코로나기 쇼이디 마게 코네 로 망고지 코네 미신베게 코로나기 게진스르와 게진기 더 조서서 딘데 지나는 구 아니 이제 초배소년 날 구 이제 공료도 알아 고조 챔베 주가 타고 캡자도 맞네 제차로
1: 봐 제
0: 치기 개주리고 캡자지 제요 말이야
1: 미세백시 주회요 말이야
0: 어 미세백 통배소년 이제 캡자 잡아도 이제 단단 아주 개진 손대 되는 거 캡 챔베 주로 봐
1: 제 개진 땅에 딱랑 땅 미세백에 땅
0: 미세백 당연 공 코로나다 지역 미든 제도 알아 코로나다 근데 지역 미르 봐 어도 세제 캡자 땅 봐 손자 코데코 사투르신데 라우르바 사투르신데 라제 아디네 슈고 미슈도 게스티비야 신정 조지스그릴다 진진 토엘 바들 직 슈도 게비야 직 줄로 조단스 망고 조르바
1: 뭐지바
0: 게가 없이리 당화 줄이야 파 근데 직 줄로 된 순열 딘데 디치도 잠바 타마데 아니 게가 없이리 당화 주고 그란디 디 카레 도고 신조기디 내가 민교 우샤스르와
1: 내가
0: 민교인데 지민인데도 단 지민당야인데 캡잔단도와
1: 네스
0: 다 슈고베디 간다디 소수 뒤응디 챙겨 레디게 배차산 슈수단에서 체리
1: 슈자 동부차로 와
0: 몰라 던도디가 내든 지겨레
1: 네스
0: 내든 지기 카르제모디 카레스나 제모디 베데 엔제 레셀란스 수균기 베데 엔제 난던 건 수표베는 저 수균 그제몬데 망고 저로 봐
1: 네스 네스 가면 내 유교
0: 이제 다 진행 고르시는 줄로단제 조아디스 메브 시마르바
1: 슈자
0: 이제 줄로르 조아디스 송지 신교르면 송데다 안제 소지 배주 체정 니마니마니 지금 연교인데 사도 진교인데 저원이네 마샤
1: 네스 네스
0: 도스 체제 디가 디가 캡자직 당 송자니 디베디 자미단 차르바
1: 제제
0: 지미민 지미단야 근데 서브바
1: 슈자
0: 주비디네다 가리스 세세 추고스나 진내 미신 베게 그 수야요 말바라
1: 그 진짜
0: 망체식 세수 싱글 봐
1: 제제
0: 근데 그런 게 이제 그주 다 파디 체계 소티 총례가 나 전배 손제 다 베베 손제 캡자 체베 손제 근데
1: 나교야 말이
0: 진내 영음은 누가 알아
1: 근데
0: 체베 주고 한 그런 게 도고 체야 돼 경제 벌 봐.
1: 도고 뭐 제일 콩로 미신 배 좀 교와 말.
0: 그냥 게 절라 돈 돈제다 돈 강가 차는 차버리. 협자 차버리 강가.
1: 수산 수산.
0: 미 강게 총대 강스네. 뉴야 유베 수고 한다 디 협자 제 차들.

0: 함신사처럼 Manya besiannya tak anda lemur ramah ribet kul kujer sus tekstur lok tujuh cik tu kalah.
1: Less.
0: Oh lah, ini dia dia jalan.
1: Less.
2: Jinde sibe cini su tu nanti, zaman siri tawang ni mu mixer di tujuh tan dunci, ting ting wa cai zon lele cai nang, pe rang jong jong, cuma tu dam tahu ju siri tawang cembe sunam tuju la tang.
3: 你是，但第一天嘞，可是我那组我给七八这边呢，用那广东话开些的，也忙呢，这个些来登个嘞，起码在开完了，那是当交给我在车上了，休息当前没被阻止了。嗯，对嘞，老师的，那第二天嘞，就是我那组我给七八这边呢，用那广东话开些的，也忙呢，这个些来登个嘞，起码在开完了，那是当交给我在车上了，休息当前没被阻止了。嗯，对嘞，老师的，那第二天嘞，就是我那组我给七八这边呢，用那广东话开些的，也忙呢，这个些来登个嘞，起码在开完了，那是当交给我在车上了，休息当前没被阻止了。嗯，对嘞，老师的，那第二天嘞，就是我那组我给七八这边呢，用那广东话开些的，也忙呢，这个些来登个嘞，起码在开完了，那是当交给我在车上了，休息当前没被阻止了。嗯，对嘞，老师的，那第二天嘞，就是我那组我给七八这边
1: 총래기 상황의 전유 엔디체비는 만나서 튕기 체포 그래. 세상 안한 속에 근데 개선 춘주지리 삼쟁 만나서 총다 주문소에다 절아 주문 존나 엔디 자원에 능교 말이라. 그냥 만나서 미카시기 삼는 능구리야. 단이 절아 주문 간카시 손은 나와요 말이.
2: 시자
1: 삼무도 알.
2: 시자
1: 엔디 임바 차차선 다디 농주기 다워지리.
2: 나타나
1: 기란 주문 지 존내래. 뒤에 증외 공수월이.
2: 딱
1: 계속 클릭 클릭이 망부지 엔디 루루 차선아. 기란 종아래 주구리.
2: 시자 시자. 내세 더 비차차나 원초 두균 좀래 토라 작전기 총다인 교기 잘라든 데르바 더 견교에서 된데 야 준수 전에 종이 동안 이어 때래 당 아주 미망부지게 제주도 망부지게 더디 주민 인신도 쓰고로 봐 이년래 대주 대고면 토라 침계기 자주 지리로 봐 좀 미리나
1: 제제 다디 좀배 쇼드게 키랑게 치단디 증개기 콘스도 와레
2: 네세 네세 투균기 아주 초에 나로를 미셴베게 다 소소 경화라 뇌바담이나 양안 주 컨테스 채우유나
1: 아 다디 더를 그냥 그냥 시비나 그나주 군데 숨다는 게나는 뜻이 쇼레
2: 네세 네세
1: 아 당부터 힘내려서나 그나주 방다 냐자 제디 조시레
2: 네세
1: 그나주게 잘라디 바르교야다 님법치야 야면은 유교기 바스디 냐자치야 아니 쇼장 고려야
2: 다기
1: 지키랑래야 잘라 주문지다 어머니 잘라야 요바셔서 니 두어시다 아니 바르교난다 야고조레
2: 네세
1: 또 돈돌레 양신다 그나주 디샤 아 제주 망부지게 저가네 잘라 시그르발
2: 어지발
1: 엔데 임바샤샤 수능 하나 초게 인지민지 저강 총한디기 치진다 자라뉴 송제교디 신두디 세브스과리
2: 한즈는
1: 당은 주군데 가바 리베급술야 제주부 마무지려 공기 방다디게 매체
2: 슈자슈자
1: 구불양 하나 초 소소 경원은 송급다 슈도 인데 군도 좀 아까가 마무지 태도와
2: 지지세지세
1: 인데 리샤라 네 군데 니베니 마샤서는 대가 돼야 되리 딱이시 총저대기 도담주기 공수도 교회는 기란게 대가 직리 숨진 말이야 시바 교난다
2: 네세레스
1: 근데 딜레야 양은 아주 도난 제약 근데 여러

0: sana ta mi mangbu chigi nawala ya kharis na nie jeju chebe shudile ni ju di chumra de to dam ju ge ta je res inde samos twal ta ine le ya inde mare la ta pe cha chana ngana chu ki pawang se ta narma singyo bu gu ge tagana twa ya me ne tsijin gi ji sa ba la so ba inde gi ne ju yin ba cha sa ne ya de yo gi de ga se je shudu da ter de na gure la
1: le le le le
0: kumde sumu gi yin ba cha sa ngana chu yang da be tlan shi gi gure la dili na ngana chu kha shi yore tang bu di ma cha sa no tremen cha ni bu di na dum ji cha sum bu di na dum ju na ya shi bu di na chim ga la twa shi re la ta dili a nye de pe chi shen ni ke si gyan lan kiran la ya
1: 中大学吧下下中大学其实米线白给其他给中大的培训当街培训中吧你给他给钱呢你给他给中了都给他们去了许多难他的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0: ཁྱི ཁྱི ཕྱི
1: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다기시 기란 소소랑게 베주다나에네 지단에시네 팅베 콘스토 마린 이네레 기랑게 계시디 미신달라 존존 엔디 팅베 콘스투레
1: 아 레양게 미신베 좀이나 저발라
0: 제제라 다기 기랑게 뉘나 계시 베주다나는 게마 이네레 신달라 존존 엔디 팅베 콘스투레
1: 네세레세 다 소소 나로 다 파자 보규네 디제 균진 체베 비차샤나
0: 미엑손데
1: 哦，那是那是那是，特别恰恰那，对军给作业拿了那个那组，如果他的这批还讲你不要了吧，但是他所有全部了吧，现在别恰恰那个组，如果给你的这，嗯，拆迁给你扫码了呗，你这拿了，别接到把人家这边这接了，到底没先别给从来到了别就当面呢，你没的许多点的职位呢。
2: 디지레 담지스진 라기 냠지슈브난다 아니 단단한조 치기다 다사드기 치기스르바 디데차샤나 노니슈링네 아니 튜유 여사브르바 튜유 여사나 코 베티 마자고르네 용자 잡자 제사브르바 타고 디릴 집에 공공 리유스르바 집에 디나로 추산다 근데 미스 칸지기 폐주 단초시 디데차도바레 제자 단기간조 비슈야기다 그거 코나스르바 대차시하는 그 송급치도 그런 수요다 안주 킬레스로봐 군주도 송급이 털란다면서는 근데 주요래서는 저디 군주 총다다 아니 총례기 상황 니니 이태네 송급제도가 다 계속 등기든 등지스리랑 쉬어난다 계속 책에 토네 군주 송급제하고 털란 수 뜬 사유바 차시한다 다주 킬레 디베티 주제로 계좌 주어를 봐. 아 디나로 자신 두영아스네 유사래. 두영아스네 유사는 다 디코 대표체단 주어를 봐. 그 군한테 소단이 대표체단이 이 장면 시설이 그래. 저도 그럼 또 디지털에다 차단 소루기 다 그 조직 근처이면 차단 재교를 봐. 근데 최소는 디 총례 돌 기비 지기다 논조대 소수 총례기 킬레이네르 미게르기네르스 디 소수 진다스네르 저 톱단디 자 최수 소약 삼는 거로 봐. 디 라주거를. 아니 뒤주도 요차는 지조강 믹스 소소로 봐. 이제 생각 간주 민주 골로강게 단지 서기비 하면 되고. 서기비 아들레 로자자 권미도 지게 그 근제게 사두 신교 손제로 봐. 사두 신교 그들이 직직이 이내래다 뒤에는 곳 선자다 믹스 배주 제재로 봐. 믹스 배주 제내래다 대 당긴 간주 권라 쉬어야 그 지기 문에 제놈이 징어제고로 봐. 배주 담배 쉬고 미시 매기 지게디 배주 담 징어제고로 봐. 아니 딘데 차로 쉬고 징어제고야 요마로 봐. 미스 배주 지지를. 뭐 디테일은 어 이제 그냥 내가 봐도 전에 치고 배니에 손제 길에 손제 이내자 수손제 딘데 임베 차시하는 이제 덤람 소지 삼 단도 잠반 딘데 테일 개바스 도갈.
1: 네스.
2: 콘주다 고고 고난소 차샤나 고난주 총다데다 틀라미 긴세르 바 주신 마음지다 가버지 근데 익수 베딘데 규제된 요 익수서 바 근데 남지기 군주디 총다 소샤로 바 민 망고질도 고 고난럽다 박자고 주신 마음다 주식 가버디 북스 바제션 요 좀 반응 좀 어디 어디 간다 코주로 바
1: 그리고
2: 고난주 송다디 온다 그것이 리그룹 딘데 용야 네지 레슨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개발요어 봐. 아니 총례 상황사다 소소 송으로 봐. 소소랑 나로로 베티 때 덴비 서부십지 고르바.
1: 슈잔 슈잔.
2: 딱 그때야기 락제던 좀 미카시에 그 뭐지 하고야 민교. 디마세 미카시에게 인념도 뒤치야 윤교 손제 거주치야 이거 손제 딘데르 봐.
1: 니슬레.
2: 딘데스 지리시야.
1: 今的西北在你是初年纪怎么临西里当王你们密色的特殊团队前听听我车中的列车囊培养中中从不同的位置西里当王前边苏南团中来谈今年松经啊在这边许多特段的内地监控里面呢当真起来了你的这些西里当王给国团堂以外当能行给西里当王给开启人心所的贴了着令徐新月
2: 근데 내가 먼저 총다디 토할 텐데 단데 공을 쉬어야기 총다는 저 야 쉬기 필요 좀 봐. 총다는 롤 단지 카직 추시 윤교 봐. 카직 추시 메뉴. 먼저 회바이 서버 봐. 디직 넘버 만자 요리. 망고 요리 봐. 디테일 수 쉬기 그도 당에 데리다 이제 신경을 이제 디제지 더 고급 딘데 스튜제 자만냠 주시네다 챙구스네다 대주 윤교질 봐. 비체시는 먼저 쉬기 야 부유도 잠바 개바 가려고 했으나 주시 여버도 여러 봐라 먼저 잘써서 그러 봐라 잘 써야 돼 문에 차시 하나 그 죽어야다 적진 토그나 사니 아니 송교기 여버도 딕자 하람 시체 여배수 조래라
1: 어
2: 하람 시체 다 있네 주시 건조면 좀 겨루 좋은 말 봐라
1: 제가
2: 주시 토그 난도 잠바 주시 마음다 가위 임바 차시 하나 아니 배주 던들래 주시 다가라 하리 주시 봐서 좀 소소 장상 주시 교리야 교리 좋은 말 봐.
1: 네스.
2: 네 좀 내려야 그 팀들게 월 봐.
1: 주자 주자.
2: 아니 계시 지난 토고 있는데 좀 봐. 주시 메뉴 해발신 등재기 남배 돈에 야 주의 그 봐 차시하나. 지난 거주나 배주 있는데 좀 봐. 동원 토를 배주 있는데 좀 봐. 주시 소소 장상게 교리야 요래.
1: 지난
2: 네나 주시 이제 만자 교리야 요래 봐. 계시 니네래 주시디 미카직 단등 아래래 특하직 총념년이네 가지기 수시디 교리알 가보시도 가라 띵아 나랄레디 고아시랄레 도움은 뭐냐 시신 수시디 교교와 말이라 수시디 땡기체 땡기체 이제 교바샤신네 우토제 교는 뭐지 배샤신는 건 좋게나래 단다 나 모르소니에 그 작전이 된다던데 저도 여러 봐 이만 간도 세세는 장장다 직 비아디사 돈 좀 좋게나게 총다로 봐
1: 리지
2: 돈 좀 차시나 총다 바라질로 망고치 교르나송아 되긴나서 돈아 주요나 이 교래야 금세 뱉디 딕스 우투 탑 세베 딕스 디시에르 가지 다 비체스나 치게급 기타 톰레디 파스미아다 짬야 딘데 이제 처지 지도 좀 봐 치게급 다 땡긴게 공을 쉬음난다 시리 당원사디 인지민지 개간 사슈디고 사공 이전지다 되중 이전 쉬어 봐
1: 당
2: 아주 단다 개날 도구 전에 그 사공디 개날이
1: 좋아
2: 예 다 치게급 차셨는 기라 가발에 야 치게급 동부 가와 총을 가와 잠이 있는 총다 소세 고래람 노데야 지겨워 봐
1: 직수지
2: 이 시시아지 도구 나응으로 봐 한 재단 당긴 건데 쉬어야기 총다 던주 랑고 총다 던주 손데 디체어레 지계가 미신백이 가서네 도고 차브라. 아 우도지도 그 총내가 점 두고 말.
1: 시장.
2: 그리그리 총다던 주야 조르는데 직체야. 다디 테라 카지 소수 장삼기 존조래. 카지 먼저 가면 봐.
1: 어지 봐.
2: 세자 디 나래 되는데 제모디 소주 할례 심리 개주민도.
1: 네 세세.
2: 소수 미드 마스네 더한테 마스네 템포스 고르. 어디에서 개잡으시죠.
1: 네세 네세 네세. 터제나
3: 서중 땀탄 조의 디도탄 매지 인당 투기 부균소
4: 토루 땀기 땜배 충진리 심심 장찰 심어 태물빕 심탕 심담지외 뜸규 모체 조린 난다
1: 다 콩러 수둔라다 던지치리라기 다 코나츠 칠레기 시제토는 안조야 시제 당왕 텔라 세지 야우시라 규나솔라 단능신기 퇴외기 정시당 규배토네다 시리 당왕티 개침부 임배고라 망부소나소 다들이 퇴적이 김벨리젠디네 죽지적 동안 수잔 리젠 죽지 잠데 기나츠 드링긴한 줄 리젠기 주시단 뒤난체 계지 생겨 남초야 전교 갔나야 유나
2: 리세기나 他们的这里的学的 안주칠레기 레센디 레슈규제 nengye tsamla shuya la tanganzu shiri lawansa di chachana ku ngayabda masunne dinte yundenchik da kirnyanja maris
1: nes
2: chalada masunne
1: shuza
2: kirnyanchik ku ta ngare deba chachana bi chachana ku ta tangi kuwaanla shuyubna nangshingi kirangi duba chachasa duyunari susu chumze la sungyub chaya ina dinte ki sneja yang chumze kangi ta chumze kurkyu chaya di nanglo ki ta lakcha ta nganzu ta lamlu di chachana ku 규주체하기 디지르발 구이저스나다 직수서로 봐. 진제술로 죽으러 봐.
1: 진.
2: 뭐 딘제질은 뭔지 챘다. 라우저지 임바 차샤나. 당간주 조디 배주 당야를 봐.
1: 지지.
2: 배주 당고 배주 망자다. 라우저 근데 세고 그랬으나. 라우저 인지민지 대보치. 좀 알아.
1: 지지.
2: 에 진단은 별 라우저 키라. 잘에 가르는 거 유배 대 라우저 때 대시 줘로 봐.
1: 지지.
2: 비치잖아. 에 세가 김년은 키랑 도고를
1: 봐. 지지.
2: 비치잖아. 딘제스다. 근데 라우저 배디 대슈시 때 대슈시. 딘제지체니 배주 다 거주 체아디 다 거주난 천도야기 개간 차슈지래도가
1: 슈잔 슈잔
2: 그래서 게이지네래고 배주당야디 개 차슈들봐
1: 나지봐
2: 콜라브제지봐
1: 나지지
2: 아주 다 추야글라 제
1: 슈잔 슈잔
2: 배주당야 딘제지래지하면시 에 직 당딩에 관한 슈야기 다 몽데기 나와서 딘제지나요면도
1: 슈잔 슈잔
2: 비제서는 책이지요 나 총다지요 당 안 난다매 딘제가 삼무시장제 지난배들로디 박빙한도 슈와 자샤니야 디 인역도 딘제 튀어야 다 직 소수 교환이야 디 뉴스포야 딘제 인연가다 딘제지 요베 소수 응응도 가라
1: 네스
2: 아 딘에 간수 차샤나다 지리다 원디도 차샤는 니엘라 키라나 사투스네다 사투그 삼루스네다 구티스네다 딘제지 니엘라 딘제지 고그르바 딘에 디 제라 시네 디 거주단 거주단 제 시네 젠단쟁이 시리다만 시다 딘제지 신의 차주로 봐라.
1: 네스.
2: 세상이 조이런 신스네 저 닝부 소치다고 시리다만 디 스타트 그런 신디. 딩은주디 개간 사슈리 시야.
1: 네스.
2: 게지 스타트 메베 시리다만 신이다고 가수레 미드마스네 탑조십식다 이제지. 이제 소치하베 소치도가.
1: 네스.
2: 고베디 이 딩이니 디치주민도라. 고다 주구디 바 구주 로야민도가.
1: 네스.
2: 던도스 컨셉슈 규칙란 맞지. 시리다만 송겹스네자. 디 자샤디 텔 자샤나. 당은서 셈바직다. 미게카시아직다. 어딘데지기 저왔스네자. 딘데지기레 에 랭겐데 리그룹시아지 저원이네 마르샤사. 디 찬디마 자샤나다. 마란서 종용기. 미마만서 참에 고도 돌단 고야다. 안 셈바카 제유 셈바 참에 shōngdei da, dīgāna gyabchō da, dīngzhē nānguya ki ngība dōs.
1: Nēsē.
2: Ani, dā ngānzu dīngzhē jī gyū jē nyamdō tsāngmē shūk gyabchē, ngānzu pāyūs nē zhā, pēnchōngi, sōngdās nē da, pīmbāi sīrbār.
1: Ol.
2: Dēlā sōnggyab chī gyū da. Ani, dīne, kō, jālās nē zhā, lakshā sō tsarbitab chīrbār. Rē.
1: Yes.
2: 지치르 동야게 오다 심슈지 장국이
1: 네세 토제나
0: 녜이는 표정중 종기 중로대구 토담주기 진이 숨진아 대대카방장기 섭슈제 제주부 솔레야 세세세야디 조치 카린스나 만나주 균된 초에 초레야 기난주 제주 능두 잠발레야 인지민지 이습체과디 카르베스나 기난주 사가나리아 셀라초야 이네다 야메나 동아나리아 잘라 뉴나이 이네다 디토리나 인지민지 군족이 총인라기 유메딜이야 이습나야다 잘라 뉴베급 수양 딜이야 만나주 잘라디기 튼세기 튜즈다 인데 유메리아 인심나로 슈규인 아니 튼 계시 디테기 기난수 니줄하바 차샤스나 기난수 응월이야 총강기 다 총일라기디 인지미지 하고보나 개개내시에나 대자 총규의 최종로 량적 진행세대 채우래 엔디 인순 최상 총일라기디 인지미지 카세우시키면나 인기랑게 총강디기 다 개개내신 따가기 사지시 위치 시키면아 아니 죽으라는 건 줄이야 샤게 진이 숨진하래 가봐 견제 기란게 리슈디게 기란게 슈난제 슈두다 테드니 걸로 난타그릴
1: 네세 토제나 슈자다 콩라 수든라다 담지창라게 야우시라소나 수다 통을 토라 워낙 주시리 당황세야디 중계난 밀러왕외 지레기 제기성 말벨 레지마인 바 통을 토당 안주 신조망주초 다 다는 신기다 미링

0: 지 총강 녀경 제발에 다 바라 용법 개장 고로치 니슈 총화타 림지 겜나 케보 고로치 십주 신아 거여봐 총조카키 냠레 강라 신례 튼제 총로 전에 케보 고로치 갸락잠 종유 제시하샤 로니슈 이링 탄구이 디지 덴베 김시수 교르네 푸나 총주 미리 튼지 기 신사 신보로 튼레 다르게 중네 유미스 초와 치잠 제와 티잠 기 디지 당 덴바라 교르신유
1: 三十年代，可能阿那村三处不定的西子创业人本总前往乡，碰到冲村，老二小一人，每日听着大家议论不对白，过去听从过去拖。老三集团去，第几点被金喜让到准时开不的？听的绝对作为这家西边农村寻找他效益。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拉长，过了同桌的夜冬来接。品种的念头，不再拖为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
2: 平常养腊鱼缸，三零年，听的平常农村人这类工，拍个农村去，三九的官队观众设备七折来钱，学生大家小心。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音><音><音><音><音><音><音><音><音>

前边一天龙街大不如公园呢身边感觉天街那年错了配年年过年就过了着急娘子面的样子问你错了

中国新的女歌，品种严了女歌。

원점기 채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축기 니시르 흐디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yin ta su ren ni gi mi zin lam ge ti qian yang su ge tu bu ri zi che zong bo bo huan ge yin ne le tin zhe sun xia cuo wei ke de ji de ji dar ki ge wa yu ne tie de tie dar ki chang dian tang dang yu mi lu gi yong zuo le kang zhe qi shu qi wei yu dang ran zhi le man zu cham cham mi zin lam bu tuo li ya da an de ge le dan zhe che bie ge li yin ne lam san ge les ne dang a ge les ne ge le en zhe che wei ge zhen ge li ne sam lo pam gi ya ta ne 참잠기랑게 야우제 동네만 남제 카르나비나 대외경디 도는 신지제 아니 정이 네버디 나르웨 다 지도리야 줘야 진짜 중국의 있으체 순샤 다란 런의 처두 지조된 광급표시 동해 나초 양뇽 대단히 미지추 파제당 그도 용외 규림 시지 또 그런 게 이내래 수수 정이 배수용 시아제 땅아리 이내래 그래서 지조디 딩리야 공부법내체다 동해 나초 양뇽유스 대단히다 미지추기 파제당 그도 용외 규림지지스 다키 정이기 내법당 강엘리아 강지치두 된다 직경람 몽총마뇽 원경 림신 레왕 탄링탕 샘타 장마르제디 레가르 슈베 참티네 다기 미지 카조경 규르송 도그랑게 다그란 소샬 급두두니에 강엘리아 강르치두 대회경 양 차와디람 몽모총야 아 림신 레왕리아 탄링탕 샘타 장마제제 아 강에디게레 넘버 게브치두 잠바이나 코랄이네레 미지 카조치 교르소스체딘제 친구나샬 치수치텐치두 신내뇽와딘드시총디 다기 총되기 미즈니 대출러 잠만시비시 인용 통원토 디니 군조기 달라나웨 모차르치웨 미치 문저 료양시지도 더호랑게 다란 손샬드 수수르 니기 균용웨 미즈르무디에 두스마 치텐치 다갸로시케브 두즈마이나 신내 소뇽조크네 쵸므레스나 다 나르 총되기 미즈디 안다 메시 대출리네레 잠만시비치 딘제 딘데 용 시리 잠시베 된다는데 체 시르바 급 뒤뒤에네 퇴근 토 코나리아다 근조가 정리리아다 모차르치웨 미지 원저 양시 나마다 잡도스 딘제게 카레스는 샘 감지 기제 코란게 마르웨 정리기 미지 진당디 아 도부치토야 딘제스 나샤 게디 다기 미츠르 차완람 주코나 중심 파체 당까지 저완내 용마고나 다기 배준 회미토 정리기 심라 정달 체미시진 폐지를 미신라 삼시당 동심 냠기 미도 긴식도 교니 다키스 코란리네레 급두두 총두기 다발라기 그랬으나 총람디야 우스 총비는 코란리네레 딘제게 강에 마체두 다티 강에 디냥 마고도 코란이네레 직체나 양 그랬으나 폐지 미신리야 삼시당 동심 냠기 제모토 기행기 미지 차야기 닌가 요리스제 딘제 손샤 Tidar, mingyan nesu jinze yangawashin yinrung, kangra chie mirung la, bayangshun mirung. Tile doodi, tini digi ki, mitsu ngungyur chiebe tabjuo jing yinbar gunzin nangwe. Takzhan zhi yil. Da, senpubo lingye yinne le namgyu, cowe chui liya da rengi liya, jamme shibta dangne shinki, yang karesna, mitsi gyurim chui liya, chawan lamlong, mayongbe gubli yinne le kerangge kangra tang dinze manabche, bamanshun bche, simshu manyabche, mutu, yang kiranki karesn poksam yine ji mizi karesn lembu gan yangun gyu yongwe ta dinje karesn ta dinga thri ne zu dinje chebi di mujri ta tepsi ni ya ji dinje si na je kiran ge kang ge da dinje le number ke tonlin shtu bi na mune ta kiran yin le ta sem gam ki nyu shi ta ti san shu ya ki sim bu to be na ta yi mu be na zla so bi le dinje le karesn nyu si ma ri sem ge la 总部部可能给你嘞 兄弟主动是越南籍 明年呢是 肯定是一样的因为你的人 因为呢 肯定是越南籍越南籍 而且呢看了蛮难吧 母体 可能是那段距离那边呢 提来多少钱 提第一个 可能是呢 民族文学前辈 特别是自闭呢 啊你 人意了呀 我呢 给不给民族处理你嘞 娘娘特别是你的人 人意给民族打完了你嘞 共同用呀 听这个 可能是呢 텐텐디 톨람상 고스 체어리스체 좀보보 그런 게 있네 레딘 제기 친구인 한샤 텐제 손자
등에 조금지 쉬비 있는 한도 권한 게 가장디나 소문난시 네버 당련토 겐티 메즈 롱스주도 그리스 당연히 단데 계란 그래서 네버 컨데지 롱데비 유네지 야면에 계란 게 다 다리 님지 나로리아 레로 바랄리네리 티신키 파마단 계란 바랄리네리 티신키 산다 당 부주 단 계란 바랄리아 메기베 차완제 첸도 카브지라 베차샤네 야면은 계란 차레리 페베 거블리야 랑가갈리야 Langagabe, Nedun, Tinjaki, Kinja, Yansim Langamraki, Tinjaki Nedu in Nele, Chesip Chiri, Tuzu in Nele, Canalia, the Pigeon, Shuking, Yambich Suje, Yanjangi, Ninjiki, Cheshil in Nele, Shuking Tia, Tinjich, Nimudina, Lord Canalia, Nedun, Tinjich, Yondo Havri, Kissik and Jay, you be in the Canange, that Nizuji, the Simje Monsu Balia, Haresna, Ponch, Motushu, Zombo, Koran, and she, and the Ringi Mizutulia. 도도시중 컨데스 체비네레 대강라마나야탕 모투 이란게 그랬는데 넘버 개완능제 수수정이기 타유기 내법디 당련 토분능제 정이기 메즈디 롱스주규 친구쇼이 싱에 남초 콜리아 규미 심드웨나 시베 베디디레 Liu Tang Budi Namlinga Lia Kumu Samzu Tang Jaje City Shu Yi Shamlia Kumu Zumi Di Namlinga Lia Yendu Shu Yi Nebu Tang Lin Tup Kenti Mizi Long Su Ju Barnu Jigdi Miu Dir Deja Pubne Tiso Juk Jiwe Bar Sula Tunayang Mizi Du Shu Dini Gagu Chakdang Rigi Jiwe Dukar Shigri Nawi Dambir Mila Giri Du Ritang Sala gyari ngori sungbatar, rang-rang ki mizi nang siji ki chujing, gadru kingbe londo yuela. Suebar gawe dungye tang parje ki kingbe namdayang mangbu shikchi. Wana, didabu mizi la jidar dong degwe sam. Belop chakdu churwe tingki jizo ki gyazu chenpu diding. Mizi chujung dingi jidar dungyu chegwe sam shina. Mizi chu chungwe tunda yongzo, nganzu simgi namdo le chungwa shiri. Gyumzen ti wangki, mi dunki nizu la samzu jidabu jangbatang, simgam jinja shiki dong debile, mizi tiang ti dunki gyurndo chenbu chungxin yu. Songsha lokche sarzu nankenki gushab songsha xin zhizhu kwangyang, Kuna chung tu su kwan ki ba la la ma chung lam lo ma chung war, chung lam pam ni chung we. Kung lup chung jing gup, lop chine chir ti nang di. Xien ki sar lak zi lo bar, ma pi tam mi du gyu ru. Ti dar, korang chi bie tu ne sung, ge du cien mi nyang gui chung. Wen gyang, ti debu lian wan ki dun tu, kwan ki sim shu ma cha bar, lu chi sim ji tang. Hurda beta ki le tuen nam lekpa zhub yu. Gushab songsha yi laksam sui mi tang zhonang dienbe toksi ki. Le qin songsha jingi khan ki chasha targe chungwar mengshi ding to yu. Gubtir, gushab songsha tang zhawar shen ki gichu jigin ki luchung mangbu yu si. Tida le mangbu shi ki rengi ki nedang la kangra qi jing. Shen la chakto tang. Jizuo la dang sim jang yi. Ti du kwanzor yang gushab songsha debu pyu du chungwe zhumze to mi si. Ge du jinja si la che rong. Changme rengi gi liawang tang nebub tang lin che ne. Sui gom chi gi. Kang lang zhonang ki sim kam si kin ne. Gyun che me bar hu zui na na. Ta su rengi gi mi zi lam ka jiyang su gyur tu. Cowei kedeb jida jidar ki gowa yu na. Teda tedar ki changdian dang yun mi lu ki yongzo la kangra qi shu chewa yu. Wen yang, mi du bian nam gyur teda ni zhongto jitang zhawar rengi ki tok du pam ne, rengi ki nebub ngar we jitu du gyur nyi yi. Daran lona cha du, jizo ding kwam ka pyo si, dungen na cho nyang nyong. Teda ni mi zi chu parche tang gado nyong we gyurim si ri. Da ki reng yi ki nebab tang gangye la kangra qi du. Tuan da ji gyang lam long chong ma nyong. Wen gyang rim si le wa la tang lin tang. Sim ta zang mar jie di le har shu be cham ti ne.
다기 메지 카조양 교르송 치수 치첸 치드 신행 영화 딘지시 총디 다기 총드기 메지니 떼쇠라 점마시바시 인롱 퇴외토 디니 군조기 달라난웨 모차르치웨 메지 원주 르양시리도 케디 다기 메지르 자완람주 코나 총싱 파르제탕 까지 자완네 용마괴나 다기 배준 르메토 정니기 심라 종달치 미시진 페지르 미시엔라 삼시탕 동심 냠기 미톱케 시도 요르니 테달 민예네즈 진제 양아와시 인롱 칸르치 미롱라 바양 슘미롱와 테레도디 티니 디기기 미즈문교토베 特殊级银板，门前切桂。

아 다단다 가르스는 디녀랑 아란조기 단데 공부 잠데기 사고 디나로라 자고 좀 그 여백이 딘데 진네 슈샤 레스야 소르텐데다 나오는데 중요 말에 나오는데 중요해 두글라 다디 여 마요 딘가조 단다 디녀라 다지 가르심 주 진행 원에 차샤바 이나레 야나만 아란조 지다한 게 사지 다가란 게 다 흉기 내가 진행이 다 아란조 다 레지 마무 질로 원에 차샤면 사지데 자고 좀 여 마요 디녀레 인다 수육에 하고 여 말에 다이나 단다디 주고 가라주 다 되긴 콜라 슈베 난신치 공부 잠도 좋은게 아 롱지 레공기 가라주 레미 덴진 남자 코나주 소베게 아니 사실 다가랑기 레미 코나주 아니 다지 제베 규지 디 녜용도율라 자고 르무디기 다 가라주 찌땅 다 차자면 다 표역에 사실 망불라 응원에 전에 다 자고 르무 로통마 가만 가만 지자면 다 표지 나네 버전 로 야시면 생기 다 인더스 조리 가르스나 통마 가라주 표역 사실 또 봐라 아니 지 팅럽기 시릭든데 아니 심주 진행기 지계기 딱 개바 소르든데 별아야 다지 딱제 제가야 용 딘데 지능 두급 딘데 갑라네 타고 좀 딘데 녀요레 학벌도 가라서 다는데 두럽 공매기 아니 있는 로럽 개주 춘진의 숨제제 벽에 사곤디라네 타고 좀 사자 벽에 벽이 장당다 아니 벽이 높죠 그 조 제벽이 세구 망부질라 있는 직주 니류도 있네 타고 좀 망부니에 버리 다 이나라 다 발라 있네 고무 잠대에 사곤디나로 가라서 타고 좀 니버리 디단다지 딱 뭐 쳐버들어 와 자고 좀 레스턴 나오게 링네 쉬샤르스에디 따단데 다리게 사지디 세워 자고 쓰여디 팅당부리 팅당부 인도글 따 사지들은 원에 차샤바 이메나 가려요라서 사지다가 원에 다는지나 저 나가란 제니 그 망조게 디 자고 좀 여바 하코바 맞을 가지요나 로직 되시 나로 안 세상 되상다 된데 유디 코나지 사지 대칭이지 상소 추부소 된데 지야다 네 야나면은 양가라서 미세기 롱고 다라나라 가라서 지금 유소 검식이 재고 소 된데 제고야게 다 지금 망수기 저 유비기 된데기 네 된데기 오늘 전에 지나 사제 다라랑 망조 응원에 제비나 사제 디지 코라나 양자 침부인 바 된데랑 거든 최신 바 된데지 되샤 다데 가르라스는데 다고 좀 요소되기 낭던 쪼디 가르요라스나 다 코랑게 다 가라 차시면 다 차디라 쪼 낭던 가르 가르 거 유메 들어와 차디 차샤비나 데리샤 좀랑 거 유비기 거 된데 제비나 뭐 숨도 뭐 숨 유업 맞이 가르스는다 다 되게 이나 쇼 송어 다가랑 로답디 가르스는데 냥슈레 로답디 냥주치지 냥주 장벽이 되네 장어 다가랑 라네디 타게 데들이야 차 도부지 단다 요스디기 차게 뭐디다 디 장벽이 야 다 커버기 토제 제비나 페이지 미 안에 추 딘데기 해봐 딘데지도 안 딘데기 사디라 이나 차디 간라 가르여서는 차 주목고 뭐 숨 유업 디나노라 뭐 탐부디 가르스는 초 지당 제비나 로는 거라 야 딘데세 초 되버지도 신바기 딩원이 디 베지당라 홍 뭐라냐 초대업지 거리 뭐 담부디 나로 리모디 조티 지자 샤와 딘데지 캐장지야 지샤샤 다 집을 뜨기 나란스 시야다 자고스 이 거 딩에게 단다데 시야디 거 잡아 단다 지당 제비는 다 접링기 교용 이나레 중국 사고 이나레 자고스 이디 자고 리모 리모 생가란스 단다데 벽에게 탄예디 나로 럽듀라 거 봤다 거 봤다 돈이야 나란스 지 개발 조거리 거 잡스디 안 대수 라자 노부여 딘데 케용지는 도이나레 제그리이나레 어딘데 케치지 타이나레 난 노파봉 쳔무이나레 어딘데 간을 꿰겨봐 파워라 가득 간을 꿰서 꿰스예디 꿰겨봐서야지 디기 양 차고 좀 쓰여지다 파워 간으로 꿰다 꿰스예디 가랑도 단다 고발램바 있나다 자기 나로네다 지 가랑조 아니 대지 차고 좀 여기 다니들 연화 근데 질럽고라 다 디소데 코난 차라 꿰비기 좀 여기 지 삼자티 제 차상나데 내게 제비 있는 차고 쓰라비 임비나 고디 디스 참부도스 파워 간을 꿰스 러비네 가르선 꿰스 러비인빈 아니 지 꿰베기 탑자레 땜베기 리모틴데 지 요리라 양 죽보단 치바 최 말보딘데 아니 케용지지 자가나 양 지교 리모다 벽에 사람 자자는 가랑주 망조 응원의 자자는 전제 나니에 이나레 양 지다게 가랑주 미딘디 페베 이나레 지 자자는 장근 남조 장근 남조 저지 도 딘데게 잡고 나로라 다 계속 견나서 편유 여베 이나 되게라 신유 유기레 잡부딘데 마몰라 가르 요르스는 최신 마부딘데 주샤부딘데 요리 주샤베디 가르스는다 나랑도 탁그 리모스 러브 이미 있는 거 그 잡겨 없이 그 샤겨 된대로 봐 파워관으로 그래서 얘는 그 여기 탑을 간제지 때 버렸네 최지 마부 된대로 때지지 아니 그 샤 但 이나 단데 대행에 라비아디 탁그 세디 파워라가 더 간으로 그래서 그래서 일단 차샤는 알아서 공부 좀 세부 단나데기 타고 좀

대면은 거기 저지 주 대부분인데 요래스니 요래 이나라 코랑기 좀 쪼디 카르스니 좀도 베르 차라 거기 겨라 하르샤 다지 차자면은 원노부 요교가 지신나 베진 노인스기리 지신나 자그리 인스기리 이나라 다디 간단 카레 이나면은 다지 최고딘데 요베기 락자딘데지 캐지지 데이터가 뭐라 있나 좀도 껴샤바 뭐 당부들라 샤와 几个都是一点，我这学的，下午几个下午的，卡拉拉是六个了。到底你的萝卜天地也开用姐姐，你的个啊，查个点个的啦，你什么个下都是？但什么个下午的了，家乡的查个下午，拉住你个的，把大脚了，下午拉住你个玩的了，卡拉要是你，你听听的吧，蹦蹦天地去个样，送礼那里，当个让做天地个萝卜天地个，拉在的开起就个个嘛，拆天的忙不忙不呀，长回来呀，动动的，那拆忙不嘞，那提的天地出不接接。 아니 라주 보루 다 옛날 코랑이 샤와가 켜용게 소리디 엔딘제게 탑제야들이 야 떼지지 샤와게 속디 자기 뭐라 야 껴도스 논은 걸 떼비게 자고 좀 되게 뭐 담보디게 켜용게 가라면서 다지 갈소래 샤와디게 토제다 다지 그게 되지어로 와 세시 소리지 다 세시 제비나 토제랑 가라면서 제비 있나 다 아니 다 가라면서 리미스 자기 가는 딘제게 다 가라서는 주고 아 네 딘제지 다 코랑이 치중다 생제다 토제라 아니 장제 주고 여보다 안 되게 소보다 뭔 차샤바 임베나 샤와 딘데랑게 소보다 딘데 여봐 딘데 임베만세 다고랑게 가랑 거베게 뭐게 다지 갸현 차샤바 임베나 양고랑게 토제지 여러와 토제디 거기 야 토제를 미숨다 아니 신제 미지라서 딘데 여보 딘데 제샤 다 자고 뭐 니부디랑 저저조 가래 요래스 두가라 갑조데 가게 때 여러선 갑조데 가라서 쇼 홀라야 때샤 그래 쇼 홀 뭐게 듄디 가래스나 공부기 준 양주디로와 단다디 뭐디 나라 자고 켜용 가지고도 가서는 자국의 지모 어든데 당가라도 된 남도 먼저 중립이야 거샤래 중립 거 진짜 안에 되게 자국의 다소소 제제적인 가랑주야 그 토제다 된데 대비나 차지하면 샤와 나디스 수그리 체와 탄소라 있나 그런 거 토제 체비나 배제 리미 피주 맞은 스텐데 야 숨주 락스 된데 중앙 된데라 야 조용하다 이슈 담아 된데 어든데 된데도 디지 엔다 자국 그런 교용 체비나 대르 된데 사부 된데리샤 대르야 커도 로로 된다 장 가랑주 지금이야 커도 랑만 나시 디 잡아 된데지 야고 디지 커용 된데라 也 매업지 다데 나로라 중니디 낭던조 카레요르스 낭던조 샤와르시 샤와디 나로 다 샤와 포문니 문에제는 베 응사 더부 셰부도 샤와 폴라라 주여보다 샤와 몰라 지단 라주 요마리 딘두르 안데 샤와 포디 라주 요바 단다 디 응외게 니버디기 차게 데르디라 안데 인주젠 낭던다 심젠딘데 돔지 중니 여베 나로나 디 나로나 샤와 포가 요리 샤와 몬 니니 숨즈치 안 키치치 근데 내 양심 바게 된 거라서 나 뭐서 심진 강이 많이 가라서 단다 배드 탑 죄모도 베이나 심진 거라나 임바 뭐들 차샤면 나 미기 소입디네 지에 통야요 말이 미 소입 매버지 심진 견자 나 심진을 차샤베 임베나 단 딘제스 레샤 따고지 지땅 제베나 나 차악 데르게디 주먹이 거버 딘제게 여와 제베는 예요 니기 여와 지토바 딘제도 딘제 요두글라 다 예응어 조디 가르레스나 샤오포 응사 퇴부 딘제 여바 샤오포 니치 아니 치치 아니 야 샤오 뭐 지치 배다 람심진 직디 카르 임바 뭐 마주 붙인데 야 심진 숨즈시 요용어 되게 질문들라 아니 샤와 배고라네 심진 시 요변 나노네 아니 샤와 포 숨다 아니 샤와 모지 아 된데 방지지 된데 고랑고랑이야 가르소월에다 가랑주 지묘그 거바 마송빈나 따디 강주 만중게 제바 된데 배촌이 인사 말이샤 따디 이거 디가게 꾸녀 디게 고랑게 삼론 나노라오 딘디지 치아 삼삼시로와 고랑게 삼론 나노 딘데 꾸롱지 요 씨발라 땐네 아 디게 망시간라 땐네 아니 디 자고디야 괴샤교 딘데지임바 로와 따지라 따 가랑주 랑난 강샤 차디라야 따 지무 딘데 심제 딘데 꾸 딘데 촌네 말이샤 심제랑 원에 차샤바니나 가랑주 따 심진 중요 수통비 심진게 수입다 뻬뻬 찬잡딘데 치샤요리 고랑게 다 수입딘 가다 가라서 뭐지스 그러와 다 뭐숨 잼바나 지지 가라서 책 망부야 도게 뭐 노보 딘데게 라젤라 댄시 이나레 자게 뭐 노보 딘데게 라젤 댄이 거베 이나레 간다 라젤 뭐 노보 딘데지야 채용지지 아니 타게 될라 거샤베 심진 돈조 가라서나 수입 지자네 가라서 수입 지요라 언디 배 자장거라 심진 뭐만 나신 지지 고랑게 뭐메 켜줘 자자는 라조 이나레 이제 가라서 옛라 시 이나레 다 교용기 때 류이가 라도 지 소입이 나래 어디 자산 거라 샘쟁 5만 난 신지 대 자대 가는 거셔요. 다 디거게 자그 거네 미돈 수기 오늘 전에 다지 규제기 말한서다 락시에 시나리 야나 코랑 탑제에 시나리 추제디 마소메 있나다 추제디 오늘 전에 지나 하장도 도부딘 데레도스 다 디 인디글라 디라 야 샘쟁 카셰라 가르다기 야 나 차기 가나 책망 거다 도 동동동동동동동 안에 책망 뭐야 뿡네 안에 가랑서 뛰기 리수케디 아니 가래서 수입돼야 된 거라다. 디간라야 카시엘이야. 차 마무 꾀샤. 샘진게 지수
강가 톰비 멍시 강가 양 가르쳐서는 최신 말부터 이제 주시하리 최신 말부 주지지 아니 고랑을 찾아면 소입디기 양가랑도 다시 찾아면 이게 책 망고 야 뿡샤비기 소입디 응사 되고 매버들라 최시디 줘버이나 양 그 소입디 응사 되어줘야 어딘지 그냥 지메기 꽤더블 때에 이미나 다디 탑시 먼저 다디 니 점지로 다지 직거스는 다 또 라장 원노보 된대게 차라야 될라요 그 니부디 거스는 이게 멍시 강가 아니 야 최시 말부터 이제 주지 다 된대게 다 탑시로 된지지 고랑 간달 가리 있나면 삼젠디 차게 될라 응숨 전부 나신지 고랑 야 배드 카세브지야 용야체도 된대긴 야로 봐 어느 뭐 숨버디기 대가르스네 다디 갑조야 다랑 로초라 야 대셔레 로초라 대비 맞이 때 뭐디 나로라 가리 다 삼진 시즈지 통야도 다 디나로나 야 샤와 배디 근데 샤워 포지 근데 배든 거사 더 버리자 양디비 나랑 좀 심지엔 소를 다 숨묘로 봐 심지엔 숨 나로네 니 잠직 투 홉대베 있나 비지 답을 임비에 소라 양지 붕구 임비에 소라 딘데 소부터 딘데 잡도 디 맞아 이나 다 답보다 붕구 임바 잡아 여베기 아니 심지엔 디기 강라 다디 거사 더 버시다 매번 마도 오늘 전에 제비는 다 디기 강라 디 매도 삼삼도 미딘데 쉔지 대매로 삼삼딘데 다이나 미 쉔지 대부디 나랑 좀 다 딩상게 좀 집은 하지지 답을 강라 미딘데 다 미게 소입베데 카세 딩세 딘데 야 거버딘데 마샤 다이나 도스 홉데비나 데 다보디게 개베 강라이나 니 미지 메로 삼상게 딘데 거도스 아니 디게 다 지천에 가란도 다 디 거래 공부 겸데게 세르 차그 리모드게 소자이 나레 야나지 고랑게 디 타제이 나레 다 디 지천에 고랑게 다나 공로 쉬고 나신가게 뭐 숨겨바 디에 차상 가랑게 다지 지천에게 다지 소당 지어로 와 소당 탑세 컨데지라야 공주 댄지데 디 소요레스도 타고 디 뭐디 강라이네 조디 타고디 컨데스 담요스는 베 잠보 딘데치다 하랑 마존은 다 미기 원에 다네게 디 나랑 타고 뭐 주보 돈즈베디 잠달 소에베 나신지지 딘데게 뭐 잠보 잠보 딘데지 강라 거샤샤 이네 다 단데 보로랑 간주기 타고 여기 딜 거샤베기 라제디기 디직다 나랑 예십체지지 양이 라제 컨데지 표주 땅 여당 매디 다네버로를 딱 알아서 전인 교회 용기 다 잡을 줄 몰라 심주 진행이 다 뒤에 다 가르서는 알아서 다지 도시죽 최쇄들이 다네버로라 야나 다 찾아면다 다 쭈투야 딜레라고 촌이 요 말이 좀 제가 쓰나 다디 알아서 자기 강라 다도 거 잡아디 알아서 세원에게 지 잘라디 뭐나 지지 콜라 로제 커도 된대 야 대지지 어 세네기 디 요제 다 야나 세네기 탑실 된지 로제디 땡게서 도야기 탑시에 다네버로라 요 말이 뜻디 딜레디 인도글라 다 이나 알아서 거기 도게 차게 다차시나 차게 뭐디 간라게 다지 차게지 봄자 야나만나 차게지 가라조 제 갈소래 조당 다 딜레데베 이나 지 뭐노보 딘데게 잘라지 배주 당이 뭐 딘데 딘데 인사래 다 딘데지 게 차게 마모 딘데 야다 또 동동동동의 차게 마모 딘데 중 차게 마모 딘데 이 아니 거기 다고 야디 뭐야들 야 거 고야게 낭도 심제 이나래 야나 가라조 미기 리소 이나래 다 돈도 자산 거라나 야디비 책 망보 야 뿡치제 니티 고랑게 지 데 소입지어로 어디 딘데스야 야 톰바치에도 딘데지 톰바치에 용도글라 찌글 가르여서 두글라 책 망보 봉당들라 자자는 봉당 니여리 봉당 당무디 가르서 가라도 집수 차바나지 다 가라도 니마 포바이나 자자는 미지기야 에지 니메 원래 친미나 집수 포지지 아니 세간라 소소기 찌기 가라도 디 소입지 도용고라 어디 딜라 가르서는 집수 긴남비 딘데기 리모 지당지 디직지 니버디 가르스나 다딩가 난주 디직 양 봉당지 요로 책마 뭐 뿡뿡뿡뿡네 봉당게 양 소입지 니버디 가르치하고 그래서 이거라 티리 봉보 딘데기다 그 지 심제이나 미이나 그 리수디 양 고랑게 터리지 요로 터리 티리 디게 자장게 양 고랑게 좀 딘데지 되요 봐 딘데 윤디 그러다 다 탑시 랑 가르치나 고랑 좀 멍시 제로 제당게 소당게 탑세 쪼디 가라 라글레요 그래서 책마 뭐 봉샤요디 디 봉네 아니 다긴디 아지메 넘버 만자 니차브리 봉당라 넘버 만자 니차야 지가나 등이 통하는 시문에지 집수기 넘버 나시로 지카르스나 아니 디리 봉보 된대게 안에 디 데르텐지지 소입딘데 되면 나시마쇼 그 집수기 넘버 디 중요 말아 디인디 소당 탑제다 마좀네 딘데 지니 어 딘데 도스 딘데 지니 디 제딩원에 차샤면 당 알아서 벽에 싸고 망부지라 단다 차샤면나 에 대긴하기 돈을 주변하지 자꾸 쓰여지다 자꾸 쓰여든 이게 여와 여와 쓰여기 좀 세요 딜러 댄지지 자꾸 리모시드 꾸여 잡이 리모티 체디이나 다디 벽이 있나 내 머리 저러 땅 가라서 녹무였으나래 야나 장무였으나래 야나 가라서 유산기 차지하면 사금 토세기 사마 조다 조베기 돈을 지세기 다 사공 돈절은 예베기 다이나 자고 좀 돈절아 어디데 지가래서나 디 꾸여 잡이야기 단다디 자고 좀 디테디 있는 다리 잡숙 전부 요래스
chitna ngaran zhugi, nawayogi thakwe rimu siyadi sudu ki ngaran sudan gida jik tabzele tebe.

0: yalong zambio ki chukyu me diri. Ta degi chukyu me diba la yang, ta xingna kyu tunzu la ne, chakho shumu tingye la nye yori. Ta yana ji chane cha xa me na, ta ngarang zu ki, peo ki shar chong yo la, ta nga ta yo ki ngarang zu chi shi, di la dian shi ji, ta peo ki sa gong di chakho shumu ki, ta korang korang ki kyab cha di kancha ji, gong ku nyamda ta peo ki shar chok, ngo de la kancha si kyab yo la sin na, di nye la na chamdo ba xio zong yo la wa, chamdo ba xio zong di kar sin na, ta ne nying di se gu ki na po me zong da, di zhe di yori. An zhe di yori, ngon ya chane zi na sa gong ta karang ta, ta nga di nye di ngin gong la shu bu na xin chi peo ki shar chok, rwa yana wana peo ki shar lo ku, yana peo ki chang shar ku, ta kanda zu cha zin peo ki shar chok ngu ki, cha gu ki ta kyab gu, o di ki sa gong di na lo la, ta di yin du gong bu kiamda di yin na, ta ne sun bu tinda zi la, ta bu ru la ngan zu tinda ngu zin chi bin na, di la gyan shi da yuwa ma ri, kum zai gara zi na di nye la, ba shu zong la di zi nye di yore, an tene me do zong la zi nye di yore, ne nyi ma du yuwa ma, an tene tanda ngan zu ki gong bu kiamda ki, ane se lo cha gu li mu siya di, ne sun bu tira wa, ta peo ki shar chok ngu ni cha zin na, ta nga rang zu, ta ne bu ru la, ngan zu ki ta shim zu ki, mina ina re, tanda mangzo ki nganzo la yaa taa saa jaa dinte jira chakwe shumu dinte doos chee chee yaa nee zuu ki taa karasari taa dinte saa jee chee pe ina re taa dim tsamma to tanda buru la dinte chung yo maari taa ina la taa tuan suyo ki tante buru la ngone taane chee mna saa gong tuan suyo la taa nye pe ki chamdo ki paa shio ina re ngaarang suu nyingzi seku ki medho zong ina re taa tuan suu jitang chakwe shumu ki dii ki dui ne taang diya jitang kurang chee pe ina dinte re shaa taa ngaarang suu chaa ki thakib se ura chaa ki thakib taa chaa ki der taa Ta tindrii ki kaanglaa ina nye deba ki chakwe shimu tindrii shi shaa. Jirtaang nga raanzu kaangea, dita ngu zin tindrii chi chetup kiri kharasa na pyo ki nga raanzu daji sharjoa ina re, ina shalo ina re, di koraano ka sashi ina re, koraangi daji kuryu ina re, di changdaangda pyo ki di sabab toba di naanshin chi chi koraangi chi chane ki sashi nga raanzu chakdaan chi ora, di kode nyokta sambu yorwa. Kashi ya ri tobo yu, kashi yang sarbu yorwa, kashi ebi chokron chenbu. Ta tindrii indrii gala, danda danda nga raanzu nye pa tunzu Da cha cha na tanda di shar chola chakwe shumu ne sum nye bari. Da ti pyo bigi tando nye ki maare si tanda nga zo chigda cho togo maare. Tam tanda lakwa wadu mutu ni tanda nga razo shimjuk chebi gyurim na lo la le ching ime ina da. Dende ki tando chakwe shumu ina da sa cha nga razo tanda ha ma gobe sa dende la. Dende lakwa wadu tando mutu ni nye ya ki dende ki jik kohab dende ya yon sikri ya sangi do. Sa cha tonzo ki tanda nye bigi da nga razo sabab ki toze la ya tebe ime ina la tere sha da. Le gyazo ngwe la ya mi. Shidong gejian, yana mana ta maashio di kala lego warasin, ta tingin medo zonga di karsan gyazo ngui li mi gubgya mato xiongba. Tingin di karsan yalung zambio ki ta chugyu me la maa chingbarwa, chugyu me la maa rudyugula, ane ko sabab ina topshira yuamari. Sabab topshira me dhugula ta di xingna da tinta nanglo yudyugula, ta ngarang zu di kashim chuk chaya ina re, ta jik ngarang zu chakwe shumu tinta chaygan zhoya ina re, ta di yan sagam tosa da kam yangsegi kora kujudu dobe ina ta izi kala chewa yori. Tā kāngi nima nā tā ngā rāngzu dīgi shimjū ki ngōne chā chāmi nā tā nēpa rūla ngā rāngzu pio ki tā chāgu rūmu tā jīg nē māngbō chī ngē bē ki tōmzī gyāba yīmbē nā tā sā chā tsō khyab gyā tsō dī kā gē lā tsū diya wara sī nā pio ki nūpchō tā chāngchō rū tsū diya wara Nā pio ki uizāng tsō chē bē dīla rā yāng chāgu rūma ngē bē lōshē nā lō tā bē dī mū tū nī sārpa māngbō nyē sū Tē ngē bē māzē kā rā sī nā tā ngā rāngzu pio ki chāgu rūmu ki chāngsē chū rā tā ngē mā ngā rāngzu mā tōmzī gyāba chāngsē diya mū tū nī yā pēn rūg dū yā pā rūg dū pā rūg yā diya tā kā rā sī nā tā dī jīng nī ngā rāngzū tā tōnāng dīyā chēr chēr nchūgō rā, tā nī nī kā rā sūn tā tī ngā rāngzū shīm chū kī kāng nē jīg chēyā chūgō rā, tā tī kā rā sō rā, tā tā kui rūmū tī rāng rāng kī, rīn tāng tā mā sō mī nā tī ngā rā sō ngok tōng chīyā kī lē gā tīyā yī nā, tā ngā rā tā mīn rā bē kī tīng sāp sāp chūgō rā, tī lī tēng chī chī yā, nī tā tā kui rūmū māng bō nī kī tūs, tā tā kōng lā shū bī nā shī pē kī shār chū lā yī nī tā kui rūmū kī nē tā sūn mā tā yō mā rā, sūn mā tā mē bā tīyā tā yī nā kā rā yī nā mē nā tī kī pē kī ngā rā sū yī tā nūp chāng ā rā tī ū, ā tī kī tā tō chē bī kī tā kui rūmū tā tī lī pū bī kī tā tūng shā rūng kā tī kī tā kui rūmū tōng chū kī ā nī ngā sū lā kā Gangi gala ane zi loju ina re, rikne ina re. Yana mana sagu digi nga rangzu che domengi minam jirwa kona zugi da samlu yugi kiasu. De rikne gi kurang ina re, loju ina tindagi dadang kanche imi, samshi kanche sa chigi imi. Kona zugi chowa ina re, tunje ina re, o tila susu zugi namjur kanche imi. Ta donzu chazang kura, unay tanay che imi na, nganzu yugi chagu rumu donzu gyuyu chi chi, ane nganzu yugi di kogjur ki nizu mangbu chi, la ane choba kya tuku re. Tsoba gyab to yu duigala, ane di unay tanya yin duigala, ta pyo ki sharcho, tanda gongpo kiamde sewe, chakwe rimu, di tabu, sardu nyeba, di ki rindang ya, ta tanya ngansha tobo yi, nganzo yinba hakuri. Tombo sumba di ngara, ta tanda di shuwa di, an nyingdi sanye zuebe ki, an pyo ki sharcho sewe, tobe chakwe rimu ki shimju ki jeshi rindang da, nebab chinta yume, di ki korki la, degi ngaranzo kongla shuwa nanshi re, Sero chakwe di la, ane kare yore sido, sero chakwe rima zo simjian rito ka. Nang doon goyo bide simjian dinde jine. Da ina dagi peche pungpu ina re, yana ta ina re, dinde chabu, dinde kaan la miya dosi xuan tebe ki. Yipsu dinde chabu du mado ina la ngos chane ki dati tabu di kaan la xuan sha. Di pungpu di kaan la meji dosa, bade ngan zo chikda chuyab dinde de, bade xe toba mido ina chabu dinde du. Da ina di pebe ki, chakwe di rima di ki da, ne di la kecho yara ngone chane jine, simjian kanya goyo sha sha. Da simjian kanya goyo bin mazi di choba di nang la ngone chane na, zo degin tong la jine, shawa di mangshu rito wa. Shawa mangpu yobin mazi, shawa di, shawa di rishya, shawa po di mangshu rishya. Antene shawa mu, antene di ki, ki ji peche halam mazum, da ki di pe ka ya dangan cheche, soyi korangi go dang dema chaga, ka dang, shugu ya, pe di ya namla ya, ya dren cheche, ane kwe karachi uro sana, peche halam mazum na, simchen rida ji ya, ten chogu yobbe, dinde na wa dinde goya sha. Dinde da ji chane, sebo ki chago yo shimu di, marangzu joje ki da ji, chundang ngone cha sha, zo kare resi du gala, nek di shirwa, simchen zo che, antene peche rida, dinde ki namba dinde chi, go mero samchi. rwa zo tinze ki dhaji kireja. Ta ina danda chamdo panshu ki danda ngaranzu ki chagwe rime nalwa la goebe ki nangduan di zo kara resina ane dhiri sha. Shabru gyabya sor tinze. Mingi dhaji chagwe rime ki ji kare sodan ki tabze di ina di ngaranzu sewo ki chagwe rime dan chabudu ina ki nangduan goya di kare goya residu gala nangduan goya di ane ina mi tinze ji bayate ya pulung rungbu yoyo sor tinze ya lakwa namla ya chiar. Tra tinze ngaranzu da lembu nyi yueb sor tinze ya tra lakwa tinte gyab chiche, ane halam mazo mi na zadang kaan la ina bedi ya shabru tinte kar gyab chiche, ane shabru ya chab shimbi kaan la ina lungbu tinte ya yoyong ne, ane karasi na digi chachi pulung rungbu ta di ya bedi namla ya cho shimba. Ya namna di nga rangzu jik chagi nga rangzu jik limbu ina re ta tonzo lemma ta tonzo bedi kura ya namla ya pil shimba. O tinte ki nangwa so tinte ki kurangi juje nanglo che me na zo tinte tinte ta goyo yore. Ta di piu bigi tandung kare yore sina ya yung zhung rimu so tinte ta. Tegri siyo ra, ta nga rangzu rimu ri da tinte, ta ki ri chun da tinte, ta nga rangzu rimu da siri gula da cha jana, da singi dila ngonay cha chanay jana, ta di korangi simchu chebi na kwa ting sabo shirari ro, ta dhamma dha la da cha jana nga rangzu nginda ina re, yung chung ina re, ta simchi ingi jan chik dhamma dha ina re, ta mangpo tinte chik bacha sora na ganga nga rangzu haku uri, tonzu gara singi chitang nga rangzu miri ki pege gyurim di nanglo la, so so so ki jizo ngay da tunba ro, yana jizo ki tunge da, yana jizo so so ki ringne chwe luk, logyu soso ki taa jik dindze ki tataan kaane, ane mangshi kaane dindze ki taa jingne ki nangsui kyaan kyaarwa. Taa dindze ki ya kuya shaabwa, dindze ki yaan shimu dindze ki ya bashiyo ki di kaane ya chunpa dindze ki yore. Taa di piwibi ki kaare yore sido yaan rimu di naalwa taa jik shaabro gyamye daa bedi peji aali tangdab bedi yudab dindze ki nyamjur hajaan ki taan zebo yuwa. Dindze piwibi ki tandung mii inda jik chubo kwayon dee bedi dindze di geba la redi set deba sor dindze da lagwa la be pup ke yo be sor dindze da. O dindze kuya shaa shaa kyo dindze shaa. Chi tangi nga rangzu dreshi kyab tangi yaba ina ne lagwa ta yeba ina re, yonba ina re, dashu kye yonba rwa. Ani geba la badam seri shaab dindze. Ta tonzo chi tangi jem na nga rangzu da jik chakwe maa. Maa da dreho yoba dindze ki nga rangzu yaan jik rinne ki nangzu dindze la dreho dindze chen dindze shi kyab niya yon sikiri. Yang kaji na dindze kye yon jiji di simjian yoba ina da cha cha na da jen seri sor dindze yaan ngomba gyabya sor dindze da rwa. O dindze ki yaan dreshi kyamnya yor. Da kandang kaayi na mena di sewo ki nga rangzu ki sewo ki chago rimu di da paashio ki di lalu kaasi kira sachi di la. Lalu kaasi ya di da lada lu. Dindze ji lalu kaasi di mingwa dindze ji ya taasha ure di halam maso mena da di nga rangzu da jik ne maso mena kebar jen yinba. Dindze ji ki tui chima ki nga rangzu saming da jo dindze re da sacha dindze la yinna chala goebi ki rimu yinna sacha korang korang ki di kyesho tenba dindze. Da di indi gala da tonzo ki digi nga rangzu ki sewo ki simjian zo chebe ki chagwe ki jocha tida, ane basho ki lalu kasi ya sacha tiki ane yande ili kora minna zo warwa. Di nalwa semjian ya nyonyo re, semjian yuya yuwa re, yande nalwa shawa la shuan deba sor dinte, nawa dinte gojo dinte ya du. Shawa la gojo dinte ki yanji kare mi dinte shawa la shuan deba sor dinte da yanji dabo ina re, ina pungpu ina re, dinte la shuan deba nawa sor go gojo dinte nawa dinte ya yuwa re. Di yandita nga rangzi nangdoon ki ngana cha shaame na yang kunyi manra yuwa re. Ta yana gaksa zo gala tuk diya warasna, tonyi ki tuzi di sarwo ti duzenga yuwebata, yana mna lalu kaga di duzenga yuwebata, di nga zi tante paru la bet lamsang jedur cheba yinba yinna kale kago chaati wari. Ji loze la ya dagze chiya ki jeshi mangbu chiga ma kongdu jitoma yinba yinna ane di ki sasha so ki nga ranzu ji karsa wari da lu gyugi turim ji chani ki nga zi persumzi rima zi da di nga ranzu loze kurang rangi beti yang ten tiktik dinde yang sotuwa kale kago wari da tinte ki ji chani ki nga ranzu duzo nga zi ji chani ki dinde ki yang jik jeshi dinde ki le chingi simchun nanu la di ki koden yon sikiri. Di indi yul da nga ranzu tanda 디제 디탄데 버룰라 심주근 거는 차샤바 있나 다 단단 나랑게 도낭 제비 나로라 단다 벽에 샤죠 뭐디게 사제 만자게 파주 제도를 지어야 돼 배드 뇽뇽샤 알레신이나 심주 지어야 돼 고교기 내주 된다 마음 못 돼요 다 동부 시부 딜라 나랑게 디나라 델렌지 쉬어야 돼 공부 잠다 공게 세외 자거 좀 다 안에 벽이 사제 신기 자거 좀 와라 안자외 자다 민자외 자 칸데 유미 골게 딘데 모두 도도지 쉬어야 내서 내유디 간에 내 지금 만다지 요르와 내서 내유디 만다 가래 수류가라 지찬에다 나랑주 추주 세줘라 초디 독신비기다 추주디기 서근원에 차샤비이나 세월 타고에 세디 양주 추주를 요르와 벽이다 나랑주 대소르다 샤죠 양주 추주 임마 마세 가래라스나 다디 신나 그래 임 다 신나 그래 인도글라디 사바 지찬에 있나 사바 마보 임바 대기 지 가르소래다 차고랑랑게 주문고랑랑 괴단에 지금 추디기 잠자다 가라 얘는 차기 대지라요 괴샤바 디다 양 아랑주 차잖아 롱바 심발라 나노야 롱슈르 딘데 나노 롱슈르 푸다르보 딘데기 야 추데 딘데 아랑주 단다 양주 장부 나시지 추 딘데 게부 딘데 베 쳔부 딘데 메베 사보 사제 딘데라 데 코라코유 이나 사바 토보 딘데라 딘데라 네바다 도르베 이나 양 고랑 고랑기 네세 니유디 양 지금 만자 주요리 지금 네 가르스나 사바 마보 니니 당 아랑주 디소라 장기 체디선 다디 세 고라게 장기 체디다로 샤르게 체디 따띵은 장기 체디 응원에 차시합니다. 고양지 지찬에 야 딘데 토브시라 하며바 데스마 마사 유수하게 사제 사원 딘데 시체 안 장어 주먹이 낭동원에 차시합니다. 딩인 동원에 쉬비나 시체 오늘 장내 체비나 샘젠 쪼 체비기 저제티 장어 주먹 딘나로 양고랑고랑 시엔다 만다 데스시 사과도 딘나로 샤워 보르젠 딘데 샤워게 장제로 샤워 포 딘데 니 베데 딘나로라 디여바 마제 엔데니 미데 딘데기 양외사 토비기 리수 딘데 아니면 답제 돈이 차지하면은 대긴디나도 쪼 가르시는데 또 뭐 노보딘데기 동제제니 좀 거리딘데 차로 대기 멍시간을 가려요서는 아니 뒤 최신 말 붙이고 돼봐 야 사제 신발을 가려요서도 야 좀 찍랑랑 아니 심진직 임배이나 심진대랑랑 아니 지 야나면은 그 거야비는 거야버면도 양거기 최신딘데 죽으면 누가 그 강라 최신 죽어 최신 죽어라는 게 양 좀 거랑지 마 제시 그래 양거 거야비는 거야버 거랑랑 게 좀 뭐지마도 양 뒤 거야비게 멍시간을 양지 최신된데 주변한테 되게 되게 뇽뇽해 공부점대기 서버에 단다 자고 주문대 고랑게 사졌다가 랑게 양 가랑게 개조된데 지듯이야 현진이 가랑주 단다 가려요스네 사졌대 일단 대부로 가랑주 아직 초와 개념이 민보로 차자비는 민보 때스 이네 망부 여변 사원들이 양 가랑주 차자비는 데 자고 주문 랑게 양 사원한 체변의 대로와 사자 토스 도발에 민보 된데 양 망부 된데 여 말에 딩상원의 차지하면 미딘데 초와 계약이 차지한 이날에 야 민부로 당세 이날에 되게지 차지한 조부 여배 맞아 민부로 당세 이날에 딘데기 야 토부딘데 요마 따이나 단다 공부 잠대 요새 민부로 이날지 고 토부 요바 따이나 디 초배기 초도로 대비 인베나 공부 잠대 뭐 단대 버루는 거는 조 가르스는 농부 대발은 신뢰 조르바 따이나 녀마 알아서 조 책이 알아서 자고 좀 녀서도 사고도 가게 니고 그래서 맨 로글에다 야나 삼아도 아 된대게 사자라 아니 베디디 가르선 자고 좀 어디 망부셔 따이나 지 신뢰 코란 랑게 어 신뢰 슉치보 유 된대게 알아서 초에 초답을 댐베게 세균 나눠라 아니 자고 좀 예약에 산에는 원 차샤비는 된대게 안뇨뇨레 내가 공부 좀 됐다 세워디 양 코란게 제주 된대지도 디인들게 땅 알아서 벽이 땅 나오게 로주 되게 지 폐림 지어라 폐림디다 야나면 코란나라 디 준도 중요 어 사제다가 차샤는 알아서 다 로주기 싸감 줄 것이나래 아 딘제 가나 있나래 야나 거기 코라코리고 다 미기 되지 턴지 초밥 디 워킹 잡아 칸데 유메 디 심죽긴 알아서 냄새 지애들 찌지 개간 침을 씹으지 양 알아서 편이 턴버리 또 편이 턴야 돼 단단 알아서 단데 다니 세워 타고 좀 찍어 그 용 쓰기 말 이나 다 디인 안 줄라 가르쳐 버렸으나 디기 어 배우게 다 단다 신내 갑상 이메 쓰고 딘제 나노라 야 타고 좀 니버스 뒤가라 안디 따와 따당디 안 때에서 난가묘긴 알아서 키해야지 오라 삼년은 딩엘을 키해야 되는 만자가 삼시 동고야게 따뜻 거버지 차버리 하고도 다 잡으려면 응원자야 소르소르 된대다 야나는 나라 노노추 초야 소르소르 된대다 심지어 심지어 파주 대레제야 소르 된대다 다 도저 망자지 찍나 알아서 여기 링네디기 다지 콩 뚝서디 갈아 뚜고 그러시는 롤에 된대다 뚜샤버리 다 이나라 단다 알아서 공부 jam dege sewe chagwe de la ne semjin shawa mangbo ngone thane jem na sagon dile shawa meba mare shawa mangbu shori shawa dile cha cha be na shawa chodo karbo ti na khase gi shamar ka sigdu shawa marbo dende gi si zo yo ta shawa ti kare re si ne pe thoga ga sa cha dile zo ga ne shar jo ngwe de la ne shawa ti de so ji ka da don sem je don ga re chön de yo re sem je don ngone thane jin na sa sa gu dile cho ji ne gi korang gi cho ba da thön ge din zu ngone thane jo tham sa bi sem je ngya ro wa 定对，那地查了要割下去。 다디 차라 고브상랑 고란즈 거버딩 아란즈 다디 고란 레가 메바 아 나와 기보 아 딘데 지지 차라 딘데 거샤바 딘데 베지 인식 말했음기 당가랑게 원에 원진 제바 있는 다디라 양가랑즈 무튼이 날레신이나 심주기 강내다 다나 예집지야다 고란게 고든 간제 이면다로와 차라야 딘데 좀 딘데 치고하고 좀 생근데 이마 사제 다가라야 담고야다 사제 심발라 있는 마지고야 좀 제가래입니다 다딘데 지금 안 주기 심주지야 예십다 딘데 나도 망보지 돼요 진짜 자자면은 그냥 디나지지 가라서 별거 사자 심발아야 아니지 잡고 좀 소르든데 망보지 녀 연구 거래 딴 녀도 이걸로 다 돈절랑 안주 가르고 거래 저 제도를 망보지 거로 봐 다 제도를 지어야 되는 저 통마된 안주 가르서는 제도 지어야 돼 주제 낭던 조대 미수이 되는 박자야 조대 가려 미기 돈을야 총용야 당보디 박자디 가르동 니보디 가르서는 아니 어 주제 존주 아니 되게 들어와 소당 탑제 간제지를 떼지 뒤수여도 걸어와 안디기 차자면 나디기 샘제만자 있나래 연어군 낭도 디도 튼베기야 낭도 신엔딘데 여바 돈조기다 디 차자 되게디 촘스고라 당 안아 좀 망보딘데 야지 두 두릅 여제지 낭도딘데 추조 망보 망보 되기다지 고랑주기 내가 디 미던 주기 삼년 날 간데스 지직내기 따단다 직내기 직 고랑주 삼주 간데지면 어디 디기 인가랑주 디 모던지야 디 베드 개강지 뭐 쉬부지 차용 거래
1: 푀기 시리라 중앙시 반낭지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생이
0: 단다 나바디 나올라 모든이 단다 나랑게 아랑주 공부장데 세르 다고 주문디나 제베기다 다 다여 아랑주 표기 다고 주문기 지인에서도 안에 심주기다 지당게 내당데 견데스 예베 니조데다 도르동 모두 쉬바이나 타당엔 동로 쉬바나진 아랑주 베이 돈에 다 다고 주문스에다 다고 세게 타녀 돈이나 뭐는 다 디엔엘랑 아랑주 다 차샤나 다 베이 간에 제베기 이기다 다고 주문다 저 예베기 제시지나레 야나면 잠데 딘데 나로라 거용도 안에 타고스 파오 라가다 간으로 껴서 껴서 라와 차 껴서 되게 직직거리 양 가시에게 양 파오 간으로 껴다 껴서 다디 인도가랑 가랑게 다 다치 차네 가랑도 직현 용게 가랑도 다 자자면다 자고 리무스에디 야지 개시 딘데 야지 조동지 제국이다 탄예 딘데 지 직교게 딘데 탄예지 거기 용고고 여비 있나 자고 세디 직당 딘데 지 샤바 있나 심주기 간에 제비나 다디 탄예데 때에서 직 겹자 체아요 소치도 디엔드 파워간을 끄스 라비 있나고 그 야베게 차라게비 리묘기 소당디 최비 맞지 아니 가르스나 저지 좀 마보다 세보다 까보다 된다 요리 어디 나라도 디 돈절 된지지 아니야 차가이나레 도파본 체모 가이나레 딱마도 적기블이야 거기야 최시디야 배저당지지 어 차가간을 리묘기에도 망자 적기 된대 야나 적부 가르스나 아니 코디 처주다 된대 이거 뇽뇽을 봐 딱 그래서 Zilongjik dopabong bed, dopabong chenpo, dinday jila be, chirju jiga gabsa mebin dopabong chenpo jiga la, kesi tsueshi dinday tebi na, kwa dey togo maari. Alang aranzu chaxia me na, chirju meba chaxia na, nima korang ka chaxia, tsueshi korang beya korang degi maari. Di indi yu la, da korang korang zang aranzu jitang haku guru, ngone zang tsueshi chobegi rimu, chayala gobegi rimu, donzu jitang kandey la, chagbu me na chagibshi. A dinday la goyashe gara ma, dopabong la goyo maari. Da dopabong dinday yu ebe, goya diabja jia, ane di rimu donzu be, goyajegi nangdo 다녀들 때인들이구나 아니 가라서 들 때지 파워라가 간을 껴서 껴서는 내가 난 문진 나로라 다 파워 간을 껴서 껴서 얘디 쪼 가르서는 내 타고 유명이 소당 탑제 찍 어딜 때면은 파워라가 간을 껴서 껴서 러비나 다녀디 딱다 되냐 솔직히 때는 지전에 타고 세지 문도 거비나 아니 파워 간을 껴서 러비나 티페지 아라서 심주 간에 재미는 티페지 오늘 전에 지는데 폐견 줘야게 직 심주 다른 아라서 못튼이 지야게 직 람부도 마소는데 야채 뭐 용그시 디엔디 단다도로 챙아 녀랑 가랑주다 벽이 자고 주먹이 지내주다 아니 심주기 내랑 되게 응원적이 담닝 다딘다와지 이나 다 타녀 되는 가랑주 양 값으라 딘데기 직 제십딘데 최고야 딘데기 그것도 섬 아니 되게 벽이 다 자고 주먹 내유 창제 다 단대 버로를 차샤바 인베 있나 되래 다 직동 급자 고주 곱시 로데 아니 가랑주 다 차자는 가르쳐 오래스는데 드럽 고마디기 로럽 겨주네 고 짬네 아니 가랑주 벽켜 용라데 링을 캡셔 된데 제발 링어 캡셔딘데 제비 규림디 나로라네 겨용게 벽에 자고 주모디기 사제 딘데기 네스로 사제딘데 네다 조주하고지 딘데기 감잠들 돈지 딘데 캡셔오리 때때 인가란주 벽에 차샤면 데레 링어기 캡셔디 팅탕부들이 나는 야용의 제비나 팅니버스고리 데네기 니동 쭉지 로라 아니 가르쳐 버렸으나 아니 벽에 있는 나디 팅니버들이 이나 야용의 제비 있는 팅순버들이 가르스네냐 벽 안경 좀 아니 팅 숨베기 개용기 증의 캡시스 로와 다 대가로 연 돈지 갑에기 가라주 가라레스 두고라 안에 털어 꺼베기 아데 자고 증의 내디 어 조치듯이 잠여지 조치듯이 잠데 나로는 오늘 당내 제비 있는 다 대가로 가라선 두고라 다 십점 망보지 털어 커디야 말이 딜 털어 커메 두고라 안에 다 되네 숨지 니동 잠에 주지로네 다 춘지는 숨지지 안에 단단 안 주기다 야 못튀네 사제 망보라다 자고 오늘 당내 지는 망분이 용거지 단녀용 용바되게 토록 꺼거라 토록 가라서 다들이 자전의 종기 증명이 가라서 다 토꺼 용되거라 다디 조조 잡히 잡마도 꺼요 말에 다이나라 단에 숨지 다 단대 부르 롱원에 단 락바르도 단에 니도 잠에 줄로 춘진의 숨지지야 배우사고 마음벌라 니도 조합 잠지 다데 동지 잡 용되거라 배지 계주 잠자 유사리 다 원에 단에게 다 디야 단도 디 세게 말아 봐 ngemang ran zu da ji de to ge ya ge da ji ta ge zhe mo zu qia se zu ka la qie ge de wa de se ne nong ge jing ge qie le ba de ne ge chang che na zu zu ge bi de ye de la de ba de de ge zhe pe ji ge ran ha lam ta ge zhe mo qie yong ge zhe ge zhe nu gu zu sim de wa de da u zang zu ge bi la ba du yan long zang bu zu ge bi ge an yan long zang bu ge chang zhe da lo zhe ngue ge de se ge di na lo la da ngemang yin be yin na da ta ge zhe mo de de mang bo ji yo ma re ta yin na 냐면 로신 나로라 안에 가지다 찍네 심주 제리 디지 가르다게 찍기 규림 나로라 니니 있는데 망조가 다 등산 때디지 고랑조야 도나 용도 와 도나 용지 다 잘라 좀 그교 된데 여비는 다 디지 베지 나가면 로지 심주 제약이 지시진 당 여바 된데 잉그리스 제제 안에 안조라 야 코나조 랭게 고레 랭게 잡지야 다 된데 다도 된데 다 온데야 된데지 도스지 안 된데기 다 답시 망보지다 데네나 자고 좀 된다 다 등산이나 좀 녀마다 만잡하게 좀 망고지 차대요 학도도 연론 잡고 추주 조세벽이 장조도 로조라 자고 좀 뒤 녀야 돼야 다디 숙체로 체로 정도 학도도 단단 가랑 좀 라세기 단다디 뒤 지주 뜨대 단다 자고 좀 요리 뒤 잠아 잠아 지가 나로라 로게기 차자면 다디 단다 종계 추 조세벽이 아니 연론 당가랑 연론 차자면 연론 게하러 와 벽이 오늘 전해지는데 리슝 종자 조 되네기 종계기 추원이나래 연론 야라샴보기 추주 야잡이나래 되게 연연 다 연롱기 유쪽 때와 때와 던전에 안 자고 좀 니고지 자고 좀 던전 니에지지 디 가르 청고래 디 오늘 전에 제입니다 찍는 가전에 링네 고랑 낭주주라디 결결디 너마나시지 간조 배대고란 조사 찍고 말아 봐 사바 토 토사다 있는 초다 오늘 차시면 노래 찍고 진짜 매 맞지 신규로 배대고란 오늘 전에 좀 자고 좀 유어 봐 다 디 가르스는 간조 따와 망보지 심죽 제단 망보지 하고도 체 도매게 벽에 로주 링네 다 되게 충럽 충배라 있네 심죽 체르베 지지 해장게 베데 같이 뭐지 또 말이 도스데브상 페제 하람 도글 샤베 좀 잠잠리 있는 은나 심죽이 가네 제비나리 로규 피레미 가네 제비는 다 디베데 각자 쪼리 지지 베데 그러 하장게 나 첨보 나랑으로 고단 좀 되어리 딘두글라 고랑게 뭐네 자자는데 다 딘사라는 시야 녀자 아 사고 니가 뭐네 양에 로베 가라 추 어디 양친전 나로 당용도 말아서 시기즈 종 맞다 시기즈 종견 나로 다 자실룸부기 군박이 겨로 지가라 양 타고 좀도 다 자고 좀 오늘 차샤비 있나 나가랑 레전나 알아서 배디 지찬에게 나외기 자고 좀 여기 님교를 땜바 뒤에도 돈주연 간족 김주기 내가 이날에 딱제기 내가 이날에 아니 망조게 소소소기 나와샤야 이날에 다 돈주기 림바시 야르 저도 이거라 아니 켜용 알아서 지 링내기 이날에 로주 이날에 체도메기 나외기 로주 징내 돈돌라 지 심주 제게 지 가서 다된 차제 마선은 두고 차선 두고라 나는 가랑 원에 자전은 대배 제망 둘람디 가장 침벌했습니다 찍는 가랑도 벽에 싸고 나간 대녀기 심주 진녀 이날에 레미 이날에 도난난이 침보도 니네 가랑도 다 계급 지난 게 심주 진녀 마무지게 라고도 벽을 벗어 엔디 딜라 도난 침부 용벽이 딱 벽을 벗어 두고라 뒤 말봐 다가서 지 결론 나지 지 가서 걸어지 그래 녹도 가서 가 구고라 뒤인도 돈수 때야 조어라 봐 내가 저 뒤인도 요림디 나로라 강래지 용거를 했습니다 라고도 벽을 자고 좀 뭐네 사제 간에 니에버려 봐 어디 고랑고랑 로주지 고어라 다 종림랑 거네 차시한다 체 통말라 가르선 좀부 담부들 나가라지 벽에 자고 좀 뭐디 도마도마든 존녀 용도 게 들어 고마고 통고도 봐라 봐 뒤인도 직 만다게 소소주기 다 진내 쉰난세 이나래 얘는 방소 이나래 도르 이나래 근데카 이나래 얘는 저부기 뒤 데브리 이나래 다 된대 알아서 통고 거 통고는 그 거네 거 또 딱제 제어로 딱제 신의 로주 잠게 아니 진간 딱제 제지 뒤 규림 뒤 나로라 학벌도 진원급 계속 쟁에 로디 아니 가라주 문에 다내지는 때 개관심을 쉬어버려야 다 벽이 싸고 온다라 있나 직 가라주 심죽 제 심죽 내 진영이 추여 나눠라 가르쳐버렸으나 별로 배드 자고 있으면 도 문에 다내게 다 땡땡 체단 댐비게 자고 있으면 유협어디 너리도 도가 싸고 오네 통마디 배드고라 아니 개나라 가라주 심죽 진영 망보 권하주기 아니 디 직중이 예수 좀 이게 디 통두이거라 아니 오 항상 여월에 가라 항상 월에서는 어디 별로 문에 다내지는 체단 댐비게 자고 있으면 된다 유협아 Nyamaa ngaa raanzu taa chi yore chaachana chi yeemii yana duu chi 코나즈 이나레 야나지 로레크스야 소르톤데다 이나레 코나즈다 또바 페뉴요레 페제지다지 가레소레 장당당거레도바다 야나면 나디 비게 냥주

0: 와다 비기 냥냥주 디다레 냥주 디비게르와 강자다 디비 냥주 냥주 뜨게 사지 도발라이나니 타로케비 타고 된데 녜버 이나라 따 자고 돈수다 양가랑주 주도가 사공게 단다 차진나 누린 랑가세야 소르나 리모토 온세야 소르다 와롱세서 사지 돈다레 아니 녜비게 타고 주문도 도베이나 아니 베 양코랑 추제 카가리 리모게 소이 베드 그라냐 체다 가바요 아니야 띵주다 던선 녜버 돈수다 아니 또 돌 죽을라만 알아서도 지다 리숑기 녀슈 된테마 좀이 티지 덴베슈도 아니 미마모지 오 땅원에 당에 별라야 체단 덴비기 타고 좀 이거 신이 하고 버리 따디 인두기다 짐죽 안에 자샤베나 따디 원에 당에 제베나 따디로 와 따 벽에 싸운들라 타고 좀 이거 짐죽 지야겠다 지 게나 랑긴다 고죽이야 그 따디 자주 개는 원에 춘제네 숨지지 된 거 야고지 주 도대야리 안 되네 숨지 지준이 되게 찍는 가르서는 알아서 나지 직받다 링역을래가 딱제 규림디 나로라 아니디 망보진이요 니네 땅 알아서 데르바디 규제 심주진이 라고 르멸로 규 심주진이 이다 알아서 배우기 레공 만다 차샤는 변종로로 제목 소로 소 된대다로와 야는 변조 지소 세리 관계다 심주진 아니 된대게 민의 소 된대다 안 그 배우다 사제 된대라 된대 유두 안 가서 가라야 제가 진지 어디 되네 양직 중이도 된대 니교 망보 총대요 다 별인 숨바드는 다 데려서 그도 당하라서 다 드럼 60단박에 다 로랍 고주기 튀기는 단대보로들라리샤 주제는 차샤는 표준 하장 무슨 쪽거리 다 자고 좀 나로 거샤가 나로 제변 당하라서 심주 지역에 다지 가서 로지 직원 멤버로 와 자 지소 고라나게 단 내가 뒤 자고 좀 거베게 내가 되기 다지 지소기 폐림 근데 이면 다로와 유소 검시 근데 유매다 주로기 삼삼다 근데 이면다 아니 규제 간에 근데 이면다 때 배도 원에 전에 전에 된다로 예십지에 망보 제라 아니 그 규제 나로 전에 그 하장 무슨 쪽거리 나버도 단다 녀외다 롱에 나로를 단다 서도 녀외 나로 드린 가라주 조 먼저 시작이 양주 추규의 공부 잠되게 새로 자고 이르면서 그러나 다디 양주 추규 조 딘다는 가라주 대응으로 쇼가 좀 전조 된다지로 도대어리 나 녀버도 차전다 기롱 알아 가라주 마유 공당을 사고 서라 난가무 마유 공당을 사고 그래 디 기롱게 아니 나 추규 나로를 양 기롱들 특급 부스야 양 배도 자고 좀 녀디어리 ti nyewe loshe kashen nalwa nyewe re. Ta di sabab di mabu mabu re. Ta di sabab di la gyazo ngwe le cha shan na mi nidong gubja gyeja sma shio ma. Ta di nangshin chi dingsan nyewe loshe nalwa la ane di zangge tanda saja ge sechu sikere shi doye dine, shepchu sikere, shepchu da sechu dine, chukyu la yang pe dire chakwe shima yore. Ane kamba la nye diyo re, dingge la nye diyo re. Ane tanda lakwa du tanda dingin tong la shibu nangshin so chenpo jing karan zu pyo ge rikshung ge jungza zo dewa di karan rasana yalong yin ba. 이제롱기 다 유기 대화 나눠라 종계기 네 초기 네 예연도 봐라 네 된다 자고 그러면 내용도 안 되긴 구급 대시면 나진데 아 시즈 녀세리 너 자고 그러면서 다디 조응하라도 제시 룸북이 공부 차야기 리들은 녀세리서 그러 자고 그러다 녀세리 자고 그러면 돼야 그간 지금 조치 긴고 문제 가르스 두고라 자고 그러면 지고 멤버 안 돼야 사지디 리디 예연도 봐라 가르더니 난가면 돌니 지지 딘나로라 안 돌나로라 가르도 되어 그러면 자만 닝지보 다 로지 마송면 로 니동 예 친비긴 자만 된다 쇼리 다 돈주 빵다 라주 가르치고 그러서는 시그제 단당 아란주 대아직 자시함나 자시 룸보 이나레 다 시그제 종결 이나레 디차야 난가명이 믿는데 소화 제지 대요 봐 어딘데지 다 딘데기 라주 빵다 도고 다 여긴 아란주 배우기 다 자고 주문 나로 심주기 깔에 치셔도 근데지를 도대어래 어때도 조디 로지디 근데지를 땡게 소고 유미 나긴 돈나 주문하신 아란주 다 차게 들라 에너지 커도지 세네기 요제도 제제제 에네디 로제 다야 된다 요 말아봐 안데네 메디고라 단단한 아주 타셰지 가르치고 그러서는 다 라괴비기 아 잡을 주무디다 되게 녀거들라 아니 네 세월라 베베기 차전 도루 이나레 세월라 근내 슈 이나레 어 디딘데 망보지 단 가라주 어 코란다 튠 잡아 된데기 다지 체토 받은데 링내 슈샤 된데 체 안데네 체지 돈줄라 가라주 시주에네 아니 로직 되나이나 쳐봐자야 네 답지 신현준도 얀디리 코란게 쿠르주 코란랑게 장준 쿠르주게 디 차전 토부 거리데 디 돈주 데로 세딩 차샤입니다 아 다 괴비 자괴 강라나 rimukyo chabiki kaadila bangza suar dinde ge debda, ya gyaba debda. A dinde suar dinde yobina yang kula yang zindiki yang yoje pecho tangche lojik daya dinde yor. Da ina di yang ten dikdi korangir taagir rimungir loje di yinme indir yang toba chenpo yor. Da di indi tanda toma di ngaju pi tanda eba rula pyo ge da taagir rimungir shimchuk di nalo lojik di denge suar di kaali chenpo ji chedi yor. Da niba di la tanda di re cha chana da chaala goyo biki nangdoyan donzo ngaju kentes cheji da jeshe gyaku yume. So mi re, tago rimura te chichi chikni ko nangduan ti resha peki resha se ngunzi mandra yung tsikire nyingi ina karare kolon resha yadang mandra yuri. Ta di ina da shimchuk chenyegi chele mina ina re, yana shimchuk kyun yungi chuze ina re, ta tonzo yungi bedi kogyengi wola, ane di ngaranzu donzo nangduan zo donzo ra, yang dangwin resha yaya kuwa ra, ta tila gane yang chek yuri. Sumba di la nesu kanchashi yuri san, ta di bedi uran tago rimura ta chazan karasana bedi longdang da chilo yang yara ba. 저로 인데 타고 좀 되게 딱지 나랑 좀 하장 그때 차창백에 되게 코랑게 낭던데 게 추 간데 간데스 추 랭고 요면 간주 탑시 간데지 때는 타고 좀 되게 추 진도 잡도 바로 차장 거 빠르게 그 유나리 리모 저기 유나리 디 탑시 강여 땅 지지지 차장 거랑게 나랑 좀 이상서 거로 타고 좀 더 배우 사지 가사를 캡 되어 오래 가르쳐서 오라 이자 가르쳐 된다 소요 아니 디 죄 차비 올라 아니 되게 멍시 간 간주 심주 야보 진예지 이면 있나 도무디 가르쳤는데 rilung lung dangla yuebeke chazang gigye di chakwa rimda songkyo yawuji togu wari. Niba di karisan da nga rangzu shimjuk chebi gyurim di nalolo kuyo gibe di tabshiye dama zonda da chakya yawuji dun togu wari. Rungo songkyo shimjuk kangli legungji na ngone chakya da donzo nganzo la genji yorwa. Karisa wari da jik semshu yodin te yuyos. An thumbu dhubu di lan pyogu la tajib chume da nga rangzu changze ngezhen donla shubi na shiri da di dante paru la chitanshi na pyogu chakwa rimda besi gyeshutsu yuegiri ne dinte. Ne gyeshutsu yueba di ina pyogu da nga rangzu narab ki jiso tang lo yu rinne chulu ana gyuza. yana jik mangsuyo ki jik ta donzo nungwane dhanda shimchuk nipa hajang chenpo yoyoba di nganzu gangyo diriwa xiansarwa duru chuyo guwa yumzen zoo di kariya yinsu nungwala pyo ka chakwa rimu di ta yigi gobe yigza logyu ngarandu chuchung tepdera nangshin chi ji hajang ki kekang chenpo yinba nipa di topo yoyoba di tegi ngarandu jik ngujen chi kukudu dunbo di nanglo da pyo ki danda ngarandu da dhaga rimu ki songyob degi ta nizu rakshaya ji kasi ngurru shuyoba inani laga di jayabi gyurim di nanglo da ngaga laga zoo di ina de chakwa rimu Tati yelaa jikirwa, tati bhegi naji jik bhegi shimchu yurim di nalo la shirimi saja kasikala mambo la song lodaa rechita bhegi saja machim saa jirdangura me, taka mambo chisombara lode nishim masinsi shimchu lega dagaran cheche, dagaje cheya da ina di indu gala tati yurim di nalo la ngarangi di chi taji nyongzo ina re, tati kalya che goya, nezu tinte radu tati yaje mangzo nana, tati ngujin da tonang cheya tinte chungya kalya kakpuri chala goya shakyo re mado, tati ina di yangin kari ima haku yomarwa chāgō rīmū pē rindāng chēmū tīndē yā pē chōplā chō yā kē o tīndē kī nēsō tīndē chē yōng kūtū tīndē yō tō nām tsīmbē kī sōngyō pū nūshū mī tāngwa tā chā chā nā ngāntsō sō rā ā nē rīgū tā sōngyō pū shīmchū jīngyē yīnā rē yān chē yō kē ngā rā sī tsīng kī tsīmbā yīnā rē tō tām nāng nyē kī tā tīndē mī kāng nē yīnā rē yā Tā chūzē tā chāngsē tā gēsī tōr mātāng bā yīmbē yīnā tā ngā zui tīlē ñam chūgu wā mā tī chāgu rīmū tī kārē yīmā yīn tā tī jī ngīng jē pūr jī tū sīyār jī rwā tā ngā rā tā o tī kua kē sāba jī kia chāgā lā rī kē sāba tī tī jī kua xā sīyār jī mā tō ngōne tā ngā nē sō sū kua yāng yīng kārē yīmā ngā rā ngā zui shīm chūk chī ngē jī ngōne chā xā bī nā sō sū ngō jīn tū gu yō mā rī chēlē mī nā jī ngōne chā xā nā tī chāgu rīmū tī tī ndē jī rī ā rī ndāng tī ndē jī yō rā sī kurāng kia hā gu yō mā o chēlē mī nā tā shīm chūk mī nā sō sū rāng kī Di chakwa rimu ki shimchu chiya ki chuzi da changze di tor matangwa ina ane mangzo da ane shimba ki jik chele mina minbi ki mila di re si chene kora ngoro chiya ane bedi kora tabshe yuwa mara. Di indi gula ane nga rangi nyongzo di nalo la dinte da che yungu dosam ki gara sana shimchu chinyaya jik ngona chan chele mina jik ngona cha sha bina ane nga la dila jik sungyo ki gara jik nga rangzo di dushe da ane gugu hori. Di mazi ane jayu ki si jindu nam shimba ane tene ki yaje mangzo kama ki dene gara sana ngona chane ki da jik chale mina da shimchuk chinye ki di ka toze da tonsu yabu chongpa ina kuna zo la paa labdi gu la jik lebe na lo la da chi osu zhukde biswar chi o da tinte chaya bina ngunay chane kurang kurang rindan chenpo reisha rindan chenpo chongmo ina di nga rangzu jema ina di shimchuk di che songyob chaya da tinte gang la di kang lik le chi rwa tinte chiya gyundu buri sangdu di ringi nga rangi kena zo la tanda gongbo kiamde ki serwe chakwe rumun na shu da di jayyo ki pyo ki chakwe rumun ki jingne kor ki di da nizu tolen jik ta tinte jila tsamshaga yinsila, ane toja na.
1: Kona kenshar gen wandu lani, gongbu kiamdiye sarwoy chagwe rimu ngotu ndor du tang. Gongbu kiamdiye sarwoy chagwe rimu zuibi, nyingdi sakwe tang, pyo ki sharchao sakwe ki chagwe rimu nizu ndor du lingwa. Nyingdi zuibi pyo ki sharchao sakwe du kiabi, chagwe rimu shimju ki jeshi rindang tang, nipop chido yinsu. Gongbu kiamdo zongkong ki sarwoy chagwe rimu tang, pyo ki sasha shen ki chagwe rimu wala, ndawe cha tang, mindawe cha kang yu mi. Tayo pyo ki chakwe rimu chi ne zui tang, shimchu ki ne tang la sokwe ne zui. Chakwe tang, chakwe chi be pyo ki ike chun ki tanyen di zui tang, ti chi kodion goro. Pyo kyo to tarjep chungwe changze ngi jing ki chakwe rimu tang ki, pyo ki jizo tang, lo yu, rinne, shu lu. Yu zen la sokwe shimchu ti, nipa kandu shik tuan min. Ti shi ina, pyo ki chakwe rimu songyup chi baso ngi nang tuan ka, duen zam la ye che, pyo ki chakwe rimu gor ki chi ji. Kaseb Chidanaas. Chedzaan Tengyeli Nali, Pyoji Chagwe Rimu Tiali Ya, Junga Chung Yu Xia Rin. Sengana Bato. Ta Tilingi Pyonchong Xerashibi, Juntu Chiri Lichin, Shunzum Takajag Yin. Tengye, Shukdeng Jago.

매매 중도 꽤네 평미 최종 자규 운행 체량 매매 디린 투치외 진이 쇼파 친조 지 송득 자바우유 지득 체디 랑네수 로네 이 목불크 진이 쇼파 네 짜리앙 매매 중도 짜디 댄슈 평미 동규 운행 체달 닝궁 유잠도 시향윤 왕바나 자바우유 신의 바피발 줄 자바우유기 차외 중긴 내로 남 시발 주바다 좀 타장 미그람도 뜻집 집에지 리완소 대유츠 난주 뒤명에 공지라 피베 통마르 자겐시에네 좀 기체바 주그 지디년 좀 내부 중나 속발 주규다 내부 마추나 대도 년 좀 기진다 제규 체바 제지 지달금 밑에베 초 지메 들시상 윤기 좀다 진심발 Kechwe kumun bügu je dube kechur yang cheba jugu yu. Jagen kanginba sungdang. Kumur yundin mebe xeb jingyu le megyang tedar mishu tamirri. Kumun chokbar juna kedar bebol suwa chagyu chungyang gyoba mele xe yisir. Teryu cu kong juna deshin dudun chiwa tedar tongchu su gyurba na changme. Ngani kong den jingyu dingji du sungwa ji yin xe kangrachi. 디니 체마르 콩르 자켄시 시샹윤 조아 대차니 책줄라 냠시 타주소 지금메바르 현탄 링무치신베 무르 심수 점시샹니 디무르 쇼부규마시기 땡도 룩부 잠니 좀파당 제디 괴미 가신 자켄다르 좀니 치라경 링이 지주니 랑키경 미시 시 쓴니 콩남다 제 콩쥐 난주 좀 시부니 삼류 강조기 집어 대례망와 용답 예내 민족장 기기니 좀니 지외 대망부 틴저 강라유 난주 점시탕 년도 팁 용의지 지 세긴도 럭바 디다르낭 난제 메토 아카르볼라 자르웨 냥아 자게마 당보 기초 장순 당기 너무 개세 고카르 협자디 렌틴 시체 균의 툰베 영지 까르부 분벌듭 Kyaksil hamu changwe jikjar zhengxin gawe nye lenle, songzi pomo dobar sene laso lule chewa min. Dönda tamar kawa dita sajwa kane che laksam. Dönki simpu dangi numu chime shuji selir xa. Nyanga kenda zomla shudi simpa chimbe ne lakna, ngagong kandu imo sanxin tuyki tuni suparade. 니바 자초 기지 도에 겐지 준비 골웨 고물 질 잡가르 메토 저리 모아섬 품바 강라 뜻장직 이거 타니 장말 신비 최종 다초 중월까 된다 타미 교념 기니 냠겔라디 접두둥 거신 주미 틱비 층웨 농주 치마 감탕자 초시 규외 제징 집에 닌데 괴기 집시유셀 이카르 띵베 제둔 사무 다웨 함으로 만들장 사람 인기 주주 차디 동미 수익이 투수법 제소 대류 다초 타기 직지 제질록배 참수 양 할례디 나과 집도 주네 안제 메토라 자르웨 냥아디 냥지 데블릭베 안제 메토기 냥중 척바 주경이도 짐 시상 윤기 생이 코물 년좀기 진다 체규 체바제네 현소 렌직 제도 주는 민직함 시 서워 현남기 신둘릭 시 서 티네 은인기 년지나 콩라제네 제린 제도 주 공무 쉐바오 차이 시샹윤 자초 돌아 표현에 대월 독도 주 시샹윤기 주미 잠도 대티 점시 치다르 된초다 진다 치다르 체규 고로 섬시 조린 체진 쉐바오 차이 유직 년에 테다르 메참 냠디 년좀 척바주나 진다 차규 머시 천주 잠 인양 장신 니수 개와 차규 정이라 편라 현랑 포도 민주와 식 차규 바 디다르 채나 상면 기도 태 기니 랑기 김도 랑다 주미 두부다 다리 통지 팅시에 가시 유버티 기 지구리양 민딩외 다람 차주 메베 저와 딘낭나 아세 센치
kela

생의 남초 남을 행기에 원점 체매 루연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예 레젠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토베르와 유라 원점 체매 루연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前边一天龙街大不如公园呢身边感觉天街那年错了配备年年过年就过了着急娘做面的样子为你错了去

Wow.

0: 나 레기 교어된베 차와시 인구즈 세월 차와드발라 딘데 송두자네 나가즈 집에 차와드모 시바디라 체니자지 샤베이나 차왕거지 참자신 차왕거마 집에 차와 강태 왕기 치매 대부장기 차와디 중화암 양매나 레기 교어된베 차와디 중화된바 딘데 지글이야이나 집에 차와드모 된바스 문지체나 这个话的什么都被查下边呢下面的被科学的下住地他大概能行给借铁铁锅地火酱地线西北都不大别去的这个长毛了家就是普个龙中三百八南给火地外去东西都不讲提不住了那做这些钱看着是呢住当 타니기 차와디니기 벌기라 대시벨 학제기 체디 자제 차왕어지니는 큐바 참조월 체베 23세 체기 체도니 뒤에 차와리라 다장 차와리 어디 니가 차와이면 강시 차와디니기 오 양만나 차와디니기 리그디 직바를 했으나 자와니네 직바 말에 뒤디라 집어보 슈가래 저시기 뒤대 둘러 다 스테브 집어 차창화지 시에비나 견다 디르와라 재장 차와리데 차와디니니 오탕 리디나 미지버레 세브라지 시부나 근데지 구고하르스나 응어마 집에 차와탕 치마 대부 땜바 레기 규어 땜베 차와지 슝네 차왕어마탕 치마니 참자왕 토튜버 체베 땜바도부디 내지 구고하레 디리글레 예이나 집에 차와땜바 시에비
1: 新建那么做公共上，唐代开南村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江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人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月边三南有秀。
0: 아치다르게 낭생이바 차와 차와 덴바 투림제세디 근데 주로 구구하랬으나 치매 차와디 차와 차와 덴바 투림제급게 치매 차와디나 치배 제배 차와 머인바시 땡고야기 고바디 매장 근데 치배세기 치바시배 민디에 치마니는 야이나 폐주당요마레 니바 차와 차와 덴바 투림제세디 근데 주로 땡고가랬으나 차왕어지니 대소하기 참자왕 포티바시 괴벨 머체 투모모인바디 차왕어지니 그 림젠도 죽바댐바 딘데지 구구하래 체시라진간소 시아바이나 차왕어지 참자왕 포티베 누바댐마자 머체 차왕어마 체심베 지라 라량 차왕신시 체바댐바 딘데지 구구하나 디그래 배차시아바이나 톰라 친데 자라뉴 콜로콜데 추창 대진아도 집에 차와 준비 인양을야 된대 주발라 콜데 콜세 주발라 코에 대부터 가져서는 코어 들어가라 다리 빼디 말다 콜로콜데 추창 가르시 와라 코에 차와 준비라 채 된대 추창배 차와 뒤 채바 대머로와라 뒤나 참조를 하게 급기 치다기 낭승이바 차와 차와 준비 두진젠시바디 폐쇄된대 매탕 폐니가 차와디 차와디니니 뒤지글래 민매바 당생도 근데 폐바양 지구하러 봐라 다가는 신기 쇼바장대 부르 얘는 쇼바장제를 부에 차와 제발 마주 봐라 쇼바장와 당생도 근데 부에 차와디를 죽어러 봐라 제당 공도샵에 빼주 통주체 참은 가졌으나 참조를 뺐으나 참조를 아토모만 인배 캐주도 가졌으나 뒤지자도 중원된바 더불어 참조를 하지 않고 고등된배 떼디디 숨기 섭러야 최신다딘데 빼주 최초로 알아 뺀다차샵에나 나도 터진 빼주샵에 톰라 친대 템뉴스에 딜라 되니 나도 톰라 친내 템뉴스

와라 다가는 신게 처음나 친진 템뉴양 시르와라 제자 네 단다 대 슈에데 탐존 하제기 코든 땜발라 야이나 중공급스 중에 내사 내주바 다가는 시기 치대 신소급기 네 신진 신소기 장 네 난조 탐존 하제기 된 땜발라 야이나 팬도바 누버트마 지그데 제자 데디데 숨자 머체 내당 진소양 급당 튜든제 비지 당나마 켄거 체그리 경우도 빼디리 참말로 난조 해세계제 나는 야딘데 스마르베 처음나 친제 뎀뉴스라 처음나 친제 뎀진요가 치미스 친체스 딜해세 크게 나는 비주체베 참조를 하제기 고든댐발 죽발라야이나 체사체드 자버루알라 크게 나는 다딘데스 비주등리디에 돌려야이나 처음나 친체세 딘데 시에기 말이라 펍수양 요마리 루알라 네디에 빼디샤제 슈구야드 카르스나 크게 나는 야이나 친체세기 체디에 딘 참조를 하제기 된댐발레스구요 알라 이젠 디나라야 참조 학제 시에벌레 나도 참조 학제기 꼴라야 있나 모두 슈베이

0: 주시름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마체 중남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투경안 최 김주 주시러 송지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주상라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체디 电价塔点别继续扩入级推梦托对轨

0: 중앙 첩지주의 루틴 남기 세제라 낸댕앙 세나와마세 주도야낭유 시진핑기 세제탄 주도로센지 송시에기진낭유 공기 랑게경학공 양신갸치와타 사캄 육진시와 넘시 균도망와제 유비에 렁충류지 튜인라와타 망부퇴기유 당기 속진 쇼비바 소수 당중앙기 뉴고 뉴시 뉴급제기 레둔티 미망기 디도타 계급기 대자탄 저 유비에 튜인진식도 진리에 덤진 타용제디 도시라 규르와 동화타 직수 규르주 제바 말라주주 뉴바치로 동화 소이티 괴지 마무신니 갸지 레지바타 망소 기니 치티 렁주 뇌지 섭신타 하장 진보 렙타 진보리 넘버 게베 점리 교우 군기 켈렌 강리 도피 뇌고 뇌시 뉴급 제기 레드 야부 주바라 녜바르투 땅기 초용기 고지 타용타 미마 공도 고로와타 제소 자베지라 진바 타용 렁중 취니라 진조 제규 타용 원고 조르 진규 타용 교르주 스타트 타용 말라게 도시 타용 지소기 냠주 타용제 차괴바 라렌트리에 문진 띵습 중 유지대낭도 시진핑기 뇌세 녀가 충도 동화타 뇌세 경괴 충도 동화라 문수년 원고 제규 조르 진규 중전의 토담 최진 제규 타용제디 대자 딤쇼기 랑제티 계급 낙공기 파르통 차괴타 대신 리카기 조준 차괴주 개발 제규 외미 경의 체시라 흉류겹디 뉴세니가 나서 규림 대비권리에 세주타 내래 개비권리에 신지 문제 도바 치고요. 레더 주경 치수 치료 동화타 총기 개진타 뉴세 퇴망의 서구기 각세 멍시 지구기 국종 세시 로드앙 토로 당리에 지유태기 신자 강교 서구시 년도낭유 시진핑기 마대 섬대기 삼로타 털토기 삼로된도 당리에 뉴세 침부타 뉴세 접진라 카대 조빈 뉴바 균체 매바라 치료 동구요. 뇌지 침부타 뇌지 접진기 년카라 심주 다르주타 더십 세련타 문주 년다 동수 시로 당해 최주 문주 투구 창도 동괴 대자 침부타 최돔 진비 중시 워기 최돔 괴돔 남수 투상도 당해 계급기 초두 정신 김미 순수 가타 계급 사공기 최돔 로교 때네 조경라 군디 동괴 초두 로교타 파르게 괴지 라수 계준세기 레드나 제규르기 차르괴 레부 제규의 제된도 시진핑기 정촌 뉴스를 카디에 쪽에 천재기 대교를 타 침경 개념라 흉류자고요. 최주 캡군기 천재 사르트 타 퇴뇌 사르트 라 군디 동화 타 최주 직생 소경 타 시대민의 소경 치주 치르 동화 정촌 뉴스의 멍시 심조 띵서 배화 계제 비리 냠리 띵서도 동괴 최동 캡 뉴급 소시를 지마 타 원고 낭미도 동화 소기 초롱 치리 타직도 세고요. 롭스 소중라 중류겸리에 림카 리지비 뉴고 뉴시 뉴급 제기 뉴바 치로 동괴시 낸두낭두
1: 디글레 쿠네 비웨니츠 닝샤 탄산시 이카소순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치듄성교 용자 총도 초디 사네티게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자네리아 민니 자네 소웨 급중탕 지삼초 콩비기 미치 자네 랭겐제리아 큰용니 시디체유 닝샤 이중교 롱안니 뷰티 콩비기 각제 투급 임바 카세 수베탕 퇴원의 고조디 자외 정신탕 쾌용 정신 포기 정신 제기 랭겐 캐친탕 군편 정신탕 멍시 정신 티교 정신 제기 존내 레드니아 미바 쾌용 정신 기 롱아첸기 철구 주영바 이진기 정용기 철구 꾸지 제토 팅접 진기 퇴내 말라 주부탕 서뚜기 콩비리아 꾸디 동왕 누규 말라 사부족부수 존내 캡콩기 삼초탕 레듄 타용기 초집시기 존내 랭게 갸타 개줄학점 띵키 체육 롱아첸기 철구 주영바 이진 닝샤이 변조 콩비탕 망주리주 中康松江，人家建立街巧做西天年，半条空白里啊，古地东就用不行。南湖家切东瓦塘，屯来里啊，第一年可以踏个东瓦，十多古地，城镇宁夏塘，女空可以多亲切个，特就亲不安点个参与。半里初二明年，孟村连着卡街，老林大瓦塘，松江木特亲不松，也不讲吧。巧其他肉松松江切不接近。미타정중감시튜념내용와꾸디동신유존내남자갸타부탕디신멍시직체레저첸부주추구제디마주희산가기추동살비타추디뉴소첸부나팅럽젠기신추동쾌추마우수치스진중디시치기제기레저첸부시존내토꾸디단니콩비기멍시댐부딩규임부지龙阿清给全国军委一人，陕西以习近平给推了三遍中国开局点别基础人络给广播组织都进行军权堂，上次点别全国通勤。

0: 한 지투 제배 계급 니부 망초 와르키 파다 니루 친 유지 조유시 중국의 로만 두마 로시 치계 키멍의 용콩 계급 치슈타 총통적의 조인 조니부 신뢰타 누교 멍시지 귀족 준소 캡코 망부 냠레 튼토도 균네 망라 편바토비 신뢰 냠레 기 작당 쓰스 모세 되버타 괜찮주 외 측의 기변조 경우 딘시르 그림 대명한 군디 당와디 동초 딥소타 냠제 순소 라제 조교지 제베규 로시 켄덴 신뢰 튼제 중크 첨자 된조 제규 차도 총튼키 총스 피게르 군디 단네 신투르 바바르 추규르 형조 제규 뉴콘 냠레기 겐캄탐 편제르 다도 치바타 중국탄 로시 겐참레게 외 차지리저 조준 취시 레소단와 제시 토슈교권의 뉴주 구류 송경 치바 록슈 장마 균투안 기와 저주탄 매공 장부 사콩기 장도 뉴교 샤동키 주람 되버제 제유 남한 이편 기념레 재단 제티 폐계기 키보 티에갈 시림토 레브첸니 계급니뷰 미만기 디기 치로 댄디다 유브시 모나레 미추징네타 슈누와 비리첸니 자로 균진키 중교 제삼중교 계급와 키 조안니 미만와 키 저튠로토유 중국탄 로시 롭수잉냠레타 슈누냠구러 슈누겜네 레왕직튠초베 망두기 멍시댄토단유 중국초기 두윤신부나 로스르 치계도 롭종 치비 장제 릭튠기 차게 무이타 레지 진윤 소종 코조 제디 로스르 냠드 남비 칠레 신대민의 보르친 소경 치로 제바타 중국 롭종 치킨 로마 망부시 로스르 로지 계급 조준탄 초니비 냠레기 긍진 돕슈 소 교류 계급니기 톨롭기 직슌 냠준 딩섭타 냠제 천십 체디 로세 피케기 고고탄 두네 사타치레 망부주 규제 주유버시 장도 냠레 사투 체네 균투 피케기 군유 사바 피와르 제바 콜레시비 장도 초규탄 정시진 기포규르 초네 로종게 컴니비 사타 냠레기 젠람 후다 두유 뉴교 사베 캡콘테 겐참주 외 우슈 남찬 치제 튠기 치고 초바탄 뉴규짱마 균체미바 치동체신 겐참주위 록자르디네 뉴규짱마 냠주토바체체디 타니키 미즈 퇴규토규르람디체규 청진변조협공수 춤제유르토사와토비규바디 니동캠미니슈쨍을루 청진로스시비 체시띵병왕 퇴규중화타 총계단 총습기 친동차야 균퇴왕 퇴구청토친바 청진시퇴규 뷰체 토르동타 편제치루친바 구이디 동주탄 겐잠주외 차도 총튼 경료를 피게친바 총습 타르게타 지조 총튼 신보르 람디 토바제시
1: 차르지 존주리 나초 게사르상위 튜진디라 냠디게조기 게이니무 급주든바타 녀돈이 서주르 게지 게이니무 차진신고 초바시 점리 계급카기 저완니르 신만데바라 치섭둔저위 튜럽기 겸중오 시베 민주와 유튜 직도 체내 편준 냠제 용기유 시도단 냠주 투비 집이 진의 퉁군시 명원에 개이긴 점리라 롱응아동기 외동 바르위 중화이 시베기 루주 총재응원빈 긴주쿠르신유 냠제 예초 롭스 체리린의 정주수 균두 중국 흉접 체모위 체내 토비 퉁민 양신유기 녀동 주로로 냠제 예초기 기이 니무 댕기 체규 캡자 치신 강티 미유니 슝초기 기이 지카 축 잔냠가 꾸주 지바르 군디 당디 기리 망부 냠도 네빈 점리라 티웨 토냠타 뚱케기 삐리기 레디시 준치 임부시 기이 니문 점리라 중구 이그 통도 주바마세 중화 예수 유진네라 야 짐든 치비 카르디시 코든치네 나모 유주 군기 중화 예시베기 켄주 섭진 양비 네티 냠도 초르토바 치유
2: 怎么了当局吃的几个民币给一日内给那么人心的经济给一民主国的当局给完成战役们托不起鬼西什么事你们这一错落出身体的那种族给给及列地提托中国落着那么西北给云康所你们这丁色穷年每日给两万集团错不对比都是一个人堂给能你孙你们退步这些给不的 계급卡给批给给黑巴坦，西北给那么人心了，大大养大进不坦。계급卡呢，批给给卓兰坦，人堂给都是让点打么个七八的进就七八。
1: 丁克他偏居街市人民门西托，杰克卡西的娘内他娘内娘姐给偏姐给特朗普出席结婚。罗马人娘姐介绍罗斯村里的那曾祖苏军队中国团灭筹备，娘姐介绍给杰伊尼姆他西北领民给杰吉尼姆。 以及派给你们所推荐开进的地点，日常中立谈，艺术谈人物针对，恰在我们对，区别落地所人力给切过那么比我谈，切过他的与几个派给兄弟们，罗布斯村里的那曾祖几个部年，中华以普通给水军人力用力土地，下着西北的土木门比开具抗力我们不起源。 杨新玉给，业界的第一级别单位提炼，谢谢参赛加级单位赢了。中国民办的人力科技局取得许多成绩，这三六四七不一样硬币。提西北民主化平均比例谈六种七八的工地提平员，给业界空度去不了，给业界三六七十多台，人力水军的许多体外顶级级别，提团把用特谈，每团把塑胶来拆进专员，平均集团给六七千名工人。
2: 给一个中华一西北体西北现代年度体温战年给孟西托给这学历前提体温均衡两百的几个月。同年提到呢，就呢西北别的他平均接线的进步了，给一年得给了开进特别有其他。空气二年他不了，给一年长休休的给穿戴是一年没用。第二，明日给谢谢他，这种平均集团级别初一点比这三十天找我了，明日给推木给咱去休息休息。 给一个团员进步修改的电影，给一定年，咱们连这段级别年休息都缺的，没体外漫画，平均三点的年不谈，平均三十多个钱一个。给一年没三段钱不呢，给一团职位普三个冷不咱没用不啦，咱们联系的年不呢，每日给中国的其他的钱的年不都对比，这段电影中日体外讲演习松多。
0: 年前，伊人伊斯兰三级苏曼如卡克，从马孟吉选别，伊人克霍姆茨出库了村镇塔吉多切格蒙古尔琼一百万岁，潘卓聪级别出生了，卓格崇文杰级别浪吉顿越级写不通，况且霍姆茨出库克阿孔达完了再女亲密中，其家克出生给卓伦提哥哥尼巴尔托伊人乔克随别这岁了子孙学过，天南不是给给拉姆内。
3: 京东车局前村月姐那些签约，矿业特通，阿里马克，本是错过的松尾，在往九镇新月姐写不满塞，特通依然了南北抗日期，错到广东铁，卡点脚背，南北月姐，家长讲签约不行，你对阿里马克中央门级部一，南区别的，阿里门面，宁铁的阿里家村操控所，出身新南最低。 而里伊人人民币出给广东团结为托付预备，从主席了习习签约不谈。出行提伊人托美国把电器穷极，新年六月节签约。而里马克中央门级部头通，而里马克为啥是会西部的模特，前去变新约不满塞？头通这个广东人间拉达前提，他把而里马克冷钱我出行送去苏古伊，着确给了月节签约不行。
4: 新格林格，公司里曾经准许开密码解锁了他做个案件，里曾经困难看这些上不拉些。
5: 第三年，开朗去社交订阅。
6: 八岁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员他，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能坐。
7: 节目队长吧，擦糖二级农场准备呢，第三年也拼到钥匙。
8: 第三年，开朗去下播多月。
9: 谢了，区别几里啊，恐怕加百倍呢。此前我就用途过些。
10: 来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你做来越土个的。
11: 第三年，开朗去吃南月。
12: 去年一万钱呢，通过杨家的撇水东土。
13: 结果姐姐隆重杨四千呢，第三年偏多千不要些。
14: 第三年，对他南北官都托南钱贵别，千万细心。
15: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16: 第三个中国，俺来亚东住着。
17: 第三个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平江龙城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龙城离婚的，票价里程，举债切菜。
18: 谈的你，毕竟去就给不到大事。